0: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화해 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또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아,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옳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화 해볼 거고요. 제목이 헤릭을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1: 아,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알right,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2: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2: Oh, the ferry?
1: Ferry. Yeah.
2: Yes, it's arriving soon.
1: Driving soon.
2: Oh, here it comes.
1: Driving car.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2: Is there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2: Okay.
1: my father, toilet.
2: He's in the toilet.
1: So,
2: Oh.
1: please wait.
2: He'd better hurry.
1: 응?
2: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어떡해.
2: He'd better hurry.
1: 아빠,
2: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1: 오.
0: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수
1: 때.
0: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니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1: 줄.
0: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fer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0: 네.
1: ferry라고
0: 제가 fairy라고 했나요?
1: 했어요. 그래서 fer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ferry.
0: Ve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0: F 맞습니다.
1: 아,
0: 맞는데
1: R이 두
0: F 맞아요. 근데 R이
1: 개구나.
0: 두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뭐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So
1: 예.
0: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아,
1: 저는.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자.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하면 예외
1: 있어.
0: 상황은
1: 예.
0: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네.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1: 네.
0: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1: Yes.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1: 오,
0: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오케이.
1: 네.
0: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For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오.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Is this the
1: Hey.
0: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1: 예.
0: 깔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a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a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보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게 앙 소리가
0: 아, 느낌
1: 나거든요.
0: 와요?
1: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0: 오케이.
1: 나네요.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곳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1: comes.
0: comes.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1: Yes.
0: Very, very good. Alright.
1: 아.
0: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

0: 동사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응.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명사예요.
1: 거군요.
0: Yes, yes. 그래서
1: 아.
0: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칠
1: 네.
0: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로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시 있죠.
1: 네.
0: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뭐 전체 다못 썼죠?
1: 인.
0: So,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인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The
1: The bus
0: 버스
1: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선, 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1: The
0: minutes.
1: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 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1: 아우,
0: 넘버 2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1: 아우,
0: 걸릴 거죠.
1: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0: 이거 우리 많이
1: in the,
0: 해봤는데요.
1: 그쵸.

0: restroom으로
1: 오케이.
0: 할게요. restroom.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0: 그쵸.
1: 어쩌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0: restroom.
1: 맞습니다. restroom,
0: 네.
1: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을 얘기할
0: 그쵸.
1: 때 restroom을
0: restroom.
1: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0: 아,
1: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0: 기억나요.
1: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0: 네.
1: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0: 네.
1: 헷갈린다 그럼 뭐 쓰는 게 낫겠어요?
0: restroom. 아, bathroom.
1: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0: 둘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0: 네.
1: 너무나 많죠. 뭐 gentleme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0: Yeah.
1: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0: 네.
1: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in이 어느 쪽이죠?
0: 안쪽이요.
1: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0: 안에.
1: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 화장실 안에 있니?
0: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0: 그쵸?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0: She is in her room.
1: Very nice.
0: Yes.
1: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0: 네.
1: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0: 그쵸.
1: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0: Are you in the bathroom?
1: Oh, she is in her room.
0: She is in her room.
1: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0: 그죠?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0: 아,
1: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0: 그쵸.
1: 네.
0: 아빠만 지금 이 패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하룻밤. 그죠?
1: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0: 페리를 타고.
1: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0: 어머머머머머.
1: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0: 그날 그냥
1: 네.
0: 저기 병가를
1: 아, 그게
0: 내야겠네요.
1: 나아요.
0: He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1: 낫겠다.
0: better,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1: 그죠?
0: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1: 언제요?
0: 오늘에.
1: 오늘에.
0: 네.
1: 오케이. 자,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Yes.
1: Maybe. hurry. 이것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0: 아, 여기서 쓰면 안
1: hey
0: 돼요?
1: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때 많이
0: 맞아,
1: 쓰는 거죠.
0: 맞아.
1: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0: 아,
1: 돼요.
0: 괜찮아.
1: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에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 번 해볼게요. Hurry. Hurry.
0: Hurry. Hurry.
1: 어, 훨씬 좋아요. 어우, 허리, 허리 이거 아니에요. 네.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렇죠?
0: 네.
1: 이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유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0: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1: 헤드입니다. 아~ 그래도 둘 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렇죠?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0: 어.
1: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had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0: 그렇죠.
1: 이렇게 강해요.
0: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1: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 수 있겠죠. 나 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0: 네.
1: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0: 네. 네,
1: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0: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1: 그렇죠.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0: Mm-hmm.
1: Okay?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0: 아,
1: 쉽진 않아요.
0: You better.
1: Okay?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0: They'd better
1: be를 써볼게요.
0: Be here.
1: 아, 곧.
0: 아, soon.
1: Soon.
0: 네.
1: They'd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Okay?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0: 네.
1: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0: 음흠.
1: 강하다는 거.
0: 네.
1: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He'd better hurry.
1: Mm-hmm.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0: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0: yes.
1: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0: 아,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0: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Perfect.
0: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2: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Alright, 자 다음은요. in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빨리 와야 되는데.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만들어주시면
1: 네.
0: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상급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말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요즘 내 친구와 우리 오빠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둘이 썸 타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You two have so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seem really happy these days. What's up?
2: Oh, well, you can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1: Really? Tell me everything.
2: Oh, hold on a minute. Hello?
1: Oh, my. I think he's in love.
2: Oh, yeah. Let's meet there. Okay, see you later.
1: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2: We're in the some?
1: Some. Like, how do you ride an island?
2: We're not a couple yet.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1: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Ugh,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s, let me know. I can help you.
2: Thanks, Christine.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Dating cost a lot of money.
1: Hey! Do you think I'm a bank?
2: I'm just kidding. Kidding!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블라인 데이트, 소개팅 기억하시죠? 아마 그 블라인 데이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케빈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틴이 너 요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하, 지난번에 했었던 소개팅, 아니 블라인드 데이트가 아주 잘 됐나 봐요. 그랬더니 진짜 무슨 일 있었는데 나한테 말 좀 해봐. Tell me everything. 그런데 얘기를 미처 꺼내기도 전에 브르릉, 전화가 오네요. 그런데 케빈 얼굴이 빨개요. 그 소개팅 한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하트가 뿅뿅 나면서 Hello. 대화를 지켜보던 크리스틴이요. 오, 사랑에 빠졌나 봐. I think he's in love. I think he's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ve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할 때는 be 그리고 in love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그러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Be in love with 하고 사람을 쓰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I'm in love with her. I'm in love with her.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지금 케빈의 고백이 되겠죠.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따 봐요, 나중에 봐요 하고 전화를 탈칵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사귀는 걸까요?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둘이 이제 그래서 사귀는 거야?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연애 관계를 뜻합니다. Be in a relationship이 바로 사귀고 있는 연애 관계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Are you in a relationship? 이라고 물어보면 사귀는 사람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Are you in a relationship? 둘이 사귀는 거야? 했더니 we're in the some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Some, some, some? 크리스틴은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요. 아, 우리가 아직 커플은 아니고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데이트를 딱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하고 사귀는 거 말고요. 여자친구일까? 우리 남자친구일까? 그런 단계를 우리 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요, get to인데요. get to는 어떻다 하게 되다, 약간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get to know 하면은 안다 아니고 알게 되다. get to see 하면은 보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처럼 getting to know, I'm getting to know you 라고 하면 난 지금 당신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 썸이 뭔지 이제 알았죠. 아!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자, 이 문장 이렇습니다. You guys, 사실 guys는 없어도 돼요. You guys, 너희들은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고요. have, 갖고 있다, 알고 계시죠? something은 무언가, 그리고 going on이 진행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는 말은 너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진행 중임에 틀림없어. 즉, 뭔가 감정이 오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guys,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다시 한번.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좋습니다. 둘이 뭔가 있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연애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나 크리스틴 박사에게 물어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고맙다고 하고요. 그런데 뭔가 크리스틴에게 연애를 상담하는 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너네 사귀어? 라고 물어보는 말인데요. Are you two an item? item, 우리말로 아이템이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려서부터 잘 지내던 친구들, 그 중에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서로 좋아하게 됐다네요. 뭐라고? 너네 사귀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누군가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전제로 하고 만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저 남자친구 있는데 사귀는 사람 있어요. 어떡해요?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That's good.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 사귀가 되었을 때 하는 표현들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 1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 있는 그 발음 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Yes. Yes, I agree. You told me that. Year. It was a year ago.
0: Okay, 자, 오늘의 단어들 어떤 게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맞아요. 모두 Y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나왔네요. Yes, you, 그리고 year. 자, 이 오늘 Y 발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Y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오늘 다룰 발음은요, 바로 선풍기 소리예요. 제 선생님이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선풍기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입속에 선풍기가 불고 있다고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요렇게요. 너무 재밌죠? 자, 입 안에 선풍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바람을 내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발음을 하냐? 이가 아니라 이 이렇게요. 이 내 입속에서 지금 막 선풍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 팬이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진동과 바람이 막 느껴지는 이 소리 오늘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거거든요. 단어에 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첫 번째. 너무나 기초적인 단어지만 이거 딱 한마디만 들어도 영어 원어민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 발음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아닌지. 그냥 단순히 yes, yes.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우리 선풍기 바람 소리, 이 Y 발음 살려서 이 소리 갑니다. Yes, yes.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서 예쁘다, 너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 너 예쁘다 이렇게 막 바람 소리 섞지 않죠. 그거예요. 이 영어에서는 예가 아니라 예. 이렇게 우리랑 달라요. 선풍기 바람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Yes. 이렇게 한번 과장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동감이야. Agree. 동의한다라는 거죠. Yes, I agree. 맞아. 응, 동감이야. Okay. 이럴 때 yes가 아니라 너무 담백한 예가 아니라 Yes,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것도 너무나 쉬운 단어지만 우리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식 유는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유 마실 때 우유라고 하지 선풍기처럼 우유라고 하지 않듯이 영어에서는 선풍기로 해야 돼요. You, it's not you, 그냥 you 이렇게 너무 담백하지 않죠? You 예문 볼게요. 네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가 해준 말이잖아 라고 해볼 겁니다. You told me that. 다른 사람도 아니고 you 너가 말해줬잖아. 여러분 그냥 you가 아니라 선생님 이 바람 느낌의 you 들리나요 잘? You told me that. 이따가 같이 더 확실하게 연습해 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단어. 이번에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년, 연이라는 단어죠? 이거 year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냥 단순히 ear가 아니라 그 귀가 아니라 이 선풍기 소리 year. 오케이. 이렇게 이 발음으로 한번 예문도 가볼게요. 그건 1년 전이었어. It was a year ago. It was a year ago. 이렇게 원어민들은 발음을 한답니다. 이 발음. 여러분, Y의 이 선풍기 바람 소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Okay,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우리 선풍기 Y 소리 같이 연습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아주 쉬운 단어, yes입니다. 입에서 바람 내뿜으면서 따라해보세요. Yes. Yes. Very good. 좋아요. 두 번째, 너무 쉽죠? 단순한 you 아니고요. 자, 따라해주세요. You. You. 좋아요. 계속. 자, 마지막 단어. 조금 어렵죠, 이거? 자, ear 아니고요.

0: 다음으로 이제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응, 동감이야. 응 부분, 이 yes 부분 신경 써서요. Yes, I agree. 좋아요. One more time. Yes, I agree. Good job. 두 번째 문장. 네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 부분, you 강조하면서 가볼게요. You told me that. 그렇죠. 여러분도 따라해주세요. One more time. You told me that.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이 year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그건 1년 전이었어. 자, 갑니다. It was a year ago. 네, 여러분 계속 이 선풍기 생각하면서 바람 진동 막 주는 연습을 하면서 과장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자, one more time. It was a year ago. 정말 잘했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왜 선풍기라고 이름 명명했는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원어민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풍기 내듯이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let's do it one last time.
1: Yes. Yes. Yes, I agree. Yes, I agree. You told me that. You told me that. Year. It was a year ago. It was a year ago.
0: 여러분, 오늘 배운 이 Y 선풍기 소리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계속 꼭 복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bye.
2: Robocop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3: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 배울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North. N-O-R-T-H. North. North. South. S-O-U-T-H. South. South. East. E-A-S-T. T. East. East.

0: Let's look at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 바로 directions. 방향이란 뜻이고요. 오늘은 2편 들어갈게요. Okay, now what words are we going to learn today? Our first word, north. 북쪽이에요. 친구들, 위로 향하면 north이에요. 그 다음은 south, 남쪽. Wow! 여러분, 이거 익숙하나요? This is South Korea! 대한민국이에요. And we all live here.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South. 그 다음은 East. 동쪽이에요. 해가 동쪽에 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북쪽, North. 친구들,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North. Very good. 남쪽, south. 자, ow 소리할 때 우리 동그랗게 입모양을 만들어볼까요? South. Good job. 그 다음은 동쪽, east. 여러분, e를 길게 빼보세요. East.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North. North. South. South. East. Eas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t is colder in the north. 북쪽은 더 추워. 맞아요. 북쪽, north.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왔고요. It is cold. 춥다란 뜻인데요. 여기 it is colder. 더 춥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 해볼까요? It is colder in the north. Great job, guys. We all live in South Korea.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살아. That's right. And where in South Korea do you live, everyone? 한국 어디 살아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all live in South Korea. Excellent. Okay, let's look at this one. The house is facing east. 그 집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 맞아요. Facing. 자, 원래 face는 얼굴이란 뜻인데요. Face, 어디를 향하고 있다란 뜻으로 써도 좋아요. Okay, now how about you say, I want to hear your loud voice. The house is facing east.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our next set of words.
1: West. W-E-S-T. West. West. Far. F-A-R. Far. Far. Near. N-E-A-R. Near. Near.
0: Our next word is west. 서쪽이에요.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면 we can see the sun going down.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West. 그 다음은 far, 멀리, 떨어져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우주에 가면 저 멀리 행성을 볼 수 있어요. Far. 그 다음은 near, 가까운 또는 가까이란 뜻이에요. Where do you live near? Do you live near your school? 학교 가까이 사나요? 가까운, 가까이, near.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서쪽, west. 빨리 말해보세요. West. Very good. 멀리 떨어져. Far. 여러분, 이거는 긴 단어예요. One more time. Far. Excellent. 가까운, 가까이. Near. 여러분,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Near. Very good.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1: West. West. far, far. Near, near.
0: Now let's apply the word in the sentence. Whether you go east or west, it doesn't matter.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친구들, 여기 고급 단어가 나왔네요. Whether, 뭐뭐를 하든이란 뜻이에요. Whether you, 당신이 무엇무엇을 하든,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란 뜻이에요. 여러분, 꼭 쓰세요, 알겠죠? Let's try one more time. Whether you go east or west, it doesn't matter. 문장이 아주 길었는데 발음이 너무 좋네요. Is the restaurant far from here? 식당은 여기서 멀어? 란 뜻이에요. 친구들, far, 멀리 있는 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식당, 레스토랑 아니에요. 저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Restaurant. 자, 버터를 좀 발라서 굴러야 돼요. Restaurant.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Is the restaurant far from here? Good job, everyone. Next, there is a big park near here. 여기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 There is 또 나왔네요. 뭐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여기 근처에는 near here.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There is a big park near here. Excellent, everyone. 그럼 오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North, North. South, South. East, East. West, West. Far, far. Near, near.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알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Unit 60. OP.
1: Let's go. Phonics OP. Op, op, op. Op, hop.
2: Op, hop.
1: Op, mop.
2: Op, mop.
1: Op, pop.
2: Op, pop.
1: Op, shop.
2: Op, shop.
1: Up, drop.
2: Up, drop.
1: Up, top.
2: Up, top.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0: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Up, up, up. Very good. 그럼 up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깡총깡총 뛰다 hop예요. up 소리 들리나요? 친구들 우리가 토끼를 보면 아주 예쁘게 깡총깡총 뛰죠? 이거를 hop라고 해요. hop, hop, hop. Excellent. 또 up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대걸레, mop예요. 우리가 집에서 청소할 때 대걸레로 청소하면 아주 집이 깨끗해지죠? 대걸레, 영어로 mop, mop, mop. Good job! 또 up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뻥 터지다 pop예요. 여기 up 소리 들렸죠? 우리가 풍선을 불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잖아요. 이 소리를 pop라고 해요. pop, pop, pop.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up 소리가 날까요? 아! 가게 shop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게로 가서 사죠. 가게 영어로 shop. shop. shop. Very good. 이 단어도 up 소리가 나요. 바로 떨어뜨리다 drop. 우리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다. 영어로 drop. drop. drop.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up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맨 위 또는 꼭대기 top예요. 여기 up 소리 들렸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맨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 영어로 top. top. top. Great job! 와우! 이렇게 up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어 소리 나는 알파벳 O와 P 소리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1: Up, up, up.
0: That's right! Up 소리가 나요. Up 소리가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Logan, 토끼를 보면 어떻게 뛰죠?
1: Hop.
0: That's right. 깡총깡총하고 뛰죠. hop.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hop를 써볼 건데요. This is a quiz. h 소리 나는 알파벳 뭘까요?
1: h.
0: That's right. h. 잘했어요. 그 다음 오늘 배운 소리 있죠? up. 어떻게 쓰죠? 아주 잘했어요. 자, hop 완성되는데요.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up up hop up up hop up up hop.
0: Very good. 이 단어도 up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거실을 쓱싹 쓱싹 뭘로 청소하죠?
1: mop.
0: That's right. 대걸레 mop. 자, 그러면은 세 번 발음 들어볼게요.
1: up up mop up up mop, up, up, mop.
0: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up 소리 나죠? 아, Logan,

0: 풍선을 불다가 뻥 터지면 무슨 소리 나죠?
1: Pop.
0: That's right. Pop.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P. Yes. P. 그 다음, 오늘 배운 소리. Up. 와,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 뻥 터지다. Pop. 발음 들어볼게요.
1: Up, up, pop. Up, up, pop. Up, up, pop.
0: Good job. 이 단어도 up 소리가 나요. Look, 우리가 장난감을 사러 어디로 가죠?
1: Up, up, shop. Up, up, shop. Up, up, shop.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up 소리 나죠? 아, 떨어뜨리다. 영어로 뭐였죠?
1: Drop.
0: That's right. Drop. 그래서 우리 같이 drop the ball. 공을 떨어뜨릴 건데요. 자, 써니가 1, 2, 3 하면 같이 떨어뜨려요. 1, 2, 3. 와우! 자, 이게 drop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Up, up, drop. Up, up, drop. Up, up, drop.
0: 아주 잘했어요. up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어디로 가죠?
1: Top.
0: That's right. 맨 위. top으로 가는데요. 짠! 와우,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맨 위에 사람을 그려볼까요?
1: 나니 black.
0: 검정색. Here you go. 와우, okay. And I'll draw. Look at this, everyone. 와우, 맨 꼭대기에 사람이 만세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top.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Up, up, top. Up, up, top. Up, up, top.
0: Great job! We did it!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OP. Up, up, up. Up,
1: Up,
2: hop. Up, mop.
1: Up.
2: Up, pop.
1: Up, pop.
2: Up, shop.
1: Up, shop.
2: Up, drop.
1: Up, drop.
2: Up, top.
1: Up, top.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up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up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pink, pink. Violet,

Violet. Dry dress. Pink. Pink.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헤일은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 또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다 잘 기억이 나나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1: Week 33. Music. Instruments and musicians.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죠. Oh, look. Oh, the girl is playing the piano. 그쵸, 우리 여자애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네요, 그쵸? 우리 남자애가 와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표현이 뭐 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

기타를 넌 연주하니? Well, I play the piano. 혹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들도 기억이 나고요. And look, there's a poster of an orchestra.

0: Today's topic.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1: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본격적으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말하기 주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에요. 자, 우리가 각종 악기 이름도 배웠고 뭐 악기를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었죠.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해 라는 말이었는데 이 play가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뭐 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I play the 다음에 악기만 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해. I play the flute. 나는 플루트를 연주해. 자, 그럼 다른 악기 이름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여기 그림들이 있는데 영어가 기억나는지 볼게요. 저기 있는 저 악기. 바이올린, 영어로는 violin. Good job.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저 악기는 cello. 그리고 여기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악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double bass, contrabass.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악기 이름은 flute. 우리가 방금 했었죠. 자, 또 여기 저 까만 악기는 우리는 오보에라고 하지만 oboe라고 한다고 했어요. 색소폰은 비슷하죠. saxophone. 그리고 띵까띵까 guitar. 여기 검정색 밑에 있는 악기는 piano. 다 요 강세도 기억나죠? 자, 요 악기는 뭐예요? 바로 trumpet. 트럼펫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 트럼펫하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는 french horn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요 악기는 쉽죠? 하프, 근데 영어로는 harp이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 요거 좀 특이했죠? X로 시작하는 xylophone. 다 기억나죠? That's great! 어, 좋다! I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Wow! Are you good? 너 잘해? 라는 질문이었죠? Are you good?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이러이러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Are you late? 너 늦었니?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라는 말이었고요. Are you good? 이라고 물어봤더니 Not really. 아니, 별로. But I practice a lot. 하지만 연습은 정말 많이 해.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네요. 자, practice가 연습하다이고 a lot이 바로 많이라는 표현이었고요. What's that? 그건 뭐야? 라는 질문이었죠. This is a guitar. 이거는 기타야인데 기타는 이 세상에 정말 많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guitar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리 들어보니까 It sounds nice. 참 좋게 들리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It sounds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그렇게 들리네 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너무 듣기 싫어요. It sounds terrible. 어머, 괜찮아요. It sounds okay. I want to learn the guitar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flute,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harp, 하프를 배우고 싶어요 였죠.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clarinet은 클라리넷이었고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라는 말이었는데 tea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을 수도 있었죠.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push you. 내가 그네 탈 때 너를 밀어줄 수 있어. I can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었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 뭐해? 라는 질문이

0: 시간이었어요. What are you doing 뒤에 미래의 시간을 넣어서 그때 너뭐할 거야? 라는 질문도 만들었죠.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할 거야? 라는 말이었고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고, 다음 주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였죠. I'm busy. 나 바빠. 왜? Why?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나 밴드의 일원이거든. 나 밴드 활동해. 뭐 이런 말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물론 밴드가 밴드지만,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고, I'm in 다음에 어떤 단체가 온다는 거였죠. So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e have band practice. 우리 밴드 연습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었죠.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었습니다. Cool, 멋지다. Can I come and watch? 나도 와서 봐도 돼? 라는 말이었죠. So cool은 시원한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이란 뜻도 있었어요. Can I come and 다음에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나도 와서 그 행동을 해도 돼? 라는 질문도 만들었어요. Can I come and listen? 내가 와서 들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내가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and see? 였죠. 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돼? 라는 또 질문이었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라고 하면, 너 나랑 내일 놀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I can't. 아니, 안 돼.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했죠. 이렇게 I have to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나는 이 장소에 꼭 가야만 해 라는 말이 됐었죠. 예를 들어, I have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라는 말이었죠. 또 그리고, 우체국은 post office였으니까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간다고? Didn't you go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죠. A few는 몇 개라는 뜻으로 뭐 두세 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a few days ago는 한 2, 3일 전, 며칠 전이라는 의미였죠.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 시간이 오면 그때는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됐어요. 어제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yesterday?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5 months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did. 갔었지. I want to become a pianist.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연주가 이름이 그 악기 이름에서 온다고 했죠? IST만 붙여주면 되죠? 피아노는 pianist, violin, violinist, flute, flutist, guitar, guitarist.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ER 붙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trumpet은 trumpeter, drum은 drummer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나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이라고 또 말을 했네요. study가 공부하다 라는 뜻인데 악기를 공부할 때도 쓸수 있고 very hard가 정말 열심히 라는 의미였어요. Now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을 보니까 요 대화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I play the piano. 이렇게도 여자아이가 말할 수 있고요. 또,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남자아이가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여자아이가 I can teach you.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들 많이 많이 응용해 보세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I play the piano. I want to learn the piano. I can teach you. 'm in an orchestra.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nstruments and Musicians, 악기 이름과 그리고 Musicians, 음악가들 이름 말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정말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2: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3: 너 대박 치킨!
2: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당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3: 너! 너 뭐냐?
2: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3: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2: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4: 이교실하고 예매하고 이교실하고 예매하고 예매하니?
2: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5: 바뀌는 게 있을까?
3: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2: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4: 응?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Friday. Must know traffic signs.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 topic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Today's topic, must know traffic signs. One more time. Must know traffic signs. 이게 무슨 뜻일까? 자, must know 하면 무슨 뜻이냐면 쌤이 must는 무슨 뜻인지 알려줬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입니다. Traffic 하면 교통이란 뜻이에요. 이건 오늘 처음 등장한 단어죠. Traffic, 교통. Sign은 뭐야? Sign은 표지판 또는 신호였죠? 자, 그래서 traffic signs 하게 되면은 교통 표지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오늘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Okay? 자, 우리 그럼 들어가기 전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Oh, there are four different signs. Traffic signs. 자, 지금 보니까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운 표지판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stop sign. 자, 뭐예요? 그쵸? 정지 표지판이죠. 그리고 yield sign. 양보 표지판도 보이고요. 횡단보도 표지판.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한, 말한 그 pedestrian crossing sign도 보이고 no entry sign. 진입금지 sign도 보이네요. 자,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를 정리하면서 글로 한번 써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는 stop sign. Stop sign. 자, 뭐예요? 정지 표지판이죠. 자, stop는 멈추다란 뜻이니까. 자,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When you see a, you, 뭘까요? 너가 무엇, 당신이 무엇을 봤을 때 뭘 보겠어요? 그쵸? stop sign을 보겠죠? 자, 당신이 stop sign을 보았을 때 you 뭐 해야 될까? 우리는 그쵸? stop 해야 됩니다. Oh, how simple is that? 정말 간단하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우리 너는 당신이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 다음은 yield sign. Yield sign. 발음이 특이했던 yield sign입니다. 자, yield라는 단어가 이런 교통 표지판에서 다뤄진다면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양보 표지판이에요. Yield sign. Alright. 자, when you see a, you, 자, 양보 표지판을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When you see a, 무엇을 봐요? Yield sign. 우리가 양보 표지판을 보면요. You, 뭐 해야 돼요? 우리는 We let others, you let others go first죠. 자, let others go first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쵸? let는 뭐뭐 하게 하다. others는 다른 사람들. go first, 먼저 가게 하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야 돼요. 뭘 보면은? 양보 표지판, yield sign을 보면은. Okay, so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Alright. 자, 이거 기억나지? Yield sign? 그 다음에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선생님이랑 이거 수업할 때 이 단어 선생님이 한 500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pedestrian이 보행자란 뜻이었죠.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게 뭡니까? 자, 횡단보도 표지판이겠죠? 짜잔! When you see a, you can, the, 뭘까? 자, when you see a, 우리가 무엇을 볼 때? pedestrian crossing sign. 우리가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 You can cross the street. cross가 건너다. street는 길. 그래서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언제?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no entry sign. 마지막 표지판이죠? entry 가야 되라.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가 붙었으니까 입장 금지, 진입 금지 표지판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when you see a you 오, 이건 뭘까요? 자,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당신이 진입 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이거 돌아가다란 뜻이었어. 돌아가다란 단어가 뭐였지? 선생님이 힌트 줄게. turn 맞아, turn back죠. 당신은 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갔나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Must know traffic signs. 자,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란 뜻이죠. Traffic은 교통, signs는 신호 또는 표지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자, 당신이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ield sign. Yield sign. 자, 교통, 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yield는 무슨 뜻이야? 양보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yield sign 하면은 양보 표지판. Okay. When you see a yield sign, 당신이 양보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let

0: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먼저 가게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stop sign. Okay? 자, 그 다음은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것은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자,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cross, 건너다,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o entry sign. 자, no entry sign은 진입금지 표지판입니다. 당신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는 you turn back. turn back가 뭐예요? 돌아가다죠.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았을 때, no entry sign을 보았을 때는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어때, 얘들아? 이네 개의 표지판들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잘 이해 쏙쏙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1: Must know traffic signs.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you turn back. Hello, world.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sig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표지판을 알아볼 거예요. Not all signs are the same. 외국과 우리나라의 표지판이 때로는 다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아두면 유용한 세계 표지판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Argentina. 먼저 아르헨티나의 표지판을 볼까요? What is this sign? It's a strong wind sign.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강풍주의 표지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 지역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파타고니아는 바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바람이 거센 곳이어서 곳곳에서 바람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It is very windy in Patagonia. 파타고니아에 가면 발음을 주의하세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Slow down, please.
3: Okay.
2: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This is a sign from Japan. 이곳은 일본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jellyfish warning sign.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의 해파리 주의 표지판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섬 지역에는 해파리가 자주 주물해서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Jellyfish can be dangerous. 해파리는 독침을 쏘아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Watch out, please.
3: Okay.
2: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Sweden. 이곳은 스웨덴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sign that warns us to be careful when using cell phones. 이곳은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이에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와 같이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다고 해요. Cell phone obsessions can cause accidents.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Don't use cell phones, please.
3: Okay.
2: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Australia. 이곳은 호주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kangaroo crossing sign. 이곳은 호주의 캥거루 주의 표지판이에요. 야생동물이 많은 호주에는 도로 곳곳에 야생 캥거루가 있는 지역이니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Be careful, please.
3: Okay.
2: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표지판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different signs from around the world. 특히 교통 표지판들을 알아두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나는 각 교통 표지판들의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다뤘지요. 네 개의 표지판들 꼭 기억하고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선생님 생각도 하고 그 영어 단어들도 꼭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Bye bye, butterfly.

wear all that?

Ah!

lifeguard. Here. Here.

should I save first?

2, 4, 6, 8, 10. Evens.

0: balloons.
1: 12. 14.
2: 16.
3: 18.
4: 20.
5: Evens. Even tops. Evens.
6: Made of two.

갑자기 지율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난리는 없고. 그렇다면 혹시 엄마? Mom, is this your idea? 나는 엄마를 찾아 주방으로 달려갔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율이가 그 병 자기 달래요. 그럼 화 푼다고. 그래? Well, that's not my idea. 그냥 오빠한테 큰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하라 그랬지. It's my idea. 어느새 따라온 지율이가 말했다. But why? 병은 왜? You always yell. You get angry and then you say sorry. 내가 언제? 이제는 나도 참지 않을 거야. Give me the old bottle.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으흐, 내가 그렇게 못된 오빠였나?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화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 일기에서 지우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네요. 지우가 밖에서 친구들한테는 나이스한 편이었는데 집에서 동생 지율이한테는 조금 못된 오빠였나 봐요. 지율이가 막 화를 내면서 오빠는 맨날 나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me that bottle. 저 병, 나 줘가 되겠네요. 정답 맞히는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의 일기 제목은 누구의 생각일까? 예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소리 그리고 나서는 끝 소리 잘 들으면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idea. idea. 네요. I가 첫 소리예요.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어는 yell. yell. yell. 소리가 앞에 들려요. yell. yell. 그래요. Y가 내는 소리가 yell예요. 세 번째 단어는 angry. angry예요. ang. a 소리 들었어요? 아, A가 내는 소리가 a. 다. 마지막 단어는 sorry. sorry. 소리 들렸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이 친구 확성기를 대고 있는데 그냥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지금 뭔가 화가 났어. 그럴 땐 우리 소리가 어떻게 돼요? 으아! 내 말 좀 들으라고! 고함을 치게 되죠. 소리치다, 고함치다, 고함 지르다. 요런 뜻을 가진 단어. Yes. Yell. Yell. Yell. 두 번째 단어는 아하!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 좋은 생각, 의견. 그렇죠? Idea. Idea. 세 번째는 쨍그랑 접시를 깼어요. 이게 엄마가 아끼는 접시라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미안한 sorry. sorry. 마지막 단어 hands on the hips. 허리 엉덩이에 이렇게 손을 딱 허리 양옆에 얹으면 어떤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뜻이죠. 화가 난 angry. angry. Very good. 자, 이제는 오늘의 단어 두 번씩 함께 따라해 볼 텐데요. 빨간 점 잘 봐주세요. 그 부분에 강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idea인데요. D 부분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게요. idea. idea. Good. 두 번째 단어는 빨간 점 없어요. yell. yell. 세 번째 단어는 a 부분이 강조네요. angry, angry. 마지막 단어는 sorry, sorry.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쏙 뽑아서 뜻 살펴봐요. 첫 번째 문장은 Mom, is this your idea? 이거 지우가 약간 따지는 말투예요, 그쵸? Mom! 부엌으로 막 뛰어가면서 엄마! Is this your idea? 물어보는 거예요. This is는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무엇무엇이다인데 순서를 바꿔서 is this니까 이거 하고 물어보는 거죠. Your idea? Your. 엄마 생각이에요? 엄마의 아이디어예요? 라고 따지면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Mom, is this your idea? 그랬더니 엄마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어머, 얘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What, 무엇을, are you, 너는 talking about, 이야기하고 있니? 무슨 얘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랬더니 지우가 아, 지율이가요. 그 병을 자기 주면은 이제 용서해주고 화 푼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제 자초지정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Well, 글쎄, that's not my idea. 라고 대답하셨어요. Well, 응, 우리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글쎄, 그게, 이런 정도죠. 그거, that's not, 아니야, my idea. 내가 낸 의견, 내 생각,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지율이가 탁 어디선가 뒤따라왔나 봐요. 나타나더니 약간 악마 같은 목소리로 It's my idea. 이렇게 했어요. It's my idea. My의 대문자 있죠. 문장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대문자 빵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다. 지우가 엄마가 그랬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죠. 엄마 생각이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지율이가 와서 그거 내 생각이야 라고 강조를 해서 It's my idea 라고 선생님이 대문자를 써줬어요. 그거 내 생각이야 그랬어요. 그때 지우가 막 황당해하면서 But 하지만 why? Why는 친구들 많이 못 봤죠. What은 많이 봤는데 What은 무엇이잖아요. Why는 왜? 이유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But why? 하지만 왜? 왜 병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랜 세월 참아왔던 지유리의 분노가 터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You always yell. You, 너, 오빠죠. 오빠는 always는 항상이에요. Yell. Yell은 뭐예요? 고함치고 소리치는 거예요. 오빠는 항상 소리 지르잖아. You get angry. Get angry도 화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You are angry. 너 화났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You get angry. 너는 화를 내. And 그리고는 then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You say sorry. 너는 여기서 너 아니고 오빠죠. 오빠는 say 말하지. Sorry 뭐예요? Sorry. 미안하다고 말하지. 어떤 뜻인지 이해됐어요, 친구들? 오빠는 항상 나한테 소리 지르잖아. 화내고 나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할 거면 화를 안 내면 되는데 화를 낸 다음에 소리 다 지르고 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지율이가 얘기했어요. 뜻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You always yell. You get angry and then you say sorr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막 내가 그랬었나? 내가 언제? 하면서 지우가 당황을 하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우리가 그러니까 give me the old bottle. 그 낡은 병 나 줘. 이 문장은 친구들 지난 시간부터 많이 봐서 이제 뜻을 알겠죠. 나한테 그 병 줘. 그럼 어때요? 오빠가 이제까지 그런 거 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그런다는 큰, 이거는 아주 큰 약속이죠. 그런 약속의 뜻으로 give me the old bottle. 그 병 나한테 줘. 라고 지율이가 얘기를 했네요. 우리 지율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다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네 문장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s this your idea?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this your idea?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이거 엄마 생각이에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Is this your idea? 친구들도. Is this your idea? 물론 지후가 추궁을 하고 싶으면 막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야? Is this your idea?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거 엄마가 생각해낸 거예요? Is this your idea?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Is this your idea? 이렇게. 그때 엄마가 얘가 무슨 말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물어보셨네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 어디 강조할까요? 선생님이라면 두 개.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친구들도 What are you talking about? 조금만 빠르게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할 수 있겠죠? 두 개 강조하면 말하기가 더 수월하다. 세 번째, 그때 지율이가 탁 나타나더니 It's my idea.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조하는 점 두 개 찾아볼게요. 그렇죠. My, 나의 idea, 생각이야. 보통은 your, my 이런 것들은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은 강조 안 했죠. 그런데 여기 지율이가 탁 나타나서 그거 엄마 생각 아니야. 바로 내 생각이야.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It's my idea. 친구들도 It's my idea. 그래요. 마지막 You always yell. 지율이가 분노를 터뜨리는 첫 문장이죠. You always yell. 너는, 오빠는 항상 소리 질러. 두 군데 강조해볼까요? You always yell. 항상 소리 지르지가 중요하죠. You always yell. Very good. 그럼 우리 문장 있는 리듬 잘 살려서 함께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Is this your idea?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idea. You always yell.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일기 속 한 문장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 뭔가 말하는 사람의 손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불만이 있을 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냐면 너는 말이지 항상 으아! 아! 이게 뭐예요? 소리 지르고 고함 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크게 외쳐주는 거 너무 좋고요. 홈페이지 자료실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정답도 쓰고 우리 친구들 그림 실력도 뽐내는 건 더더 좋겠죠.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유리의 이제 숨겨왔던 막 화남, 억울함, 오빠에 대한 불만이 터지면서 이제 지유가 결정을 할 순간이 왔어요. 병을 주고 지유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앞으로는 좋은 오빠가 되겠다고 약속할지 다음 얘기 기대하고요. 오늘 내용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자자. 친구들, 여러분 뭔가 할 때 여러분 시간을 봤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이런 마음인데 같이 해야 되는 친구는 굉장히 여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빨리 말해야 되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시간이 부족해.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 말. 띵띵. 우리 시간이 부족해.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 볼게요.
1: 하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네, 맞습니다. 자, 어떠한 어휘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 봐요. 아,
2: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Run out of, run out of 인데요. 이거 단어 하나하나씩 보면 여러분 모르는 거 없죠? 그래요.
1: 이게 무슨 뜻이지? Run 하면 달리다, out of 하면 뭐뭐 밖으로 달리다인가?
2: 밖으로 달리다. 여러분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나, 웬일이야?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0: Wallet, 지갑이 있는데 돈이 어때요?
2: 다 떨어졌어요. 그쵸, 맞아요.
0: Run out of something 하면 무언가가 부족하다. 그것을 다 써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2: 세상이 전혀 다른 의미죠?
0: Run out of something 잘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따라서 말해봐요. Run out of.
1: Run out of. Run out of. Run out of.
0: Very good. And next. Theater. Theater 이라는 단어. 여기에 그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2: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극장이 되겠습니다.
0: 극장을 theater 이라고 이야기해요. Okay? Theater. Theater. Theater. Very good. And next. Oh,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이라는 표현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2: 어떤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들이 쭉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샤이니가 여기 서 있어? 네, 샤이니 친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샤이니는 사실 쭈쭈쭈쭈쭈쭈 걸어서 코너만 돌면 딱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0: 자, around the corner.
2: 코너를 돌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요,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0: Around the corner. Oh, it is around the corner. 그거 아주 가까워요. 이런 말이에요. 코너만 돌면 돼요. 저기 모퉁이만 돌면 돼요. 이런 말이니까. 자, 다 같이 따라서 말해봐요.
1: Around the corner.
0: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Very good. And next. Oh, gas. Gas가 나왔구나.
2: 여러분, 정말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gas 하면 이것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 gas 하면 기체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인과 함께 gas를 봤다 그러면 그때는 기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gasoline. Gasoline? 휘발유를 뜻합니다. 그것을 그냥 줄여서 보통 gas라고 많이 말해요. 우리 차 탈 때 차에다가 뭐 넣어요? 보통 휘발유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에 연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마크로 gas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kay? Gas.
0: Gas. Ga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쫙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 들으면서 영어를 보내볼게요.
3: What time is the movie?
4: It starts at 7 o'clock.
3: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4: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래요. 항상 이렇게 좀 재촉하는 쪽이 있고 또 반면에 느긋한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샤이니는 좀 느긋한 쪽에 속해요. 늦으면 뭐 그거 앞에 예고편 못 보는 거지 뭐 광고 못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대화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처음에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What time is the movie? 라고 하죠. What time? 몇 시야? 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Is the movie. 아하, 영화가 몇 시야? 즉 이 말은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 라는 말이겠죠? 그냥 간단하게 What time is the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말해봅니다. 친구한테 야, What time is the movie?
4: What time is the movie? 친구야, What time is the movie?
1: What time is the movie?
2: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영화가 7시에 시작한다 라고 해요. 저녁이길 바래요. 이거 오전이면 조조 영화 아구 힘들어. 그쵸? 저 예전에 조조 영화 보러 갔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7시에 시작해. It starts at 7 o'clock.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the movie. 그쵸? 그 영화는 starts, 시작해. 몇 시에? At 7 o'clock. 7시에 시작해. 라고 대답해 주네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Oh, it starts at 7 o'clock.
4: It starts at 7 o'clock. It starts at 7 o'clock.
1: It starts at 7 o'clock.
2: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A 친구가 갑자기 딱 시계를 보면서 야!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라고 하죠. 여러분, run out of 우리 어휘에서 봤던 거네요. 뭐가 부족하다, 다 떨어지다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we are running 진행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시간이 부족해져 가고 있어. 한마디로 야, 시간

0: 말입니다. Okay. 그러면서 hurry, 서둘러, 너 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좀 너무 늑장 부리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늑장 부리는 친구 샤이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Yeah,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그래, 우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고, 부족하다고. 이 말. 자, run out of something. 뭐뭐가 부족하다, 다 떨어지다. 이용해서 우리 다른 문장들도 만나볼게요. How about this one? They ran out of gas.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길 한편에 차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차가 서 있어. 봤더니 기름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They ran out of gas. 자, 우리 gas, 연료,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했죠. 그들은 연료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차가 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They ran out of gas. They ran out of gas. They ran out of gas.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료는 채워둬야 되겠죠? How about this one? 아까 우리 run out of 할 때 봤던 그림, 그 사진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I'm running out of money. 저 돈이 다 떨어져 가요. 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money. How about this one? 어쩌지? 우리 물이 다 떨어져 가요. 맞아요. 예전에 샤이니 어렸을 때 물을 막 어디서 길러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길러서 막 이렇게 쓰고, 근데 이제 쓰다 보면 물이 막 다 떨어져 가. We're running out of water. We're running out of water. We're running out of water. 물이 다 떨어져 가요까지. 여러분, run out of. 이제 잘 아시겠죠? Okay, 시간이 없다 라고 재촉했더니 B가 말합니다. Don't worry, 걱정 마. The movie theater, 그 영화관은 말이야. It's just around the corner. 여기 나오네요. Around the corner. 코너만 돌면 있다. 즉, 아주 가까워. 금방 가. 그래서 우리 늦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Yay!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영화 몇 시 시작이지? Speak. Oh, 7시. Speak. It starts at 7 o'clock. 우리 시간이 없어. 서둘러. Speak. We're running out of time. Hurry.
1: 에이, 걱정 마. 영화관 바로 여기야. 가까워.
0: Speak.
2: Don't worry. The movie theater is just around the corner.
0: 영어의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잘 맞춰보세요. Okay, here we go. 우리 시간이 부족해. 과연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띵!
1: Time's up. Okay, we are running.
0: 여러분, run out of죠? 그거 들어가면 되죠. Very good. We're running out of time.
2: We're running out of time.
1: We're running out of time.
2: Running out of time.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그들은 연료가 다 떨어졌다. 잠깐만. 어떤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떨어졌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겠죠?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과거로 race. They ran out of gas.
2: They ran out of gas.
1: Hey. They ran out of gas.
2: They ran out of gas.
0: Very good. And next question.

단어 연상 퀴즈. 어떠한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가까운 것 같죠? 3, 2, 1, 3. Okay, the answer is around the corner. 아주 가까이에.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무엇이 다 떨어져 갈 때, 얼마 남지 않았어. 다 떨어져 갈때쓸수 있는 run out of something. 뭐뭐 밖으로 달리다가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시간이 없어. We're running out of time. 요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주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두의문사 의문문의 절반을 넘어서 우리 벌써 산중턱을 한번 넘은 거예요. 그죠? 자, 벌써 how라는 친구를 다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의문사들이 대부분 W로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다. 그쵸? 그나만큼 특이한 점이 몇몇 개 더 있는 친구인데요. 일단 오늘 문제를 좀 풀면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세 문제 주시죠.

0: 자, 여러분, 어땠어요? 하우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것도 배웠구나 싶은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그것도 이따가 복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늘 그렇듯이 의문사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해죠? 의문사의 뜻과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뜻은? 어떻게? 자, 의문사 별게 없어요. 진짜 금방 할수 있어. 솔직히 의문사는 뜻만 알면 다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라는 뜻만 알면 됩니다. How는 어떻게? 혹은 어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맨 뒤에 나와 있는 거, 의문문 맨 앞에 붙인다는 이제 좀 지겨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알것 같고. 자, How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how 플러스 형용사의 다양한 뜻에 유의하자라는 건데요. how는 얘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문이 많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뒤에서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주 아주 원어민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요거 정답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보아하니? How가 정답이겠죠. 자, 우리 when은 배웠죠? when의 뜻은 언제입니다. When are you doing? 언제 지네, 뭐야, 이건 뜻이 뭐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자, when을 넣으면 아예 문장 자체가 이상해지고요. how를 넣어서 how are you doing? 혹은 doing을 빼고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부 인사의 대표적인 문장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뭔가 일의 진행 상황을 물어볼 때 쓰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조금 어려운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뒤에 going을 봐주세요. 어려운가요? 자, 정답은 how is it going? 이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going을 봐달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going을 보니까 동사에 ing를 붙였죠. 즉, 지금 이 문장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how do를 쓰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going은 어쨌건 동사는 아니야.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how do를 쓸 경우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 때문에 지금 do를 빌려온 게 돼버리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뭔가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형태가 맞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으시고 how is it going?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그런 거다 모르겠고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라는 이 문장을, How is it going? 이걸로 그냥 익숙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워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How is it going?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나왔던 How are you doing? 요거랑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가, 안부 인사처럼, 야, 잘 지내냐? 너 요즘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이런 느낌으로 요 문장도 안부 인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 문제이자 하우만의 특별한 점이 담겨 있는 문장이죠. 당신은 몇 살인가요? 요거 정답은 뭘까요? 그쵸.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가 여기 사실 old이기 때문에 How old are you?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how tall 골라준 친구는 뜻이 아예 다른 문장을 만든 거예요. How tall are you? 라고 하면은 당신은 얼마나 큰가예요. 키가 큰가요. 그래서 약간 너 키가 몇이야? 저 161cm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how 뒤에다가 형용사를 씀으로써 어떻게 라는 뜻이 살짝 없어진 듯한 새로운 형태의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how 플러스 형용사 조합을 봐볼게요. 방금 봤던 거, 몇 살이에요? 는 사실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How old?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직역을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몇 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몇 살을 물어보는 거고, How tall? 키가 몇이에요? 얼마나 키가 커요? 이것도 키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본 거고요. How far?은 거리를 묻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far?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How much? 가격이 어떻게 돼요? 즉, 얼마예요? 를 물어보는 게 How much? 관련한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내신 시험에 가장 비중이 높은 how 플러스 형용사 형태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0: Listening point two.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Listening point three.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1: 오늘 리스닝 포인트 문장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아주 유용하고 심플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단어 한 단어 잘 소중히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How are you doing? 이렇게 doing이 살짝 올라가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지금 안부가 궁금한 거니까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 약간 지내를 살짝 강조하는 느낌으로 들릴 겁니다. How are you doing?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0: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1: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의문사, 의문문 모두가 그랬듯이 맨 앞에 의문사가 높게 강조돼서 들릴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동사의 형태들도 살짝 올라가겠죠.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두 번 들어볼게요.
0: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1: 자, 마지막은 뭔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쓸 법한 너 몇 살이니?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 How old are you? 자, 이 경우에는 나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how와 old 중에 old가 조금 더 높이 들릴 겁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요. 자, 두 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1: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내 친구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우리가 입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 연습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볼게요. 자,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맨 앞에 how와 마지막에 doing을 높게 발음할 겁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약간 이런 느낌이야. Hey, Mike. Hey, mate. How are you doing?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야야야 하는 그런 느낌 살려주세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지금 저만 신난 것 같죠, 여러분? 자, how를 높게, doing을 높게 같이 좀 신나주세요. 마지막,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Good job. 자,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안부 인사 표현이자 일의 진행 상황을 묻는 문장입니다.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의문사가 높고 마지막 동사 같이 생긴 게 높아요. 왜냐면 그 두 개가 제일 궁금하니까 마지막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Great. Final one. 자, 마지막. 자, 이 친구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원칙과 살짝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일 궁금한 걸 제일 인토네이션 높게 가져갑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몇 살이니? 이거잖아요. Old.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How old? 이게 제일 높을 거고요. 누가 몇 살인지가 중요해, 지금? 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해요? 당신이 몇 살인지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old와 you가 높습니다. How old are you?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은 몇 살인가요? How old are you? 한 번 더. How old are you? Wonderful.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나올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1: How can I help you?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for my dog. How old is your dog? She is 3 years old. How did you hear about us? My friend recommended you guys.
0: 자, how를 사용한 아주 뭔가 약속을 잡는 듯한 느낌의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영어로 옮긴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How can I help you? 아주 대표적인 how를 사용한 의문문입니다. How? 어떻게? Can I? 제가 help you?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점원이 보통 고객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합니다. I need. 저는 필요로 합니다. To make an 하면서 좀 긴 단어가 나왔는데 요 아래 있네요. 자, 요 친구 appointment라는 단어인데 약속 혹은 예약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ppointment appointment 좋아요. 자, 저는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약속을 잡는 걸 필요로 합니다. For my dog. 나의 개를 위해서요. 선생님 강아지 단비를 위한 약속을 잡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다음. How old? 자, how old 하면 아까 뭐였죠? 나이가 어떻게 이거였죠? 몇 살인지 묻는 겁니다. 자, 당신의 강아지는 몇 살인가요?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She is 3 years old. 자, 그녀는 3살입니다. 선생님 강아지가 암컷이기 때문에 그녀라고 지칭을 했고요. 자, 라스트입니다. 단어 먼저 볼게요. recommend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추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recommend. 자, how did you hear?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about us. 저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를 물어본 거고요. My friend, 제 친구가요. recommended you guys.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신들을 추천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볼게요.
1: How can I help you?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for my dog. How old is your dog? She is 3 years old. How did you hear about us? My friend recommended you guys.
0: Writing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의문사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원래 의문문 알던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당신의 남동생은 어떻게 지내나요? How 먼저 씁니다. How? 그 다음에 당신의 남동생이 주어. 지내다? 요게 지금 동사인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안부를 묻는 거죠. How are you가 지금 생각나는데 How are you 대신에 How is your brother 쓰고 그 다음에 do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뭔가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됐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 같는데 How를 일단 먼저 써요. 어떻게가 나왔으니까 How를 쓰고

그것은이 주어죠. It 쓰시면 되겠고, 됐나요? 뭔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니까 go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How it go니까

문장이죠? 자, 가격 물어볼 때 how 플러스 형용사는 how much였고요. 뒤에 is this 이렇게 this라고 해서 요걸 딱 가리키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라고 물어보면 아주 유용한 가격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how 의문사까지 모두 우리 전부 복습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접속사 파트의 출제 포인트 함께할 텐데, 우리 등의 접속사, 상관 접속사를 거쳐서 이 명사절 접속사, 대세에 대한 내용 오늘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림 상황에 적절한 대화 찾기입니다. 주어진 그림을 좀 보고서 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죠? 식당인 것 같고요. 피자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나올 법한 대화 지금부터 들으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Do you mind taking out the trash?
2: No, I'll do it.
1: May I take your order?
2: Yes, I would like a pizza, please.
1: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elevator is?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1: Hey, Liz, why are you in such a hurry?
2: Because I'm late for class.
1: How are you feeling today?
2: My cold is much better. Thanks for asking.
0: 자,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정답차 찾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빈칸 채우면서 그래도 중요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들어보죠.
1: Do you mind taking out the trash?
0: 자,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는 Do you mind taking out the trash 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 mind라고 하는 동사의 뜻, 마음이 아니야, 얘들아. 동사로는 꺼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항상 이렇게 ing와 짝꿍이 되는 동사이고요. 어법적인 거. 이거를 직역하면 Do you mind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 좀 내다 버려주면 너 싫을 거야? 쓰레기 내다 버리는 거너좀 별론가? 불편할까? 이게 직역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요거를 말할 때는 쓰레기 좀 버려줄래? 라는 부탁의 표현입니다. 근데 대답이 또 중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 No, I'll do it.
0: No라고 하죠. 이게,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가 좀 불편할까? 였잖아. 그러니까 No? 아니, 안 불편해. 라는 뜻인 거죠. 즉, 허락하는 거지. 부탁을 들어주겠다. 를 얘기할 때 마인드로 물을 때는 노로 대답해야 이게 허락을 하는 대답이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I'll do it. 내가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

0: 걸리라는 거죠. 일단 1번은 그림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2번 들어볼게요.
1: May I take your order?
0: 자, 통으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통으로 빈칸으로 만들어봤는데 May I take your order? 그랬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받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영어로 May I take your order? 였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Yes, I would like a steak and a Coke, please.
0: Yes, I'd like a pizza, plea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ould like 식, 뭐 어떤 음식 이렇게 넣어서 무언가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이 음식 원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like a pizza 그랬으니까 네, 저 피자로 할게요. 피자 주문하겠습니다. 그림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3번도 들어보겠습니다.
1: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elevator is?
0: 들으셨죠? Where the elevator is? 그랬고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였고요. 에, 발음으로 시작됩니다. 모음 발음으로 시작할 때는 앞에 더를 너가 아닌 the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릴 때 Where the elevator is 라고 들렸습니다.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0: It's just around the corner. 모퉁이에 바로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4번 들어볼게요.
1: Hey Liz, why are you in such a hurry?
0: 자, 빈칸 알아들으셨나요? Such a hurry, such a hurry, such a hurry. 였는데요. 약간 강조하는 표현으로 such a 명사를 넣어서 왜 그렇게 서둘러? 너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급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2: Because I'm late for class.
0: Because I'm late for class. 그래서 어디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 할 때 우리 be late for 전치사 쓰는 거 아시죠? 왜냐면 나 수업에 늦었거든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보겠습니다.
1: How are you feeling today?
0: How are you feeling today? 다시 한번 How are you feeling today? 그래서 오늘 어때? 기분이 어때? 괜찮아? 라고 했고요. 너 어때? 몸은 괜찮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여자의 대답은
2: My cold is much better.
0: My cold is much better. 자, 첫 번째 빈칸에는 cold. 얘가 명사로 쓸 때 감기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는 better. better 발음 두 개 있는데 여기서는 R 발음으로 T가 약화가 되면서 better 라고 들렸습니다. 감기가 훨씬 좋아졌어.
2: Thanks for asking.
0: Thanks for asking. 그래서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 우리 asking 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황에 적절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that 함께 하겠습니다.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요, 동일한 동사 또는 명사에 다른 형태의 접미사를 붙여서 전혀 다른 의미의 형용사,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succeed. 입니다. 얘는 동사로 성공하다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얘는 사실 계승하다, 무언가를 이어가다 있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succeed라는 요 동사의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뒤에 for, successful를 만들 때가 있고요. ive를 붙여서 successive라는 두 가지 형태의 형용사가 만들어지는데요. 두 개의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먼저 첫 번째, successful입니다. 자, 요 단어는 success로 이게 이제 명사형이거든. succeed의 명사형 때 성공이란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가 for로 붙이면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full이 가득 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successful은 성공으로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죠. 출세한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활용을 해보면 The movie was so successful. 그 영화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어요 라고 할 때 이 successful 단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ive를 붙인 successive. 얘는 이제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속적인, 계속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우리 예문 속에서 볼게요. It is raining for seven successive days.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It i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7 successive days. 그랬으니까 7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7일 내내 계속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7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연속적인. 전혀 다른 의미니까 여러분들 꼭 두 개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imagine. 얘는 전미어 세 개 붙었을 때 전혀 다른 의미여서 세 개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ble을 붙여서 imaginable. 두 번째는 TIV 붙여서 imaginative. 마지막은 ARY가 붙어서 imaginary인데요.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먼저 imaginable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ble은 할 수 있는 의미라는 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imaginable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이 가능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문 속에서 보죠. The hotel has the greatest views imaginable. 그러면 그 호텔은 아주 최고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상상 가능한 최고의 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뷰 중에서 가장 최고의 뷰를 자랑합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imaginative라고 하면 얘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니까 단지 가능한 걸 넘어서 상상력이 풍부한, 즉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The students are very imaginative.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 학생들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 학생들은 아주 창의적입니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imaginary. 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즉 가상의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Unicorns are imaginary creatures. 그럼 무슨 뜻? 유니콘은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의 특징을 기억하자. 오늘 명사절 접속사 that 볼 거라고 했어요. 자, 먼저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밑줄 친 that을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한번 골라보죠. 1번, Make sure that you turn off the TV. 2번, Liz wonders whose car that is. 3번, I think the people prefer the movie. 4번, I should tell him that he must arrive on time. 자, 마지막 5번은 Did you think that Liz would join u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똑같은 대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좀 종류가 달라지면서 생략할 수 없다. 골라보셨나요? 정답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명사절 접속사 대세 특징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어 자리의 명사절 접속사 that은 가주어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노란 부분이 명사절 접속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을 이끌거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주어. It's surprising. 놀라워요. 라는 문장인데 영어가 이렇게 주어가 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도 문장 앞에 오면 뒤로 보내서 왜 이투 구문을 만들었듯이 대절은 당연히 더 보내고 싶겠죠. 자, 이 통째로 뒤로 가면 우리 역시나 가주어 it을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될까? It is surprising that he passed the test. 해석엔 동일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좀 전처럼 대시 올 수 있었잖아. 그때는 항상 단수 취급이다. 대절은 늘 단수 취급을 해주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that he read all the books. 그럼 여기가 books로 끝났으니까 are 이게 아니라 주어 자체는 book이 아니라 그가 그 책을 다 읽었다라는 것은 이 주어죠. 그래서 이 대절을 주어로 보고 정답을 단수로 is로 골라줘야 되겠더라. 그가 그 책을 전부 다 읽었다는 것은 It'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문제이기도 했었죠. 목적어 자리에 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빈번하게 생략돼서 여러분이 독해하다가도 이 that이 생략된 문장들 정말 많이 만나볼 텐데요. Did you know he met her yesterday?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면 사실은 문장에 주어 동사 있는데
주어 동사가 다시 또 나온 거잖아. 영어에서 주어 동사를 두 개를 이렇게

쓰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이때 생략된 접속사가 되시더라. 그러니까 이해만 할수 있으면 돼요, 요 파트는. 그래서 Did you know that he met her yesterday? 그가 어제 그녀를 만났다는 걸 너 알았어? 또 되고 생략해버리고 Did you know he met her yesterday?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대세 특징 세 가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대세를 생략할 수 없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은 make sure that you turn off the TV라고 되어 있는데 make sure는 반드시 뭐뭐 하세요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지 이제 목적어가 나올 차례인데요. 자,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대시 됐으니 생략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반드시 TV를 꼭 끄세요 라는 문장이 될수 있고요. 자, 이번은 Liz wonders. Liz는 궁금합니다. Whose car? 그럼 누구의 차인지. That is 뭐가? 저게. 여전한. 여기서는 대시 지금 저것은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주어야. 요 자체가 주어이면서 이것 저것 뭐 이것보다는 그것 저것 이렇게 해석되죠. 생략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주어가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리즈는 그 차가 누구의 차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답은 일단 2번이네요. 자, 3번 역시나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되십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I think the people prefer the movie. 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자, 4번도 I should tell him. 자, 간접 목적어 나와 있고 이거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쓴 건데 어쨌든 목적어 자리니까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I should tell him he must arrive on time.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는 그에게 반드시 제 시간에 와야 한다고 말해줘야 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Did you think?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죠. 생략하고 Liz would join us. 너는 리즈가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니? 라는 문장으로 나머지는 다 생략 가능한데 2번만 안 되더라. 자, 그래서 2번의 뜻은 뭐라고? 그것, 저것으로 해석되는 애라고.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대세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처럼 출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대세 밑줄을 쭉쭉쭉쭉 그어놓고요.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종류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 볼 텐데요. 자, 표로 좀쭉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세 종류가 좀 많지, 그치? 자, 5개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오늘의 주인공인 명사절 접속사 되십니다. 얘는 방금 본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 자,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올수 있었죠. 단수 취급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생략 가능한 그 자리에 올수 있고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사는 관계대명사 that.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개념 파트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은 해석은 딱히 없고 특징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서 이 대시 그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 하는 명사. 요 역할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은 지시대명사 that. 요게 좀 전에 본그 대시야. 그것, 저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얘도 어쨌든 명사기 때문에 명사 자리 올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that도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뒤에 명사가 있어. 그래서 그 명사, 저 명사, 뭐 이렇게 그 명사를 가리키는 듯이 해석이 되는 게 지시 형용사 that입니다. 자, 마지막엔 지시 부사 that도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 그렇게, 뭐 그다지, 요렇게 한국말로는 해석이 되고, 특징은 뒤에 형용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예문 하나씩 볼게요. It is disappointing that he told me a lie. 자, 이건 이때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죠.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원래 주어 자리.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 오는 게 특징. 그래서 the present he bought me. 그가 나에게 사주었던 그 선물은 is this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입니다. 주어 역할하고 있어요. That is my car. 저거는 내 차야. 그 다음. That car 뒤에 명사를 꾸미면서 오면 예, 지시 형용사입니다. 저 차는 looks cool, 멋져 보인다. 자, 마지막에 지시 부사는 뒤에 형용사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The movie was not that
Interesting. 그 영화는 그다지 재밌지 않았다. 뭐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다. 이렇게 가는 대뜰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대세 종류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나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명접. 자, 2번도 역시나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명접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놀라워. 자, 3번은 보어 뒤에 나와 있는 명접입니다. 그쵸? 아, 문제는 그가 나에게 화났다는 것이야. 자, 4번도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죠. 명접이죠. It is shocking that she married him. 그래서 충격적이다. 그녀가 그와 결혼했다는 것이. 자, 전부 다 명접이고요. 마지막만 The cookies that are on the table. 자, 테이블 위에 있는 쿠키들은 내 거야. 자, 쿠키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세 종류 함께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뭔가 모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잔치상 같은 게 보이죠. 자, 이번 시간은 환갑이라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다뤄 볼 겁니다. 자, 먼저 이러한 전통을 영어로는 tradition이라고 해요. 같이 스펠링도 볼게요. tradition. tradition는 명사로 전통이란 뜻이 있고요. 다음 단어 technically라는 단어를 볼게요. technically라고 하면 실은 원래 뜻은요, 뭔가 기술적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자, 주로 회화에서 뭔가 말하기 표현해서 technically라고 얘기를 하면요, 엄밀히 말하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 life expectancy라는 단어는요. 기대,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이 몇 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있죠? 그래서 life expectancy는 기대 수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aging society. 자, 원래 age라고 하면 나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age는요, 나이가 들다 혹은 노화하다, 노화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ging society가 요즘 들어서 고령화 사회라는 이런 표현으로 마치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ging society는 뭐다? 점점 평균 수명,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다음 단어 exceed. exceed는 초과하다 혹은 무언가를 넘어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drop. drop은 동사로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런 전통 잔치상 이런 걸 떠올리면서 방금 보았던 이런 단어들이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Hwangap is a Korean tradition celebrating the 60th birthday of someone. It's technically the 61st birthday in Korean age. Before the mid-1960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s was less than 60. Since it wasn't easy to make it to your 60th birthday, people used to host big parties to celebrate. Since the end of the 1980s, when the aging society began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exceeded 70 years, Hwangap became very common, and its importance has dropped significantl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갑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 볼 건데요. 그래서 환갑은 한국의 전통 축하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몇 세를 특히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60th birthday of someone. 자, 누군가의 생일인데 60번째 생일을 특히 기념하는 게 뭐다? 환갑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런 전통을 설명하고 있죠. It's technically the 61st birthday in Korean age. 자,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technically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태어나면 한 살로 치는 그런 한국식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 따지면 61번째, 61번째에 돌아오는 그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환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Before the mid-1960s. 자,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1960년대 중반이죠. 자, 그 이전에는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s. 오케이. 자,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요. was less than 60. 60세 이하였대요. 자, 그런 선생님이 환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주로 나온 illustration이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한복을 입은 어떤 부부가 보이는데요. 뭔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시죠? 자, 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맞아요. 아주 예전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 자체가 60세 이하였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환갑이라는 문화로 이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이어서 좀 볼게요. Since it wasn't easy to make it. 자, 여기서 시제를 보면 wasn't라고 나와 있죠. 과거 시제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쉽지 않았다? 그렇죠. To make it to your 60th birthday. 예전에는 60세 생일을 맞는 게 쉽지 않았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people used to host big parties to celebrate. 자, 사람들은 뭐 하곤 했다? 맞아요. 호스트는 뭔가 주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자, 그때까지 살아있음을 뭔가 축하하는 그런 성대한 파티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Since the end of 1980s. 자, 이렇게 볼게요. 1980년대 끝 무렵 이래로 When the aging society began. 자, 이 부분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198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죠.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래로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exceeded 70 years. 자, 그때 이래로 뭐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수명이 70세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래로 환갑 became very common and its importance has dropped significantly. 자, 그래서 이것의 중요도가 뭐하게 되었다? 맞아요. 다 누구나 오래 사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환갑은 매우 흔하고 그 다음에 흔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언제 이래로?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 어떤 문화요? 맞아요. 환갑이라는 것에 자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감소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 함께 해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It's technically the 61st birthday in Korean age. 자, 이 부분에서 이 숫자를 자세히 볼게요. 자, 선생님 방금 소리 나는 대로 읽었어요. 61, 그 다음에 S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ST가 뭐죠? ST? 그렇죠. 우리 숫자에서 이렇게 1 위에 ST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2 위에 ND가 이렇게 붙어 있고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third라고 했을 때는 이때 서수는 third라는 표현이 따로 있죠. 자, 그리고 for부터는 이제 th를 붙여가지고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맥상 It's은 앞에서 얘기했던 환갑이라는 그 행사가 되는 거고요. 환갑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몇 번째 생일? 그렇죠. 한국인 나이로 했을 때 61번째 생일. 자, 61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에서는 숫자 뒤에 ST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숫자를 얘기할 경우 끝자리나 앞자리 수가 끝자리나 혹은 처음 시작하는 수가 1일 때는요. first라고 해서 ST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61st가 아니라 이렇게 1 뒤에 ST, first라는 말을 써서요. 61st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전체 문장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It's technically the 61st birthday in Korean age. 자, 실제 원어민 소리도 이렇게 들리는지 쌤이 지금 들려줄게요.
1: It's technically the 61st birthday in Korean age.
0: 네, 자, 만약에 51번째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51st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Origin of the word 환갑. 자, 우리 환갑이라는 단어 약간 우리말로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우리 아마 유래, 기원을 살펴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얘들아 한눈에도 되게 옛날 사진처럼 보이죠. 흑백 사진이고요. 여기 주인공을 보면 61번째 생일을 맞으신 주인공 분들입니다. 자, 옛날에는 그만큼 기대 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할 만한 그런 생일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환갑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환갑 signifies the end of a 60-year lunar calendar cycle. 자, 원래 lunar라고 하면요, 뭔가 달과 관련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양력과 음력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래서 음력은요, 영어로는 lunar calendar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환갑에서 갑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음력에서의 어떤 한 사이클을 갑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래서 60갑자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자, 60갑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혹은 을사조약이라고 했을 때 아주 예전에 어떤 해나 혹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표현을 썼던 음력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년을 하나의 어떤 주기로 보았을 때 본인이 태어난 그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는 뭔가 환, 뭔가 회자를 써서 환갑 혹은 회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indicating, 나타낸다 라는 거죠. That the 60th year of one's life,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그 60년 그런 주기가 is the same year as one was born. 그 당시에 태어났던 게 다시 그 해가 돌아온 것을 환갑, 그리고 또는 회갑이라고 한대요. 이때 갑자가 이런 음력 사이클에서 왔다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어법 같이 정리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오랜만에 선생님이 네모 어법 문제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재는요, 네모 어법과 같은 거죠. 이걸 그냥 밑줄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A번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hosting이라는 단어와 host를 묶어 놓았어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used의 단서가 있어요. 자, 영어에서는 보았을 때 used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use, 사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자, 출제 포인트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자, B번의 위치는요, where 또는 when이 같이 묶여 있고 C번에는 significant or significantly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의도 세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번에서의 포인트는 앞에 use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비동사와 함께 be used to 라고 하면 그리고 뒤에 여기서 to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동명사 ing를 취하게 되면요.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기본적으로 use라는 동사는 이용하다, 사용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be used to ing라고 하면요. 의미가 독특해집니다.

독자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am used to teaching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used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요. 해석이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이나 혹은 습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to 호스팅 이 부분을 보면은 전치사 to로 볼 건지 아니면 to 부정사로 볼 건지가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전체 해석이 뭐였죠? 예전에는 그 사람이 60세까지 살아있는 그런 생일을 맞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곤 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성대한 파티를 열곤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뭘 골라야 돼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used to host라는 말을 써야 하죠. 왜요? 과거에 반복된 그런 어떤 행사, 전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used to 부정사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명사 호스팅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실은 첫 번째 be used ing로 쓰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게 people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지 않죠. people 바로 뒤에 비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사람들은 뭔가 파티를 이렇게 throwing, 호스팅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더라도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는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다? people used to host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비번의 where와 when을 볼게요. 자, where라고 하면요. 맞아요. 뭔가 관계 부사로서 장소의 선행사를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whe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간의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번은요. 누가 봐도 앞에 뭐가 있죠? 그렇죠. 1980년대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장소의 선행사가 아니라 아, 관계부사 when을 쓰는 게더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식을 해줘서 1980년대를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절에는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낮았지만 1980년대 그 이후부터는 특히 후반부터는 뭐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70세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갑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정답은 바로 관계부사 when을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C번 확인해 볼게요. significant라고 하면요.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significant 자체가 뭔가 상당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부사 significantly를 쓸 건지를 골라야 해요. 자, 영어에서는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형용사는 뭘 꾸민다?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의 의미를 꾸며줘요.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와 정반대예요. 부사는 명사를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형용사는 뭐만?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부사는 동사나 혹은 형용사나 아니면 본인과 같은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풍부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 내신 문제에서 형용사와 부사가 이렇게 묶여 있다면요.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묶여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형용사를 하시면 되고요. 문장에서 명사 같은 아이를 꾸며봤는데 뭔가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다면 부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환갑이라는 것이 뭐 하게 되었다? 그렇죠. 매우 common, 흔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의 중요성이 has dropped 떨어졌대요. 중요성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significant or significantly. 상당히 혹은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상당한 중요성, 상당한 환갑,
자세히 따라와요. 다시. 자, 만약에 significant 형용사가 맞으려면, 정답이 되려면, 문장에서 존재하는 명사, importance나 환갑을 꾸며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당한 중요성입니까? 혹은 상당한 환갑이에요? 자, 그 말이 아니라 상당히 뭐 하게 되었다? 이것의 중요성 자체가 has dropped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significantly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환갑에 대해서 쌤이랑 재밌게 공부를 해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이 부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의 OS 퀴즈도 같이 풀어볼게요. 반복된 행동이나 과거의 습관을 표현할 때 used to 부정사를 쓸수 있다. 자, 마치 이게 하나의 표현으로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환갑의 그런 의미도 함께 보았었죠?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Kevin's Cartoon English. I am your favorite 선생님, Kevin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his is our 8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자, 오늘도 재밌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Wow, you can still eat this?
2: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I'm not full yet.
1: We're not finished yet.
2: Not done.
1: Yep,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모!
2: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1: Oh, no, no. We call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2: Oh, that's interesting.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3: Yes, what can I get you?
1: Please fry 3 bowls of rice.
3: Of course, coming right up.
2: 3 bowls? Shouldn't we get 5 bowls?
1: 5? Oh my gosh, Kristen!
0: 네, 오늘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복습 들어가 볼게요. 네, 떡볶이 집이죠.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케빈이 와우! You can still eat this? 아직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자 크리스틴이 Actually, I'm addicted to spicy food. 나 근데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I'm not full yet. 그리고 배도 부르지 않아. 자, 여기서 빠밤!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I'm addicted to spicy food. 나 매운 음식에 중독된 것 같아. I'm addicted to. 뭐뭐에 중독된 것 같아. 뭐에? 매운 음식에. 자,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빈이 하하, we're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not done?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죠. Yep, it's time to eat fried rice. 이제 볶음밥을 먹을 차례야. 이모! 이모를 부르죠. 이모? Aunt? Does your aunt work here? 어? 이모님이 여기서 일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 No, no. We call the female servers aunt or mom in Korea. It's more friendly. 아, 그렇죠. 한국에서 여성 종업원분들에게는 이모 아니면 엄마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at's interesting. 정말 신기하다. We just say excuse me in America. 그러죠. 외국에서는 종업원을 부를 때는 excuse me 라고 합니다. excuse me. 한국에서는 이모! 참 쉽죠? 그러죠. 이모님이 나오셨습니다. Yes, what can I get you? 마지 심슨인가? Yes, what can I get you? Please fry 3 bowls of rice. 밥 세 공기만 좀 볶아주세요. Of course, coming right up.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3 bowls? 그렇죠. 세 공기는 너무 많죠. 응? Shouldn't we get 5 bowls? 다섯 공기? 아! 네, 케빈도 놀랍니다. 5? Oh my gosh! 크리스틴! 다섯 공기 엄청 많죠. 저걸 어떻게 다 먹어? 이야, 좋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out라는 요 우리 표현 기억이 나죠? 배웠었는데 요거 한번 복습해보는 느낌으로 out of 그 다음에 뭔가 나오는 것들이 다이얼로그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The dog appeared out of the blue and started eating our food. 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Yeah, it was really out of control. No one could stop the dog. 맞아, 그건 진짜 통제가 불가능했어. 아무도 그 개를 멈출 수가 없었어. It must have been starving since stray dogs usually don't act that way. 아, 개가 분명히 엄청 배고팠을 거야. 왜냐면 보통 떠돌이 개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잖아. 자, 뭔가 선생님 집에 있는 단비 강아지가 생각나는 뭔가 짠한 다이얼로그였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적이 있는 일을 바탕으로 대화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렇게 밖에서 우리끼리 먹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가족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랑냥냥냥 막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아 되게 배고팠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그걸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out of 다음에 뭔가가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out이 이거였잖아. 나가는 거. 나가는 거요. 뭔 어떤 범위에 있는데 나가는 거 혹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여기 안에서 뾰록 튀어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의미가 완성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보죠. 사실 out of the blue는 조금 고급 표현 느낌스? 약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자주 볼만한 표현은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는 꽤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요거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나 좀 영어 좀 한다 이런 느낌 낼 수 있는 표현인데 out of the blue가 뜻이 갑자기 난데없이 라는 뜻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뜻임? 전혀 이해가 안 됨 이럴 수 있는데 이 blue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blue 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once in a blue moon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요? once in a while 가르쳐줄 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와요. 자, 그 once in a blue moon 할 때 엄청나게 가끔이라는 뜻으로도

쓴다고 했어요. 뭔가 되게 희귀하고 드물고 뭔가 우울한이라는 의미. 블루가 그래서 파란색도 있고 우울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 우울한 낙담한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다크하고 뭔가 흐리고 이건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의 블루는요, 말 그대로 파란색인데요. 앞에 a bolt out of the blue라는 표현이 원래의 표현이에요. a bolt는 번개입니다. 즉, 파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게 갑자기 난데없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a bolt라는 앞에를 생략을 하고 out of the blue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그 강아지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 마냥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The rain started out of the blue. 자,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해서 아무도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out of the blue가 지금은 앞에 a bolt를 빼고 그냥 갑자기라는 관용어처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out of control입니다. out of control 같은 경우는 요 뜻이 약간 확 와닿지 않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범위가 있는데 out은 나가는 거거든요. 자, control을 나갔어요. control을 할수 있는 데가 여기였어. 내가 통제를 할수 있는 게 여기였는데 나갔네? 통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됐었죠. 맞아. 그건 진짜 통제가 불가했어. 안 됐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문인데요. Forest fires 하면 산불입니다. 혹은 숲에 난 불을 얘기해요. We're raging out of control 하면 이제 그 산에, 숲에 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쫙쫙 계속 뻗어나갔다. 요런 느낌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 rage라는 단어가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한다면 매우 화난 혹은 격렬히 뭔가가 계속 진행되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산불, 숯불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Out of the blue,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또로로록 번개가 내리치네. 파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네. 그래서 갑자기라는 뜻, out of control, 통제가 불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퀴즈 4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뉴스가 갑자기 나왔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 갑자기 나온 겁니다. 뒤에 blue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쵸. Out of the blue. the가 되게 중요해요. Out of the blue라고 써야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the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소식이,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모두가 깜짝 놀라는 상황. 뭔가 속보가 갑자기 들어왔거나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이 있을 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그 노래가 갑자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뭔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하는 상황? 그쵸. Out of the blue라는 표현을 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는 갑자기 난데없이를 뜻하는 관용어니까 꼭꼭 챙겨서 외우고 더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떠난 후에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보통 애기들이 그렇죠.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은 울고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까요. 자, 그쵸. control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out of control.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비행기가 통제를 벗어나더니 추락했다.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가지고 온 문장인데요. 슬프지만 간혹 가다 나옵니다. 그쵸. out of control. 뭔가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추락을 하는 상황에 요런 문장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 네 문제는 모두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 배울 단어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North. N-O-R-T-H. North. North. South. S-O-U-T-H. South. South. East. E-A-S-T. East. East.
0: Let's look at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 바로 directions. 방향이란 뜻이고요. 오늘은 이 편 들어갈게요. Okay, now what words are we gonna learn today? Our first word, north. 북쪽이에요. 친구들, 위로 향하면 north이에요. 그 다음은 south, 남쪽. Wow! 여러분, 이거 익숙하나요? This is South Korea! 대한민국이에요. And we all live here.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South. 그 다음은 East, 동쪽이에요. 해가 동쪽에 뜨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북쪽, North. 친구들,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North. Very good. 남쪽, South. 자, ow 소리할 때 우리 동그랗게 입모양을 만들어볼까요? South. Good job. 그 다음은 동쪽, East. 여러분, E를 길게 빼보세요. East.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North. North. South. South. East. East.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t is colder in the north. 북쪽은 더 추워. 맞아요. 북쪽, north.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왔고요. It is cold. 춥다란 뜻인데요. 여기 it is colder. 더 춥다란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It is colder in the north. Great job, guys. We all live in South Korea.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살아. That's right. And where in South Korea do you live, everyone? 한국 어디 살아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all live in South Korea. Excellent. Okay, let's look at this one. The house is facing east. 그 집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 맞아요. Facing. 자, 원래 face는 얼굴이란 뜻인데요. Face, 어디를 향하고 있다란 뜻으로 써도 좋아요. Okay, now how about you say, I want to hear your loud voice. The house is facing

0: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our next set of words.
1: West. W-E-S-T. West. West. Far. F-A-R. Far. Far. Near. N-E-A-R. Near. Near.
0: Our next word is west. 서쪽이에요.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면 we can see the sun going down.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West. 그 다음은 far, 멀리, 떨어져란 뜻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우주에 가면 저 멀리 행성을 볼 수 있어요. Far. 그 다음은 near, 가까운 또는 가까이란 뜻이에요. Where do you live near? Do you live near your school? 학교 가까이 사나요? 가까운, 가까이, near.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서쪽, west. 빨리 말해보세요. West. Very good. 멀리 떨어져, far. 여러분, 이거는 긴 단어예요. One more time. Far. Excellent. 가까운, 가까이. Near. 여러분, R 발음을 강하게 해보세요. Near. Very good.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1: West. West. Far. Far. Near. Near.
0: Now let's apply the word in the sentence. Whether you go east or west, it doesn't matter.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친구들, 여기 고급 단어가 나왔네요. Whether, 뭐뭐를 하든이란 뜻이에요. Whether you, 당신이 무엇무엇을 하든,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란 뜻이에요. 여러분, 꼭 쓰세요. 알겠죠? Let's try one more time. Whether you go east or west, it doesn't matter. 문장이 아주 길었는데 발음이 너무 좋네요. Is the restaurant far from here? 식당은 여기서 멀어? 란 뜻이에요. 친구들, far, 멀리 있는 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식당, 레스토랑 아니에요. 저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Restaurant. 자, 버터를 좀 발라서 굴러야 돼요. Restaurant.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Is the restaurant far from here? Good job, everyone. Next, there is a big park near here. 여기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 There is 또 나왔네요. 뭐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여기 근처에는 near here.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There is a big park near here. Excellent, everyone. 그럼 오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North. North. South. South. East. East. West. West. Far, far, near, near.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펜 연간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5강인데요. 오늘 55강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 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 일, 주, 월, 년 같은 단위를 사용해요. 오늘은 다양한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시간 단위 영단어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시간 혹은 한 시간이라는 뜻의 hour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hour 이 단어를 딱 보면 h로 시작하니까 hour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지만 첫 번째 h는 무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ur, hour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 one hour 하면 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two hours 하면 두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열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ten hour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hour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봐요. hour, h-o-u-r, hou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회의가요. 여기서 take라는 단어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의미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An hour이니까 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The meeting will take an hour. 회의는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살펴보았으니까 분이랑 초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1분, 2분 할 때 이 분은요, 우리 minute, minute이라고 합니다. 10분은 영어로 10 minutes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초도 기억해 둘게요. 초는요, second, second라고 말하니까 이 hour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ay, day입니다. day는 날 혹은 하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D A Y. Day. 날 혹은 하루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t rained all day라고 말했거든요. 자, 비가 왔는데 all day라는 건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예요. All day,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ll day를 같이 기억하셨다면 우리 everyday도 알아둘게요. All day는 하루 종일인데 everyday는 매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veryday, 매일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번에는 week, 주 혹은 일주일이라는 표현 기억해 둘 건데요. 자, week, 무슨 뜻이에요? 주, 일주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eek를 쓸 때는 이가 두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쓸 때는 W, E, E, K, week. 자, 예를 들어서요. I go to the movies three times a week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죠. 근데 three times a week 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세 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a week,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네번 영화를 보러 가. 일주일에 네 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를 드리면 일주일에 세 번은 three times a week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이라고 할 때는 four times a week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eek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weekend도 복습해 볼게요. Weekend가 무엇이었죠? 주말입니다. 한 주에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서 이 weekend를 주말이라고 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onth인데요. 달이나 월 혹은 개월을 의미할 때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읽어요? month, month.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month, m, o, n, t, h. 읽을 때는 앞에 강세를 두세요. month. 자, 예를 들어서,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is month가 언제일까요? 이번 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다음 달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그때는요, this가 아니라 next를 써주시면 됩니다. next month 하면 다음 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this month, 이번 달, next month, 다음 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 이어서 ye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이나 해 혹은 1년이라는 단어는 year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좀 특이하게 y로 시작을 하는 단어예요. y, e, a, r. 읽을 때는요. Year.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pent a year in Canada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spent라는 단어는요, spend의 과거형입니다. 우리 spend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나는 캐나다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A year이니까 1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만약 I spent 3 years in Canada라고 했다면 나는 캐나다에서 3년을 보냈다가 되겠습니다. 자, year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력이 나와 있어요. 가장 위에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우리 연이나 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ear이라고 말합니다. ear. 그리고 아래에는 몇 월인지가 나와 있어요. July는 7월인데요. 우리 몇 월이라고 할 때 월은 month라고 합니다. month. 자, 그리고 아래 달력을 보니까요. 일주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요? week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루를 나타낼 때는요. 하루는 day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더욱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1: Today's song. In a cottage in the woods.
0: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은 In a cottage in the woods입니다.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찾아와 다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과연 토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래를 들으며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노래에는 또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 작은 집, 오두막이었죠? 오두막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Cottage, cottage, 오두막, cottage.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이곳은 숲이에요. 숲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wood입니다. Wood, wood, 숲, wood. Good job. 다음 단어도 볼까요? 한 아이가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어요. 창에는 예쁜 무지개도 그려져 있네요. 밖을 내다보는 창을 영어론 이렇게 말해요. Window, window, 창, window. Alright, 다음 단어도 볼까요? 긴 귀를 가지고 맛있게 당근을 먹고 있는 이 동물은 토끼죠. 토끼를 부르는 이름은 rabbit입니다. Rabbit, rabbit, 토끼, rabbit. Good. 다음 단어는요. 어깨에 총을 메고 멀리 있는 사냥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냥꾼. 사냥꾼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hunter이라고 합니다. Hunter, hunter, 사냥꾼, hunter.

0: Fantastic!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세요.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들이 나왔죠? 레피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Cottage.
0: 오두막.
1: Wood.
0: 숲.
1: Window.
0: Tongue.
1: Rabbit.
0: 토끼.
1: Hunter.
0: 사냥꾼.
1: Door.
0: 문.
1: Help.
0: 돕다.
1: Knock.
0: 두드리다.
1: Shoot.
0: 쏘다.
1: Dead.
0: 죽은. 자,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볼까요? Tuck. 작고 아늑한 오두막은 cottage. Cottage. 나무가 울창한 숲은 wood. Wood. 밖을 내다보는 창은 window. Window. 깡총깡총 토끼는 rabbit, rabbit. 빵빵 총을 쏘는 사냥꾼은 hunter, hunter. Awesome! 지금 배운 단어들을 문장에서도 한번 말해볼까요? 문장 읽기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In a Cottage in the Woods. 한편의 이야기 같았던 이 노래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숲속 오두막에 작은 노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In a cottage in the woods, little old man by the window stood. In a cottage in the woods, little old man by the window stood. Excellent! 다음 문장이에요. 저 사냥꾼이 저를 쏴 죽이기 전에 저를 도와줘요. Help me before the hunter shoots me dead. Help me before the hunter shoots me dead. Very good. 다음 문장도 볼까요? 작은 토끼야, 나에게 오렴. Little rabbit, come to me. Little rabbit, come to m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In a cottage in the woods, here we go!

help me, he said, before the hunter shoots me.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나온 표현 중에 토끼가 했던 말,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이 표현 잘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0: 요즘 내 친구와 우리 오빠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둘이 썸 타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는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You two have so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You seem really happy these days. What's up?
2: Oh, well, you can say that my blind date went really good.
1: Really? Tell me everything.
2: Hold on a minute. Hello?
1: Oh, my. I think he's in love.
2: Oh, yeah. Let's meet there. Okay, see you later.
1: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2: We're in the some?
1: Some. How do you ride an island?
2: We're not a couple yet.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1: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Ugh. If you need advice about relationships, let me know. I can help you.
2: Thanks, Christine. Well, could you loan me some money again? Dating cost a lot of money.
1: Hey! Do you think I'm a bank?
2: I'm just kidding. Kidding!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기억하시죠? 아마 그 블라인드 데이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케빈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담아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배워볼게요.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케빈을 보면서 크리스틴이 너 요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하, 지난번에 했었던 소개팅, 아니 블라인드 데이트가 아주 잘 됐나 봐요. 그랬더니 진짜 무슨 일 있었는데 나한테 말 좀 해봐. Tell me everything. 그런데 얘기를 미처 꺼내기도 전에 전화가 오네요. 그런데 케빈 얼굴이 빨개요. 그 소개팅 한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하트가 뿅뿅 나면서 Hello. 대화를 지켜보던 크리스틴이요. 오, 사랑에 빠졌나 봐. I think he's in love. I think he's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Love는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할 때는 be 그리고 in

love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그러면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Be in love with 하고 사람을 쓰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Aww, I'm in love with her. I'm in love with her.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지금 케빈의 고백이 되겠죠.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따 봐요, 나중에 봐요 하고 전화를 탈칵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사귀는 걸까요? So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Are you guys in a relationship now? 둘이 이제 그래서 사귀는 거야?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연애 관계를 뜻합니다. Be in a relationship이 바로 사귀고 있는, 연애 관계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Are you in a relationship? 이라고 물어보면 사귀는 사람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Are you in a relationship? 둘이 사귀는 거야? 했더니 we're in the some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Some? 막, 크리스티는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아직 커플은 아니고 We're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서로 알아가는 중이야. 데이트를 딱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하고 사귀는 거 말고요. 여자친구일까? 우리 남자친구일까? 그런 단계를 우리 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요, get to인데요. get to는 어떠어떠하게 되다, 약간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get to know 하면은 안다 아니고 알게 되다. get to see 하면은 보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처럼 getting to know, I'm getting to know you 라고 하면 난 지금 당신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 썸이 뭔지 이제 알았죠. 아!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자, 이 문장 이렇습니다. You guys, 사실 guys는 없어도 돼요. You guys, 너희들은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고요. have, 갖고 있다, 알고 계시죠? something은 무언가, 그리고 going on이 진행 중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는 말은 너네 둘 사이에 무언가가 진행 중임에 틀림없어. 즉, 뭔가 감정이 오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guys, 같이 얘기해 볼게요.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다시 한번.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좋습니다. 둘이 뭔가 있구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연애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나 크리스틴 박사에게 물어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고맙다고 하고요. 그런데 뭔가 크리스틴에게 연애를 상담하는 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둘 사이에 뭐가 있구나.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너네 사귀어? 라고 물어보는 말인데요. Are you two an item? item, 우리말로 아이템이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려서부터 잘 지내던 친구들, 그 중에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가 서로 좋아하게 됐다네요. 뭐라고? 너네 사귀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two an item? Are you two an item?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I'm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누군가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전제로 하고 만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카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저 남자친구 있는데 사귀는 사람 있어요. 어떡해요?

seeing someone. I'm seeing someone. That's good. You guys must have something going on. Have something going on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 사귀게 되었을 때 하는 표현들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장수와 함께 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영어 말하기 실력 쭉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애들이 축구하다가 다툼을 시작했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Miss Kim, they're fighting. 김 선생님, 애들이 싸워요. 선생님의 대답은 애들이 어디에 있니? 클릭.
1: Miss Kim, they are fighting.
2: Where are they?
1: They're on the playground.
2: Let's go chec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이 싸우고 있는 운동장 또는 놀이터, 확인하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대부분은 친구들이 잘 아는 단어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친구들이 뭔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아, 네가 먼저 쳤잖아. 막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걸 본 친구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이 싸워요. 친구들이 싸워요는 싸우고 있어요잖아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싸우고 있는이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원래 싸우다는 fight인데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면 ing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fighting. Fighting이에요. Miss Kim은요, 김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는 선생님 성함을 부르거나 또는 선생님 성으로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정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안 부르죠. 그냥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전체 이름으로 땡땡땡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를 쓰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선생님의 성을 붙여서 남자면 Mr., 여자면 Ms.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Mr.이나 Ms. 다음에 선생님의 성을 붙이면은 그 자체로 누구누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iss Kim 하면은 우리말로는 김 선생님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Miss Kim, they're fighting. 선생님, they're fighting. 그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가 누굴까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where are they? Where은 어디니? 물어보는 말이죠. Are they? 그들이, 그 애들이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there은 위에 보이는 they랑 are를 합친 거예요. They're on the 운동장에 있어요. 학교니까 운동장이겠죠. 운동장 또는 놀이터를 뜻하는 말은 playground. playground. play가 놀이고 ground가 땅이니까 노는 땅이 되겠네요. They're on the playground. 운동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서 확인해 보자. Let's go 확인하다. 선생님 동작 보면 그렇지. check이 있죠. 체크하다라고 우리말로도 하잖아요. check가 확인하는 거예요. Let's go check. 자, 그럼 이 대화, 우리가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다급하게 친구가 왔어요. 선생님, 애들이 싸워요 말하고 싶어요. 어디가 중요해요? 선생님 부르는 말 중요해요. Miss Kim 중요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Miss Kim, they're fighting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도 Miss Kim, they're fighting. 자, 그러면 선생님 대답은요. 애들이 어디 있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지. 어디가 중요해요?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런데 대체 얘네 어디 있니? 라고 조금 더 강조하려면 Where are the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강조하고픈 뜻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그럼 친구들도 Where are they?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운동장에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딱 한 단어? 운동장이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 친구들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y're on the playground만 강조. 친구들도 they're on the playground. 마지막

0: 가서 확인해 보자. 이건 다 강조죠. Let's go check. Let's go check. 이것도 친구들 let's go and check이에요. 가서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건데 우리가 쓰는 영어 아니고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하는 대화에서는 and 빼버리고 let's go check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켜고요. 학교 눌러서 Scene 2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말해보기.
1: Miss Kim, they are fighting.
0: 좋아요. Miss Kim, they're fighting.
1: Where are they?
0: Where are they?
1: They're on the playground.
0: They're on the playground.
1: Let's go check.
0: Let's go check. 좋았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죠.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문장 뽑아서 어떤 뜻을 가진 문장인지 보고 말을 조금씩 바꿔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where이에요. Where. 우리 where 다음에 문장에서는 대화에서는 are they였잖아요. 근데 이 are이라는 게 사실은 am, are, is. 똑같은 뜻의 똑같은 상황이라도 세 가지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am, are, is는 무엇에 따라 바뀌느냐? 문장의 누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이런 where are they 같은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도전! 여기가 어디지?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지?로 해볼게요. Where am? 그렇지. Where am I? Where am I가 바로 여기가 어디지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아주 영어식 표현이죠. Where am I? I랑 함께하는 말은 am이라는 거. 요건 어때요? 너 어디에 있니? 이거 많이 말하고 들어봤죠? 너 어디에 있니? Where? 그렇지. Are you? Where are you?가 되어야 되겠죠. 너라는 말이 you고 you랑 어울리는 말은 are이라서요. Where are you?라고 말하면 된다. 자, 마지막이요. 그것은 어디에 있니?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니? 그것 바꿔보면 it이잖아요. 그러면 it과 어울리는 것은 is가 되겠죠.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하면 그거 어디 있니? 라는 말. 좋아요. 잘했어요. 이번 시간에도 학교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들 잘 기억했다가 내가 아는 말 나왔을 때 영어로 바꿔 말해보기. 그리고 다시 한번 앱 켜서요. 우리 클릭하지 않은 다른 대답도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말하기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Why do you
3: need to do it?
4: This atmosphere? Is it possible to
3: guarantee your body? The atmosphere? If you follow
5: it? This is a crisis.
6: Your crisis is
7: also
6: following it.
8: Finance, not the atmosphere, according to my plan. Safe financial life. The more you check, the more it becomes saf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헤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악기와 관련된 표현들, 또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다 잘 기억이 나나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게요.
1: Week 33. Music. Instruments and musicians.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시간이죠. Oh, look. The girl is playing the piano. 그쵸, 우리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네요, 그쵸? 우리 남자아이가 와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표현이 뭐 있죠?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를 넌 연주하니? Well, I play the piano. 혹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들도 기억이 나고요. And look, there's a poster of an orchestra. 나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야. 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We use the expression I'm in an orchestra.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0: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본격적으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말하기 주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I can say which instrument I play or am interested in.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악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예요. 자, 우리가 각종 악기 이름도 배웠고 뭐 악기를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배웠는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instrument do you play?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를 연주해요? 라는 질문이었죠.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해 라는 말이었는데 이 play가 바로 악기를 연주하다, 뭐 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I play the 다음에 악기만 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해. I play the flute. 나는 플루트를 연주해. 자, 그럼 다른 악기 이름도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여기 그림들이 있는데 영어가 기억나는지 볼게요. 저기 있는 저 악기, 바이올린, 영어로는 violin. Good job.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저 악기는 cello. 그리고 여기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큰 악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double bass, contrabass.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악기 이름은 flute, 우리가 방금 했었죠. 자, 또 여기 저 까만 악기는 우리는 오보에라고 하지만 oboe라고 한다고 했어요. 색소폰은 비슷하죠. saxophone. 그리고 띵까띵까 guitar. 여기 검정색 밑에 있는 악기는 piano. 다 요 강세도 기억나죠? 자, 요 악기는 뭐예요? 바로 trumpet, 트럼펫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또 트럼펫하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는 French horn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악기는 쉽죠. 하프, 근데 영어로는 harp이고요. 마지막으로 실로폰, 요거 좀 특이했죠. X로 시작하는 xylophone. 다 기억나죠? That's great. 좋다. I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Wow, are you good? 너 잘해? 라는 질문이었죠. Are you good?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는 이러이러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Are you late?

너 늦었니? Are you happy? 너 행복하니? 라는 말이었고요. Are you good? 이라고 물어봤더니, Not really. 아니, 별로. But I practice a lot. 하지만 연습은 정말 많이 해.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네요. 자, practice가 연습하다 이고, a lot이 바로 많이 라는 표현이었고요. What's that? 그건 뭐야?

그렇게 들리네 라는 말이었어요. 어우, 정말 너무 듣기 싫어요. It sounds terrible. 어머, 괜찮아요. It sounds okay. I want to learn the guitar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I want to learn the 다음에 악기가 오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learn the violin,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flute,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he harp, 하프를 배우고 싶어요. 였죠. I want to learn the clarinet, clarinet은 클라리넷이었고요.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어 라는 말이었는데, tea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을 수도 있었죠. I can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I can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I can push you. 내가 그네 탈때 너를 밀어줄 수 있어. I can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었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너뭐 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What are you doing 뒤에 미래의 시간을 넣어서 그때 너뭐할 거야? 라는 질문도 만들었죠. What are you doing today? 오늘 뭐할 거야? 라는 말이었고요.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고, 다음 주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next week? 였죠. I'm busy. 나 바빠. 왜? Why? 물어봤어요. I'm in a band. 나 밴드의 일원이거든. 나 밴드 활동해. 뭐 이런 말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물론 밴드가 밴드지만,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고 I'm in 다음에 어떤 단체가 온다는 거였죠. So I'm in a band, I'm in an orchestra.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e have band practice. 우리 밴드 연습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었죠. Band practice가 바로 밴드 연습이었습니다. Cool. 멋지다. Can I come and watch? 나도 와서 봐도 돼? 라는 말이었죠. So cool은 시원한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이란 뜻도 있었어요. Can I come and 다음에 watch 대신에 다른 행동을 넣어서 나도 와서 그 행동을 해도 돼? 라는 질문도 만들었어요. Can I come and listen? 내가 와서 들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내가 와서 봐도 돼? Can I come and see? 였죠. 또, Can I come and talk? 내가 와서 말해도 돼? 라는 질문이었고요. Can I come and learn? 내가 와서 배워도 돼? 라는 또 질문이었죠. Can you play with me tomorrow? 라고 하면, 너 나랑 내일 놀수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I can't. 아니, 안 돼. I have to go to my piano lesson 이라고 했죠. 이렇게 I have to go to 다음에 어떤 장소가 오면 나는 이 장소에 꼭 가야만 해 라는 말이 됐었죠. 예를 들어, I have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꼭 가야 해. I have to go to the dentist. 나 치과에 꼭 가야 돼 라는 말이었죠. 또 그리고, 우체국은 post office였으니까 I have to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gain? 또 간다고? Didn't you go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가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죠. A few는 몇 개라는 뜻으로 뭐 두세 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a few days ago는 한 2, 3일 전, 며칠 전이라는 의미였죠. Didn't you go 다음에 어떤 과거 시간이 오면 그때 너 가지 않았어? 라는 질문이 됐어요. 어제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yesterday? 3일 전에 가지 않았어? Didn't you go 3 days ago? 5개월 전에 가지 않았니? Didn't you go 5 months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did. 갔었지. I want to become a pianist.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연주가 이름이 그 악기 이름에서 온다고 했죠? IST만 붙여주면 되죠? 피아노는 pianist, violin, violinist, flute, flutist, guitar, guitarist.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ER 붙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trumpet은 trumpeter, drum은 drummer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나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0: 악기라고도 말을 했네요. study가 공부하다 라는 뜻인데 악기를 공부할 때도 쓸 수 있고 very hard가 정말 열심히 라는 의미였어요. Now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그림을 보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I play the piano. 이렇게도 여자아이가 말할 수 있고요. 또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come a pianist.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남자애가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여자애가 I can teach you.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들 많이 많이 응용해 보세요.
1: What instrument do you play? I play the piano. I want to learn the piano. I can teach you. I'm in an orchestra. I want to become a pianist. I'm studying the piano very hard.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nstruments and Musicians, 악기 이름과 그리고 Musicians, 음악가들 이름 말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정말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오늘도 정말 반가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3 Traffic Signs Friday Must know traffic signs.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래서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 topic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Today's topic, must know traffic signs. One more time. Must know traffic signs. 이게 무슨 뜻일까? 자, must know 하면 무슨 뜻이냐면 쌤이 must는 무슨 뜻인지 알려줬는데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입니다. Traffic 하면 교통이란 뜻이에요. 이건 오늘 처음 등장한 단어죠. Traffic, 교통. Sign은 뭐야? Sign은 표지판 또는 신호였죠? 자, 그래서 traffic signs 하게 되면은 교통 표지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오늘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Okay? 자, 우리 그럼 들어가기 전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Oh, there are four different signs. Traffic signs. 자, 지금 보니까는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운 표지판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stop sign. 자, 뭐예요? 그쵸? 정지 표지판이죠. 그리고 yield sign. 양보 표지판도 보이고요. 횡단보도 표지판.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한, 말한 그 pedestrian crossing sign도 보이고 no entry sign. 진입금지 sign도 보이네요. 자,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를 정리하면서 글로 한번 써볼게요. 빠바밤. 자, 첫 번째는 stop sign. Stop sign. 자, 뭐예요? 정지 표지판이죠. 자, stop는 멈추다란 뜻이니까. 자, stop sign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When you see a, you, 뭘까요? 너가 무엇, 당신이 무엇을 봤을 때 뭘 보겠어요? 그쵸? stop sign을 보겠죠? 자, 당신이 stop sign을 보았을 때 you 뭐 해야 될까? 우리는 그쵸? stop 해야 됩니다. Oh, how simple is that? 정말 간단하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우리 너는 당신이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 다음은 yield sign. Yield sign. 발음이 특이했던 yield sign입니다. 자, yield라는 단어가 이런 교통 표지판에서 다뤄진다면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양보 표지판이에요. Yield sign. Alright. 자, when you see a, you, 자, 양보 표지판을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When you see a, 무엇을 봐요? Yield sign, 우리가 양보 표지판을 보면요. You, 뭐 해야 돼요? 우리는 we let others, you let others go first죠. 자, let others go first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쵸. let는 뭐뭐 하게 하다. others는 다른 사람들. go first, 먼저 가게 하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야 돼요. 뭘 보면은? 양보 표지판, yield sign을 보면은. Okay, so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Alright, 자, 이거 기억나지? yield sign? 그 다음에 pedestrian crossing sign, pedestrian crossing sign. 선생님이랑 이거 수업할 때 이 단어 선생님이 한 500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pedestrian이 보행자란 뜻이었죠.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는 게 뭡니까? 자, 횡단보도 표지판이겠죠? 짜잔! When you see a, you can, the, 뭘까? 자, when you see a, 우리가 무엇을 볼 때? pedestrian crossing sign. 우리가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 You can cross the street. cross가 건너다. street는 길. 그래서 당신은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언제?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no entry sign. 마지막 표지판이죠? entry가 얘들아 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no가 붙었으니까 입장 금지, 진입 금지 표지판이 되겠죠. 출입 금지 표지판. 자, when you

0: You. 오, 이건 뭘까요? 자,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당신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이거 돌아가다란 뜻이었어. 돌아가다란 단어가 뭐였지? 선생님이 힌트 줄게. turn. 맞아, turn back죠. 당신은 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갔나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Must know traffic signs. 자, must know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란 뜻이죠. Traffic은 교통, signs는 신호 또는 표지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통 표지판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Stop sign, stop sign, 정지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자, 당신이 stop sign, 정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yield sign. Yield sign. 자, 교통, 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yield는 무슨 뜻이야? 양보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yield sign 하면은 양보 표지판. Okay. When you see a yield sign, 당신이 양보 표지판을 보았을 때, you let others go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해주세요. 먼저 가게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Yield sign, stop sign. Okay. 자, 그 다음은 pedestrian crossing sign. 자, 이곳은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이죠.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자, 당신이 횡단보도 표지판을 보았을 때, 당신은 cross, 건너다, the street,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no entry sign. 자, no entry sign은 진입금지 표지판입니다. 당신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을 때는 you turn back. turn back가 뭐예요? 돌아가다죠.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보았을 때, no entry sign을 보았을 때는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어때, 얘들아? 이네 개의 표지판들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잘 이해 쏙쏙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1: Must know traffic signs. When you see a stop sign, you stop. When you see a yield sign, you let others go first. When you see a pedestrian crossing sign, you can cross the street. When you see a no entry sign, you turn back.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sig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표지판을 알아볼 거예요. Not all signs are the same. 외국과 우리나라의 표지판이 때로는 다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아두면 유용한 세계 표지판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Argentina. 먼저 아르헨티나의 표지판을 볼까요? What is this sign? It's a strong wind sign.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강풍주의 표지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 지역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파타고니아는 바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바람이 거센 곳이어서 곳곳에서 바람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It is very windy in Patagonia. 파타고니아에 가면 발음을 주의하세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0: Slow down, please.
1: Okay.
0: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This is a sign from Japan. 이곳은 일본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jellyfish warning sign.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의 해파리 주의 표지판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섬 지역에는 해파리가 자주 주물해서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Jellyfish can be dangerous. 해파리는 독침을 쏘아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해파리에 쏘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Watch out, please.
1: Okay.
0: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Sweden. 이곳은 스웨덴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sign that warns us to be careful when using cell phones. 이곳은 스웨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이에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와 같이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었다고 해요. Cell phone obsessions can cause accidents.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Don't use cell phones, please.
1: Okay.
0: What's next? This is a sign from Australia. 이곳은 호주의 표지판이에요. What is this sign? It's a kangaroo crossing sign. 이곳은 호주의 캥거루 주의 표지판이에요. 야생 동물이 많은 호주에는 도로 곳곳에 야생 캥거루가 있는 지역이니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Be careful, please.
1: Okay.
0: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표지판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different signs from around the world. 특히 교통 표지판들을 알아두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I can say what each traffic sign means. 나는 각 교통 표지판들의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교통 표지판들에 대해서 다뤘지요. 네 개의 표지판들 꼭 기억하고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선생님 생각도 하고 그 영어 단어들도 꼭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는 책, 독서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Friday. My book club pick. I can introduce and recommend a book.
0: Memory match. 이번 주 우리 배운 표현들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바로 My book club pick. 나의 북클럽의 선택, 나의 북클럽의 추천입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정말 책, 독서에 관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또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재밌게 읽었고 등등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을 다 가지고 내가 북클럽의 회장이 되어서 어떤 책을 추천하는, 어떤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발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Book Club, Book of the Month, 네, 이번 달의 책이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아, 우리 토실토실한 Bookworm이 책벌레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발표를 한번 해볼지 글쓰기를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안녕하세요, 북클럽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Hello, Book Club. 자, 따라해보세요. Hello, book club. Hello, book club. Hello, book club. 네, 이번 달, 제가 이번 달 뽑은 책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자, 따라해보세요.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네, book of the month 하면은 이달에 내가 정말 많이 읽은 책들 중에 선택한 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라고 이제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So, what's this book? 땡땡, 우리 이 책은 뭐뭐에 관한 책이다. 무슨 내용의 책이다. 라는 이 표현 배워봤잖아요. 그죠? 뭐뭐에 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배웠던 그런 단어인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에, about. about 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뭐에 관한 책이야. 어떤 내용을 가진 책이야. 라고 소개를 할 때 This book is about, about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배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So, what's this book about? So, what's this book about? So, what's this book about? 네, 이 책은 무슨 내용일까요? It's about, 땡땡. 자, 이렇게 한 소년과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What is it about? About로 물어봤으니까 It's about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한 소년과 용에 대한 이야기래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3, 2, 1. 그쵸?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하면은 이 문장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Repeat after me.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Very good. 이 내용 안에, 이 이야기 안에 보물지도도 나와요.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따라해보세요.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네, treasure, 보물, map, 지도. 그래서 보물지도는 Treasure Map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Bookworm이 나는 월요일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했다니까 started, start는 시작하다, started,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나는 시작했다. I started it on Monday 라고 얘기하면 나는 월요일에 읽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 started it on Monday. I started it on Monday. I started it on Monday. 그런데 나는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And I, 땡땡. Reading it. 자, 멈출 수가 없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네, 말 그대로 I couldn't stop. 원래 우리가 배우기는 I can't stop으로 배웠는데 can't의 과거형으로 이제 couldn't stop이라고 써줬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Very good. 난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읽었답니다. I read. 자, 여기서 read는 현재형인데 과거형이니까 I read로 저는 이렇게 발음해 줬어요. I read until 땡땡. 자, 자정, 밤 12시는 12 o'clock 뭐 이거 말고 한 단어가 있었죠? 자정이란 뜻을 가진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Midnight였습니다. 밤 가운데, midnight. 자, 따라해보세요. I read until midnight. I read until midnight. I read until midnight. 네, 그 다음 문장. 결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결말, 결말은 the 땡땡 was really surprising. 결말이 영어로 뭘까요? 3, 2, 1. 네, 그쵸. End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내 생각엔 이게 힌트입니다. 한번 이 표현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내 생각이니까 I think you'll love it 했어요. 네, repeat after me.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Excellent. 네, I think you'll love it. 내 생각에는 너는 아주 좋아할 것이다. 네,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아주 멋진 문장이었죠? 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어요. You can, 땡땡, at our school library. 자,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다, 빌리다 할때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배웠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check out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러니까 check it out, 이 check out 사이에 it를 붙여서 check it out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Very good.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통째로 암기한 표현이 있었죠. 통째로 표현한. 그래서 한번 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표현 한번 기억해보세요. 3, 2, 1. 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자, 따라해보세요. Give it a try.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네. 우리가 배웠을 때는 I'll give it a try. I will를 처음에 넣었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거니까 I will을 빼고 그냥 give it a try라고 했습니다. 와, 짝짝짝.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로 정말 멋진 발표가 탄생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Hello, book club.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So,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I started it on Monday, and I couldn't stop reading.

0: Reading it. I read until midnight.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I think you'll love it.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Give it a try. Excellent.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원어민 발음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Hello, Book Club.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So,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I started it on Monday,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I read until midnight.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I think you'll love it.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Give it a try.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책을 한 권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어떤 내용이 제일 재밌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Give it a try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복습했던 내용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주제들 다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our topics? 맞아요. Using technology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죠. 자, 이 표현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Why? 왜 그럴까요? 맞아요. Because we are going to write about them. 오늘은 글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0: 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Friday. Write about a new technology. I can write about a new technology.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선생님이랑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VR 체험을 하러 갔을 때 쓸 수 있었던 표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했던 표현 기억하나요? How can I use it? 맞아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이것이 좀 필요해 라는 표현도 있었죠. It needs some으로 시작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앱이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표현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하게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조심해라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Be careful when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 여러 가지 더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라이팅을 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today's topic 한번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presentation speech about a new technology. 자, 오늘은 어떤 글을 쓰는 날인가요? A presentation speech라고 합니다. 발표 연설문이라고 하고요. About 무엇에 관하여 써야 되나요? A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표 연설물 쓰기라는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today's picture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이 지금 학생이 smart glasses라고 써져 있는 이 스마트한 안경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안경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자, 어떤 문장의 뜻이죠? 나는 나의 스마트 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표현 배웠죠? 맞아요. 바로 How do I use them? 여러분, 여기서 them은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안경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안경 알이 두 알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glasses 할 때도 s가 들어가고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할 때 it이 아니라 them을 써요. 그래서 how do I use them?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이 문장들 다 읽어볼까요?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한 번 더.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다음 문장. 그냥 옆에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냥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Simply로 시작했죠. Simply tap the side button. 왜 그림 속에서도 보이죠? 지금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다음 문장, 이것은 사용하기에 쉬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바로 They're easy to use. 자, 여기서는 they를 쓰는 이유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glasses는 복수 형태로 취급합니다. 자, 우리 simply부터 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다음 문장입니다. If you don't know, 만약 너가 모른다면인데요. 무엇을 모른다면일까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입니다. 어떤 물건을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죠. 자,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What something is. 이 안경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나요? identify it. 우리 identify

certify가 확인하다, 알려주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경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can help you가 들어갔던 표현 기억하죠? These glasses can help you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당신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안경은 그것을 알아내는데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이것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And your location. 사진뿐만 아니라 너의 위치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죠. 자, 이것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They may, 우리 they죠. 복수 형태니까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다음 문장입니다. So, 그래서 당신이 정보를 공유할 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쓰는 단어 기억하나요? 언제라고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맞아요. When이 들어갑니다. 자,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어떤 뜻이죠? 당신이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뒤에 with others가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Very good. 자,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이랑 문장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저는 나의 스마트 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em?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그냥 옆에 버튼을 누르세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그것은 사용하기에 쉬워요. They're easy to use. They a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만약 당신이 무엇인지 모를 때,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이 안경이 그것을 알아내고 확인하는데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자, 선생님이랑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문장을 한 번 더 쭉 멈추지 않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Great! 쭉 이어서 갑니다.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그것은 너의 사진, 그리고 너의 위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0: information with others.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자, 우리 이 페이지에 보이는 문장들도 한번 쭉 멈추지 않고 읽어볼게요.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Great work! 자, 이번에는 우리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1: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0: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1: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smart glasses라는 기술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이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웠던 이런 표현들도 글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2: Simjeongji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는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5: Game over.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는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번 사.

0: And welcome back to All in One 투명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야. 너무 신나지? 선생님이랑 재밌게 수업하고 맛있게 저녁 먹고 그리고 신나는 주말 맞이해보자.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Friday. 오늘은 금요일이야. 얼마나 신나. 그쵸? 자, 금요일은 무슨 날이지? 그렇지요. 쓰기 하는 날입니다. Writing. 근데 크리스쌤, 쓰기 너무 어려워요. 얘들아, 쓰기 어렵지 않아요. 왜요? 크리스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매직 패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주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의 주제는 Week 7. My day, my day, my day가 무슨 뜻이었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그치,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 My day 하면 나의 하루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의 하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었지? 선생님은 너무 즐거웠는데, 우리 친구들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글쓰기 주제를 확인해볼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your after-school routine.
0: 얘들아,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어요. 선생님이 다시 알려줄게. Write about your after-school routine. After-school 무슨 뜻일까? After가 무슨 뜻이었지? 맞아. 뭐뭐 후에, 뭐뭐 뒤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after-school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요. 방과 후라는 뜻이었지? 근데 after school 뒤에 여기 routine이라고 보이나요? routine은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routine. 그래서 after school routine 하게 되면 방과 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재밌겠다, 그치? 얘들아, 얼른 생각해봐. 내가 방과 후에 뭘 했지? 생각해냈어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볼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했더라? 너무 초등학생 때가 조금 오래됐어.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은 5860살이야. 그래서 초등학생 때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더듬 해볼게요. 자, after school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일단 학교 끝나고 집을 갔던 것 같아. 왜냐면은 선생님은 집순이거든. 그래서 home, 집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after school, 방과 후에 집에 가면 선생님은 꼭 snack, 간식을 먹었어. 뭐 떡볶이 먹은 날도 있었고요. 과자, 쿠키스 많이 먹었고 제일 많이 먹던 거는 바로 젤리였습니다. 선생님 완전 젤리 좋아하거든. 너네도?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젤리 먹고 또 and then I went to piano lessons. 피아노 레슨을 갔어. 피아노 선생님.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진짜 무서웠었는데. 자, 피아노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피아노 끝나면 뭘 했더라? 맞아.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And then I played with my friends.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봤나요? 선생님은 방과 후에 이러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자, 생각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글쓰기를 도와줄 Magic Patterns 소개해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After school, I go for snack, I eat. Then, I go to. After that, I. Finally, I study.
0: 잘 듣고 왔어. 자,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Magic patterns number one. 자, after school, I go. After school, I go. 무슨 뜻일까? After school 하게 되면 방과 후에 란 뜻이었죠? I go 하게 되면 나는 가요 란 뜻이야. 그래서 방과 후에 나는 어디를 가요 라고 말하는 패턴이 되겠죠? 선생님은 좀 집순이야. 그래서 방과 후에는 휴식을 취하러 충전을 하러 집에 갔습니다. 집이 영어로 뭐였지? 그렇지요. Home입니다. 선생님 다시 읽어줄게. After school, I go home. One more time. After school, I go home.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After school, I go home.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방과 후에 어디를 가나요? 생각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볼게요. After school, I go. 예를 들어서 저는 태권도를 가요 한다 그러면

After school, I go taekwondo. 하면 되겠죠? 시작! After school, I go. 잘했습니다. 다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그냥 멀뚱멀뚱 쳐다본 거 아니지? 자, 그럼 Magic Patterns 2 가볼까요? 빠밤!

Shelly, 잘했어요. 선생님은 젤리 먹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먹어요? 하나 생각해 볼까?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자. 시작. For snack, I eat.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떡볶이 먹어요. 하면은 for snack, I eat 떡볶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떡볶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떡볶이라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시작. For snack, I eat. 잘했어요. 막 배고파질라는데 막. 자, 그다음에 magic pattern number 3 가볼까요? Then I go to. One more time. Then I go to. 자, then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I go to 하면 나는 어디 어디로 가요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요? 선생님이 젤리 먹고 어딜 갈까요? 뭐 한다 그랬지? 그렇지요. 피아노 레슨을 간다 그랬어. 그래서 피아노 레슨 넣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어볼게. 선생님 먼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 Then I go to piano lessons. 자, 우리 친구는 잘해? Then I go to piano lessons. 잘했어요. Piano lessons.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진짜 무서웠었는데.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방과 후에 어디를 가나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Then I go to. 선생님, 저는요, 수학 가요. 수학 학원 가요. 그러면 그냥 math lessons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 봐요. 시작. Then I go to.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magic pattern 4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슝! 자, 네 번째는요. After that, I, 가 됐습니다. 자, after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는데,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뭐 그거 다음에는, 그거 후에 나는 뭐뭐 합니다라는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피아노 수업 끝나면은 항상,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서, I, play with my friends.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이랑 놀아요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다시 들어봐요.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우리 친구들 잘해?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잘했어,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자, 해볼게요. After that, I,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요. 그러면은, take a nap 하면 돼요. take a nap 해볼까요? After that, I take a nap. 한번 다시 해볼까요? After that, I take a nap.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시작. After that, I.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 마지막 magic pattern은요. Finally, I study. 가 되겠습니다. Finally는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뭘 해요? Study는 뭘까? 공부하다라는 뜻이야.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논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finally I study English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해볼게. Finally I study English. 우리 친구들 잘해? Finally I study English.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뭐 했어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Finally, I study. 선생님, 저는요, 수학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math 넣으면 되겠죠? 선생님, 전 과학 공부했어요? 그러면 science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Finally, I study. One more time. Finally, I study.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지금 따라하는 거 맞지요? 훌륭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줘 볼게. 잘 들어봐봐, 귀 쫑긋. After school, I go home. For snack, I eat jelly. Then I go to piano lessons.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Finally, I study English.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줬는데 어때? 이해가 조금 됐어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줬던 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나요? 너무 잘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선생님만 이렇게 쓸수 없지.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after school routine. 방과 후에 하는 루틴을 좀 적어서 게시판에 올려줘 보세요. 왜냐면 선생님 너무 궁금하거든. 우리 친구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써줘봐. 만약에 어려우면 선생님 뭐라고 했지? 한국말로 써도 돼요. 한국말로 쓰면은 선생님이 거기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주는지 써줄게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After school, I go home. For snack, I eat jelly. Then, I go to piano lessons.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Finally, I study English.
0: Yeah, 얘들아, 어때?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선생님이랑 헤어져야 되는데 선생님은 너네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after school, I go home. For a snack, I eat jelly. Then I go to piano lessons. After that, I play with my friends. Finally, I study English. 아,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일주일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요. 우리 주말도 행복하게 맞이하고 월요일 날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또 신나게 영어 공부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월요일 날 봐요. 보고 싶을 거야. Bye bye. Butterfly.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everyone.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탈리아에 있던 도시, 폼페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멈춰버렸대. 왜 그렇게? 이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을 한 거야. 왜 그럴까? 짜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뭘까? 허, 맞아, 맞아. 화산 폭발.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엄청나게 많은 이 화산재가 도시를 순식간에 뒤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화산재에 뒤덮여서 이렇게 바로 미라처럼 굳어진 거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봤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도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There are a city where everything stopped. 잠깐만. 어디가 틀린 거지? 시리, 멈춰버린 도시, 스탑.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1 강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바로,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떻게 해석해요? 하는 거.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 배워보고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there is, there are 이걸요, 의문문으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부정문, not을 사용하는, 아이, 뭐뭐가 없어, 없어요 하는 문장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there is나 there are 다음에 주어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주어는요, 바로 이 뒤에 있죠. 자, 주어는 이 뒤에 있는데요. 주어가 단수 주어가 오느냐, 복수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is랑 are 둘 중에 내가 뭐 써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공인형이 아주 귀엽게 침대 위에 있습니다. 있다. 자, there is. 왜요? 곰인형 하나 있으니까 there is a teddy bear. 이렇게 썼어요. 어디에 있는데? on the bed. 그 침대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there is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와야 된다. 무엇무엇이 있다. 그럼 과거는요. there was 써주면 되죠. is의 과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이 있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there are. there are 다음에는 뭐 나온다? 복수명사 나온다. 무엇무엇들이 있다. 복수라는 건요, 두개 이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are의 과거는 were가 되겠죠. 그래서 there were 뭐뭐들이 있었다. 그래서 있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미래가 중요했어요. 미래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 쓴다, will 써줘서 there will be 뭐뭐들이 있을 것이다. 뒤에는요, 단수이든 복수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There will be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수, 단수의 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바로 not이 들어가 있는 거. 자, not은요, 무엇무엇이 없다라는 거죠.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ot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예시문 함께 보도록 할까요?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o it.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was not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ere was까지는 일단 내가 해석이 된단 말이죠.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not이 뒤에 붙었네. 뭐 뒤에 왔습니까? 비동사 뒤에 왔어요. There was not 없었다. 무엇이 없었다. 근데 무엇이 없었냐면 enough time. 여러분, time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ime은 셀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바로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단수 명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was가 오는 거죠. were가 오면 안 돼요. There was not enough time. 선생님 생각해야 될게 많네요. not은 일단 비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왔다. 그 다음에 항상 was가 맞는지 were가 맞는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enough,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충분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없어? 뭐 먹는 시간인가? 아니면 뭐 자는 시간인가? 무슨 시간이에요? to do it. 그것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to에 있는 이 다음 내용들이 이 시간을 지금 어떤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이 문장 함께 봤고요. There is not, there are의 부정문. 부정문이라는 건곧 무엇이냐? 내가 not을 사용할 거야.

낫이 어디에 붙는데? 이 낫이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해서 낫의 위치.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낫의 위치. 이 there is not, there are에서 낫은요, there not is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비동사 뒤에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거 쉽다 쉽다. 과거. 과거 there was not, there were의 부정문은 마찬가지로 어디에 붙는다? 낫이 비동사 뒤에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비동사 뒤에 낫이 온다. 해석은요, 뭐뭐가 있다가 아니라 뭐뭐가 없다. 과거로는요, 뭐뭐가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쵸? 낫의 위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와 시제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라고 했어요. 주어, 시제, 여기서 말하는 시제라는 거는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이걸 따져보라 라는 거죠. 그럼 주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인지 함께 따져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were not enough volunteers for the event 라고 했습니다. 그럼 there were 라고 시작했으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were가 나왔으니까 과거다. 일단 그럼 나는 과거로 해석할 거야. 뭐뭐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not 있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는 뭐뭐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없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Enough volunteers, 봉사자들을 말해요. 자원봉사자들을 말해요. Volunteers. 그래서 충분한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어요. 자, for the event. 그 이벤트라는 거는 행사라는 거죠.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봉사자들이 뭐했다? 없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여기서 해석할 때는 없었다, 과거형. 거기다가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제 한번 볼까요? There was not a single car on the road라고 했죠. 그러면 was가 쓰였네. 그러면 이것도 바로 무엇이다? 과거로 해석해야지. 그리고 there was니까 뭐뭐가 있었다. 그런데 뒤에 not이 있네. 뭐뭐가 없었다. was는요, is의 과거잖아요. 뒤에 단수 나올 거예요. A single ca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single car는 자동차가 몇 개? 하나예요. 하나의 자동차를 말해요. 그래서 there was not a single car 하면은 차가 한 대도 없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On the road. 길에, 길 위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 포인트 해석 어떻게? 과거 그리고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봤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여기 물음표가 딱 등장했어요. 자, 물음표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거다?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거예요. 뭐뭐가 있습니까? 라는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그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비동사가 들어간 이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앞으로 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우리가 보통 is로 시작하는 문장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튀어나간다? 바로 is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Is there 뭐뭐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다. 의문문의 형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위치 바꿔주면 되는구나. 예시문 보도록 할게요. Were there? 과거형이네. 뭐뭐가 있습니까?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었나요? Any problems? 프라블럼에 S 붙었어요. 지금 복수 주어가 온 거죠. 복수명사 주어.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were가 앞에 나온 거예요. Were there any problems? 그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With the software. 여기서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한다? There is not 또는 there are의 의문문은 바로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is there 또는

어떻게? Are there에서 뭐뭐들이 있나요라는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there is와 there are의 부정문도 배웠고요. 부정문은 무엇이냐? 바로 not을 사용하는 거였다. 그리고 지금 또 배우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의문문이다. 의문문은 물어보는 건데, is there, are, is there 또는 are there 이렇게 뭐가 튀어나간다? 비동사가 앞으로 확 나간다라는 거죠. 과거 마찬가지예요. was나 were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was there 또는 were there 뭐뭐들이 있었나요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의문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제에 유의하여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was there a message for us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was가 나왔으니까 이거 과거네. 우리가 이거 과거로 해석할 거야. was there 있었나요? 일단 있었나요? 물어볼 거예요. 뭐가 있었나요? 뒤에 나오는 a message. 메시지가 있었나요? 한 개의 메시지가 있었나요? For us. 우리에게 남겨진, 또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과거로 해석하면서 물어보는 문장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Are there any pandas in the zoo? 라고 했어요. Are. 비동사에 뭐가 나왔다? 현재형이 나왔다. 그럼 나는 이 시제 무엇이다? 현재로 해석해야지. 현재로 해석하고 are there 나왔으니까 있나요라고 해석할 거예요. 있나요? 뭐가 있나요? Any pandas? 어떤 판다들이 있나요? 팬더들이 팬더 곰들이 있나요? 어디에? In the zoo. 어디에요? 동물원에 팬더들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동물원에는 판다들이 있나요? 어때요? 현재로 해석하고 의문문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거는 is there 또는 are there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not 부정문을 만드는 not도 어디와 연결이 된다? 바로 이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There is not. 또는 there are not 이렇게 간다.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관련된 게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그럼 이제 어디서 찾아볼까요? 바로 우리 함께 독해 지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독해 지문은요, 화산 폭발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화산 폭발 잘 알고 있나요? 화산 직접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 커다란 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특히 제주도 하면 우리 한라산. 한라산이 떠오르는데요. 이 한라산이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산 폭발,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제주도, 한라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이 글,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볼까요? 단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 나오는지 볼까요? Volcano 뭐예요? 화산.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화산은 뭐라고 한다? Volcano. Underwater. 자, under는 우리가 아래를 뜻해요. 근데 water 있으니까 물 아래? 그래서 물 속에 또는 물 속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ctually, 사실은. 실제로. 우리 actually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우리 친구들 알아두시고, million, 백만이죠? 자, 그러면 천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말해요? thousand라고 말하죠. 그래서 million 알아두시고요. mountain, 산을 말하고요. create,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좀 거창해 보이죠? 뭔가를 창조한대요. 자, create 이랑 조금 더 비슷하게 우리가 만

단어 찾는다라고 하면은 make 쉽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make라는 동사 같이 쓸수 있겠죠? Island 섬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S 있는데 Iceland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 island라고 할때이 s는요, 소리가 안 나요. 아니, 왜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s를 썼을까요? 선생님, 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영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단어는,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해서 소리 나지 않는 것들이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island, s 빼먹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example, 예, 또는 사례, 예시를 말하죠. 여기 볼게요. burst. burst라는 거는 터지는 거예요. 자, 화산이 폭발할 때도 burst고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슬픈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그냥 왈칵 터져 나왔어요. 그때도 burst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reach. reach라는 거는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막 등산을 하다가 드디어 저 꼭대기에 도달했어요. 드디어 저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르다, 도달하다, reach라는 거쓸수 있고요. surface라는 거는 표면이에요. 그래서 표면 할 때, 해수면 할때 여러분들 이 물의 이 가장 윗부분 표면을 말할 때 surface라고 하고요. near, 근처에 또는 가까이에라는 거고요. form 이라는 건 형성되다 라는 뜻입니다. because는 항상 우리가 이유 나타낼 때 because 뒤에 나오는 게, 뭐뭐뭐뭐, 때문에, because of가 뭐뭐뭐뭐 때문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요거 나올 때 해석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 여러분 뭘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burst라는 거잘못 봤을 것 같아요. surface도 마찬가지. 형성되다도 좀 어려워요. create, 만들어내다. 여기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 표시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해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You might think는 뭘까요? might이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you think, 당신은 생각해요. 근데 might이 들어가서 당신은 뭐뭐 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라는 거예요. 오, 무엇을 생각하는데요? 자, 무엇을 해당하는 게이 뒤에 쭉 나와요. 그런데 A라고 이렇게 밑줄 쫙 그어져 있네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Underwater, 물속에. 자, 요런 단어들을 보면서 지금 문장을 만들라라는 거죠. 당신은 물속에 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But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벗이 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 벗은 뭐냐면 앞에 내용과 반대인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야. 집중해, 집중해. But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은 반대야. 알겠지? 라는 거예요. Like on land, 땅 위처럼 there are 나왔습니다. There are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가 있습니다. 뭐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Volcanoes on the water.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산들이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벗을 보니까, 야, 너 이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물 속에 이렇게 화산들이 있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랑 반대로 생각했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There is, 뭐가 될까요? There is no Volcanoes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틀리게 적었어요. 뭘 틀리게 적었느냐? 바로 there is라고 썼죠. 근데 그 다음에는 Volcanoes라고 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복수명사 나왔어요. 그럼 여기 맞춰줘야겠죠. is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된다? There are no volcanoes. 너는 물속에는 화산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뭐가 있다? 물속에 화산들이 있어. Actually, 사실은 there are more than 1 million. 사실은 100만 개보다 더 많이 있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Volcanoes, 화산들은요. 어디에 있는 화산? On land, 땅 위에 있는 화산들은요. Make, 뭐예요?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산을 만들어요.
산을, 그러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산들을 만들어요. 땅에 있는 화산

산을 만든대요. But, 그러나, underwater volcanoes. 자, 물속에 있는 화산들은요, 도대체 뭘 만들까? Create, 창조해요.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요? Islands, 섬을 만든대요. 아, 그렇구나. The Hawaiian Islands, 하와이라는 섬이요. 사실상 되게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하와이 제도라고 해요. 섬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와이 제도가 바로 그 뭐다? Examples, 그 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는 뭘로 만들어진 거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다라는 거예요. When these volcanoes burst, 여기서 burst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산들이 폭발할 때, lava라는 건 뭐냐면 용암이에요. 그쵸? 용암, 여기 나와 있어요. lava, 용암이요. comes out, 용암이 바깥으로 out,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 폭발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화산 딱 폭발하면 여기로 뭐가 나온다? 아, 라바가 나온다. 용암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용암이 다 튀어나오죠. 굉장히 뜨거운 용암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화산 폭발하면서. And 그리고 it builds up until it reaches the ocean surface. 어려워, 어려워. 어떻게 해석할까? 그리고 it, 그것은, 라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builds up, build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up, up, builds up. 그래서 쌓아 올려요. 어디까지? 어디 어디까지? Until it reaches, 그게 reach 도달해요. 어디까지? The ocean surface. 여기는 바로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의 오션, 바다잖아요. 바다의 표면은 우리는 해수면이에요. 이 깊은 데서 쫙 폭발하는데 이게 계속 용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까지 이 해수면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쌓아 올린다라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it becomes 그건요 뭐가 되냐면 a new island 새로운 섬이 된답니다. 앞에서는 지금 새로운 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Did you know? 라고 물어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뒤쪽에 나올 거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Near Japan. 일본 근처에 뭐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요, formed 하고 과거 나왔어요. 만들어졌어요. 형성되었어요. In 2023, 2023년에 만들어졌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an underwater volcano. 물속에 있는 화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뭔데요? New Island, 그리고 there. 그럼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2023년에 만들어진 요거 뭐예요? 지금 앞에서도 New Island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there is a new island가 있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 volcanoes, 화산들, 어떤 화산들? Dangerou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위험인? 환경에 위험을 주는 거였어요? 화산들이 아니죠. 두 번째, underwater volcanoes, 뭐예요? 물속의 화산들입니다. Creators of island, 뭐예요? 섬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섬의 창조자인 물속의 화산들. 아, 딱 떨어집니다. 제목이랑. 3번, old and new island. old는요, 오래된 거고요. new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오래되고 또는 새로운 섬들. Stories of the ocean. 바다의 이야기. 그 바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섬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화산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땅 위처럼 바닷속에도 수많은 화산이 있다.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There are volcanoes underwater.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와이는 바닷속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와이가요, 뭐다? 바로 그 예다라고 나와 있었죠. 세 번째, 바닷속 화산 폭발은 육지의 것보다 더 세다. 이런 말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바닷속 화산이 섬이 되는 과정에 대한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지금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미리 써 놨거든요. 색깔별로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볼케이노 화산들이요, burst, 폭발한다. 자, 여기서 폭발한다는 거를 첫 번째 1단계에서 뭐가, 여기 있는 주어가 opens up, 열리는 거예요. 위로 열려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화산이. 그래서 a volcano, 하나의 화산이 opens up, 폭발합니다.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화산에서 뭐가 나와요? 라바, 용암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용암이 나와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바로 해수면까지 쌓아 올려간다라고 했죠. Rise라는 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To the ocean surface. 해수면까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갑니까? 바로 라바. 라바는 용암이죠. 용암이 여기까지 도달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섬이 나오는 거죠. A new island라고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 new island is born이라고 해서 새로운 it becomes a new island. 여기와 일맥상통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과정을 여기 있는 문장을 보고 하나하나 맞는 단어 써주시는 거예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에 이 밑줄 쳐 있었었어요. 그래서 A와 B에 주어진 말과 비동사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라고 했죠. 첫 번째, 화산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사용해서 there. 그 다음에 volcanoes. 화산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there are no. 그리고 volcanoe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복수명사 are 일치시켜서 써주시고요. 새로운 섬이 있다니까 there. 그 다음에 is. 새로운 섬은 뭐가 될까요? New Island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봤고요.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도시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니까 there로 시작하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사 일치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고쳐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there is, there are 구문 함께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복습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해 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또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해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

0: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이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0: 네.
1: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예, 그런데
0: 오.
1: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2: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Ferry?
2: Oh, the ferry?
1: Ferry. Yeah.
2: Yes, it's arriving soon.
1: Arriving soon.
2: 어, here it comes.
1: Arriving soon.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2: Is there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2: Okay.
1: my father, 그, toilet.
2: He's in the toilet.
1: Yeah. So,
2: Oh.
1: please wait. 응?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2: He'd better hurry.
1: 아빠,
2: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0: 아,
1: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네.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1: 오.
0: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수
1: 때.
0: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일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1: 줄.
0: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fer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0: 네.
1: ferry라고
0: 제가 페리라고 했나요?
1: 했어요. 그래서 ferry. fer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ferry.
0: Ve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맞는데,
1: R이 두
0: F 맞아요. 근데 R이 두
1: 개구나.
0: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So,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아,
1: 솔직히.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0: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1: 줄인가요?
0: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참.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하면 예외
1: 있어요.
0: 상황이
1: 예.
0: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네.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1: Yes.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1: 오,
0: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오케이.
1: 네.
0: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오.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Is this the
1: 네.
0: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맞아요.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1: 예.
0: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OK,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a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a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렇게 앙소리가
0: 아, 느낌
1: 나가는군요.
0: 와요? 오케이.
1: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나네요. 에,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1: comes.
0: comes.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1: Yes.
0: Very, very good. Alright.
1: 아.
0: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Yes,
1: 거군요.
0: yes. 그래서 아마 눈에 살짝 익기는
1: 예.
0: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 이상해요.
0: 그러면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1: 네.
0: 고시라는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

0: 있는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 그거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시 있죠?
1: 네.
0: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전체 다못 썼죠?
1: In.
0: 그래서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Fact로. 어떻게 해요?
1: The
0: 더
1: bus
0: 버스
1: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1: The
0: minutes.
1: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 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 때, 기회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넘버 투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죠.
1: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0: 이거 우리 많이
1: in the,
0: 해봤는데요.
1: 그쵸, restroom으로
0: 오케이.
1: 할게요. Restroom.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1: 그쵸.
0: 왕초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1: Restroom.
0: 맞습니다. Restroom,
1: 네.
0: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화장실 얘기를 할
1: 그쵸.
0: 때 restroom을
1: restroom.
0: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1: 아,
0: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1: 기억나요?

0: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란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화장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네. 헷갈린다 그럼 뭐 쓰는 게 낫겠어요?
1: restroom. bathroom.
0: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1: 둘 다 가능하니까요.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예.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Okay.
0: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in이 어느 쪽이죠?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1: 안에.
0: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 화장실 안에 있니?
1: Are you in the bathroom?
0: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쵸?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1: She is in her room.
0: Very nice.
1: Yes.
0: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1: 네?
0: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그쵸.
0: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in 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1: Are you in the bathroom?
0: Oh, she is in her room.
1: She is in her room.
0: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1: 그죠?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1: 아,
0: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아빠만 지금 이 페리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그죠?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 페리를 타고.
0: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1: 어머.
0: 이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1: 그날 그냥 네. 저기 병가를 내야겠네요.
0: 그게 나아요.
1: He'd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0: 그렇죠.
1: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0: 언제요?
1: 오늘에.
0: 오늘에.
1: 네.
0: 오케이. 자, H-U-R-R-Y,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hurry. 이거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 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hey, 여기서 쓰면 안 돼요?
0: Hey,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돼요. 괜찮아.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허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의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 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훨씬 좋아요. 허리 이거 아니에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쵸?
1: 네.
0: 이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이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1: 아~
0: 그래도 둘 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1: 예.
0: 지금. 그쵸?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had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

0: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0: 아하.
1: keep your
0: 그렇죠.
1: promise.
0: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오케이?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진
1: you
0: 않아요.
1: better.
0: 오케이?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아, 곧
1: 아, soon.
0: soon. They'd
1: 네.
0: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 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 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in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어...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어떡해. 빨리 와야 돼.
2: Oh,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2: 그럼요.
3: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2: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어,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3: 네.
2: 만들어주시면 돼요.
3: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답지 알겠습니다.
3: 큰 도움 되겠네요.
2: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Hello everyone. Step by step. 초등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4강이고요. 비동사의 보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까지 여러분 공부 잘 하고 있죠? 좋아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그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는 문제였죠. The first goal is, 그첫 번째 목표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 first goal 하면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빈칸에는 is 뒤에 돈을 절약하는 것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빈칸 잘 채웠나요? 좋아요. 정답은요. To save money가 되겠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to 부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명사로 적어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The first goal is saving money라고 해도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본문에는 to save money, to 부정사를 썼지만, 네, 이렇게 동명사를 써줘도 충분히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잘 적었으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이번 유닛에서의 키포인트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보어고요. 문장 형식 중에서 이 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주어, 동사, 보어. 그쵸? 목적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비동사의 보어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고요? 그쵸?

주격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주어랑 주격 보어는 대상, 결국 같은 대상이고 같은 상태이다. She's a teacher. 그녀가 결국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결국 그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되겠네요. 자, 밑에 The owl is active at night. 그 올빼미는 active, 활동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치만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주어, the owl을 꾸며주는 보어입니다. 명사, 형용사 둘다올수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목적어에는 뭐만 올수 있었어요? 맞아요. 명사만 올수 있었죠. 목적어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쵸? 두 번째, 자, 동명사 보어예요. 동명사도 비동사의 보어로 올수 있으나 무엇과 잘 구분해야 합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랑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태가 비동사 뒤에 동사 ing, 형태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해석하다 보면 아, 이게 현재 진행형이구나, 동명사 보어구나,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헷갈리면 지금을 넣어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죠. His job is teaching math 하면 그의 직업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명사 보어가 되겠고요. He's teaching math now 하면 그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중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to 부정사 보어예요. to 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용법? 그렇죠. 명사적 용법일 경우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하면서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His dream, 그의 꿈은 입니다. 무엇인가요? To be a astronaut. 그렇죠. To be an astronaut 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절 보어인데요. 우리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절도 보어로 올 수가 있는데 앞에 that을 붙여서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y don't recycle things. 그 문제는 is라는 비동사 뒤에 그들이 물건들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쵸?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모두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닛 A 비동사의 보어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요. Step out 문제 풀고 workbook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교재 80쪽에 step out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세요. 자, 구성 성분들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주어 s, 동사 v, 보어 그쵸?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 앞으로 나올 개념이에요. oc라고 하고요. 부사적 수식어는 m이라고 하죠. 자, 1번 예시입니다. His favorite activity is drawing cute animals.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까지가 주어 is 비동사 동사 V고요. 비동사 뒤에 붙은 drawing cute animals가 바로 이 문장의 보어가 되는 거죠. 비동사 뒤에 붙어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honest. 하나씩 볼게요. The most important thing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은 is라는 비동사, 동사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to be honest. 정직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의 보어.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비동사 뒤에 붙은 것은 어쨌든 보어예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The problem is that

These plates move. The problem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 그 문제는 무엇무엇이다. 비동사, 동사고요. That these plates move. 자, 대절이지요. These plates, 이러한 판들이 움직인다 라는 것이다. 그쵸? That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절을 명사의 역할로 바꿔줬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보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지요. 다음 4번. The first goal is to save money. The first, 그 첫 번째 goal 하면 목표라는 뜻이죠. 그 첫 번째 목표는 is입니다. 주어, 동사예요. 자, 그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죠. 따라서 to save money,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목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보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어예요. 비동사 뒤에 온 것은 보어예요. 아시겠죠? 자, 5번. Upcycling is changing items to make something different. Upcycling은 주어입니다. 동사 무엇인가요? Changing items, 물건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명사의 형태로 보어가 나왔죠. 그렇죠? Upcycling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있는 to make something different. 이 부분은요. 왜 그 물건들을 바꿔주는지, 변화시켜주는지 그 목적이 드러난, 그쵸? 부사적 수식어예요. am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복습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It helps trash. 그것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예요. 자, 그것은 여기 it helps, 도움이 된다. trash, 쓰레기를. 자, 그럼 우리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줄이는 데가 되겠죠. 그런데 help는요, 우리가 지문 해석할 때 같이 봤었는데요. 그 뒤에 동사의 형태를 그냥 동사 원형 그대로 적어주셔도 돼요. 줄이다, 뭐라고 쓰죠? 그렇죠. reduce죠. 줄이다, reduc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help는 to 부정사도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reduce만 적어줘도 괜찮고 여기에 to도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to reduce 혹은 reduce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the mental slowly. 그 멘틀은 그렇죠? slowly, 천천히가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는 우리 흐른다 동사 넣어줘야겠죠. 흐르다 영어로 어떻게 쓰죠? 맞아요. flow가 흐르다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게 3인칭 단수 주어예요. 따라서 s까지 붙여주세요. The mantle flows slowly. 이렇게요. 자, 세 번째. Upcycling is way. Upcycling은 이다. 그쵸? way, 방법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또 다른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또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렇죠. another 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조금 헷갈려요. 우리 other 이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라는 뜻이에요. other.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another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나요? 있을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없어요. 왜냐면요. another이라는 단어 뒤에는 이렇게 way와 같은 단수 형태의 명사가 와요. 그치만 other 뒤에는요. 복수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 보니까 way 뒤에 S가 없죠? 따라서 another,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other과 another 뜻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문장에서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도 꼭 파악을 해두세요. 4번, magma finds a in the crust. 마그마는, 그쵸, finds, 발견합니다. in the crust, 지각에서란 뜻이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맞아요. 틈을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magma finds a
틈.

영어로는요? 그렇죠. crack. crack 하면 틈. 그렇죠? 갈라진 틈, 금이 되겠죠? 그다음에 5번. Many people like to shop for items. 많은 사람들이 중고물품을 쇼핑하기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쇼핑하기를 for items. 물품을. 그렇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중고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중고는요, 여러분 아마 암기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Second hand였었죠. Second는 두 번째란 뜻이고 두 번째 손이니까 중고의 의미를 갖겠어요. 자, 우리 second, 그다음에 hand라고 적어주세요. Second hand items 하면 중고 물품이 되겠네요. 자, 우리 step out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workbook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workbook 페이지 15쪽이고요. 문제 잘 풀고 왔죠? 네, 문제 먼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주세요. A.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적어 봅시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손으로 적어 보세요. 1번, crash. 뜻은요? 그렇죠. crash 하면 충돌하다, 부딪히다. cras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layer. layer. 그렇죠. 우리말 뜻으로는 층, 막이란 뜻이에요. layer. 우리 그 지구 화산 활동 다룰 때 layer 나왔습니다. 세 번째, produce 하면요. 생산하다라는 동사예요. produce, 생산하다. 이것도 여기저기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 trash. trash 하면 맞아요. 쓰레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waste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라는 뜻을 가져요. trash, waste, 둘다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6번, earthquake. earthquake 하면요? 맞아요.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 활동을 우리가 영어로는 earthquake라고 불러요. 그 다음 7번. second hand. second hand. 두 번째 손. 즉, 뜻은요? 중고의란 뜻이죠? second hand items 하면 중고 물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말 뜻에 맞는 영어 단어 한번 적어 볼게요. 또 다른 혹은 하나의란 뜻이에요. anothe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other과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 설명해 드렸었죠. other 뒤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해서 복수가 오고요. another 하면 또 다른 하나란 뜻입니다. 그 뒤에 단수 명사가 붙어요. 자, 9번. 줄이다는요, 영어로 reduce입니다. reduce, 줄이다. 그리고요, 표면은 surface라고 하죠. 표면, surface. 그리고요, 11번, 단단한 혹은 고체의라는 뜻도 가져요. 단단한 혹은 고체의, 영어로는요, solid라고 합니다. solid, 고체의, 그리고 혹은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12번, 얇은, 가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이미 익숙할 거예요. thin, 그렇죠? 얇은, thin. 13번, 흐르다라는 단어는요, 흐르다, 영어로 flow라고 하죠. flow, 흐르다고요. 14번, 틈이에요. 갈라진 틈 혹은 금은 영어로 crack이라고 합니다. crack,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B번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여기 보기에서 골라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It causes, 인데요. 해석이 그것이 지진들을 일으킨다죠. It, 그것은 causes, 일으킨다. 지진들을. 자, 보기에서 어딨죠? 지진들을. 네, earthquakes 되겠죠. earth. 그다음에 quakes. 자,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earthquakes 붙여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It, zero trash. 그것은 쓰레기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하지 않는다. Don't 생산하다. Produce 적어야 할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여기 뒤에
zero가 있지요. 전혀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zero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는

그냥 생산 하다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프로듀스 여기죠? 프로듀스 스 S까지. 왜냐면 이시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네, 이렇게 produces zero trash 하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the crust is a thin of solid rock. 그 지각은 is, 이다. 하나의 thin 하면요. 얇은 무엇? of solid rock은 단단한 암석의라는 뜻이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얇은 층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보기에서 층은 layer. layer, 여러분도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세요. 4번, recycling is one way to produce, 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recycling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은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뒤에 to reduce 하면 줄이는이 되겠죠. 줄이는 자 무엇을? 쓰레기를. 자, 쓰레기를에 해당하는 단어는 waste 보이시죠? waste 쓰레기를 적어주세요. 5번 We live on a hard called the crust. 우리는 삽니다. 어디요? 어디 위에요? 단단한 표면 위에 삽니다. called the crust 하면 지각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단단한 뒤에 표면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자, 보기에서 찾았나요? 표면 어디 있죠? 그렇죠. surface 보이시죠? surface. 표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단어 모두 복습했고요.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A.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 적어 볼게요. 1번.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예시로 보시면요.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자, 주어 그의 꿈. His dream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이다. 비동사가 들어가죠. His dream is. 그 다음에요. 되는 것. to 부정사 들어가야겠죠. to. B, 무엇이 되는 것? 우주 비행사가. An astronau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His dream is to be an astronaut. 이렇게요.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 되겠죠? 자, 2번부터 여러분 얼마나 잘 풀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Upcycling은 다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물품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주실게요. 업사이클링은 주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업사이클링. 그렇죠. 이다라는 비동사를 그 뒤에 써주셔야 돼요. 업사이클링. is 보이시죠? 맨 끝에 있어요. is. 자, 무엇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래요. 어디 있어요? 변화시키는 것. 동명사 보이시죠? changing. 이게 세 번째로 옵니다. 업사이클링 is changing. 자, 그런데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물품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changing에 대한 목적어로 items가 네 번째 순서로 나오고요. 그 뒤에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to make something different. 이 부분 부사적 수식어가 맨 뒤에 붙는 문장이 되겠네요. upcycling is changing items to make something differen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핵심 요점은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주실게요. 핵심 요점은 주어가 어디 있죠? 그렇죠. The key point가 주어가 되겠죠. 핵심 요점 영어로 key poi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다라는 동사, 비동사요. is, the key point is. 그 다음에요. 무엇이다?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니까 라는 보어가 와야 되니까요. 대절이 붙어야겠죠. The key point is 그 다음에 that 우리가 we should not waste가 되겠죠. should not waste 무엇이요? 에너지를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The key point is that we should not waste energy. 자, 이렇게요. 자, 순서.

잘 봐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는 그들이 물건들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문제는 주어 어딨죠? The problem 보이시죠? 그 다음에 비동사 이다가 붙어야 돼요. The problem is 비동사 찾으셨죠? 그 다음에요. 무엇이다. 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봐주세요. 그들이 물건들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절이 보어로 온 게 보이시죠? The problem is. 그 다음에 that 절이 와야 되니까 that을 맨 먼저 붙여줘야 돼요. That, 그들이. They. 그 다음에요. Don't recycling. Recycle이 되겠고요. 마지막 things. 6. 숫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The problem is that they, 그죠? Don't recycle things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번에는 문제에 숫자 적을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주어와 동사를 찾고 보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하나씩 파악하다 보면 정답이 보일 거예요. B번 문제도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 한번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는 그녀의 일은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인데요. keeping이랑 job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정보는 the building, 그쵸? 그 건물을 safe, 안전하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녀의 일은 지키는 것이다. 까지 써줘야겠죠. 그럼 그녀의 일은 주어부터 갑시다. 여기 job 있으니까요. 그녀의 her 소유격 job 그 다음에 is가 되겠죠. 뒤에 뭐뭐이다라는 비동사야. her job is 그럼 그 앞에 지키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와야겠죠. keeping이 있어요. 그쵸? her job is keeping 이렇게 적어주세요. Her job is keeping the building safe 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문제인데요. making 있고, new 있고, friend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 정보는 the best part of school 주어가 있어요.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까지 나왔고 뒤에는 쭉 빈칸이네요. 우리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The best part of school. 그 다음에요. 동사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비동사 중에서도 맞아요. 앞에 있는 게 단수니까 is 써줘야겠죠? are 아닙니다. The best part of school is. 그 다음에요. 무엇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니까 is 만드는 것, making 그 다음에요. 새로운 친구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new 그런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친구들입니다. 복수니까 friend 뒤에 s 붙여주세요. frien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the best part of school is making new friends 이렇게요. 자, 3번 문제예요. 주된 생각은 팀워크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니다. 자, lead to 이어지다, success, 성공, teamwork, teamwork, that 나왔네요. 자, that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that절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The main idea, 주된 생각은 팀워크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까지 채워볼게요. is, 그 다음에요. that 나와야겠죠. is that. 자, 무엇이다? 이제 절을 채워야 되는데요. teamwork가 주어. teamwork. is that. team. 그 다음에 work. teamwork가. 그쵸. 이어진다는 것을 넣어야겠어요. The main idea is that teamwork lead to. 그쵸. lead인데 앞에 있는 게 3인칭 단수니까 여러분 leads. s예요. leads. to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success 성공으로요. 자, 여기 success 성공으로까지 여러분 적어주세요. 마침표는 여기 있죠? The main idea is that teamwork leads to success.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 대절 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그들의 임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인데요. Their mission, 그들의 임무는 나왔고요. In need, 도움이 필요한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 그러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보어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Their mission is, 그 다음에요. 자, 여기 to 있는 거 보니까 to 부정사 활용할게요. Their mission is to, 그 다음에요. 돕는 것이다. Help. 누구를요? 그쵸. 사람들을요. People. 적어주세요. 정리하면 Their mission is to help people in need. 이렇게 되겠죠. 네, 문제 모두 잘 풀어봤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꼭 복습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The problem is that he forgot his book. 그 문제는 그가 그의 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어가 어딨는지 여러분 두눈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시고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번 유닛 또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퀴즈도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 레벨 3 2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유닛에서 배운, 지난 강의에서 배운 조동사 must have to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독해 지문을 풀어보는 강의죠. 오늘 공부 어떻게 진행될까요? Learning Flow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리뷰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시작해봅시다. 이지 가이드로 조동사 must와 have to 해석 방법과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할 거고요. 이어서 교재 스텝업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첫 번째 주제는 society, 사회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인터넷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동사 must have to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네, 이번 유닛은 조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유닛에서 배운 can, may, should와 달리 must have to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지 가이드로 한번더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must와 have to는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must부터 보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의무의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의무의 의미로 쓰일 때는 법과 규칙 등꼭 지켜야 하는 일을 말할 때 반드시 어찌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한 추측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뭐임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 must는 우리가 지난 유닛에 배운 조동사 should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should도 의무의 의미를 가지지만 should는 조언이나 충고 정도의 약한 의무이고요. must는 강한 의무의 의미입니다. 또 강한 추측의 의미일 때는 우리가 지난 유닛에서 배운 may와도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may는 약한 추측으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must는 강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예문 볼게요. You must follow traffic rules. You must know that. 당신은 교통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당신은 그것을 아는 것이 틀림없다. 앞에 쓰인 must follow는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갖고요. 두 번째 쓰인 must know의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추측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으로 have to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have to는 must처럼 강한 의무의 의미를 가져요. must와 have to 같이 쓸 수 있는데 자, have to는 must와 달리 형태가 바뀝니다. 현재형을 쓸 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have to 동사 원형이 되거나 has to 동사 원형이 될 수 있어요.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로 강한 의무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She has to go now. 그녀는 지금 가야만 한다. must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로 바꿔 썼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과거형도 있습니다. 과거형은 have의 과거형 had를 써서 had to 동사 원형으로 쓰면 어찌 해야 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They had to cancel the picnic because of the rain. 그들은 취소해야만 했다. 그 소풍을 뭐 때문에? 비 때문에. 과거에 뭐 해야만 했는지를 had t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형도 있어요. 미래형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네,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 will과 함께 쓰여서 will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어찌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해야 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He will have to pass the exam. 그는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그 시험을.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have to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엔 must와 have to의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ust의 부정문은 다른 조동사의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조동사 다음에 not이 오면 돼요. must not 동사 원형의 형태면 강한 금지의 의미로 어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have to의 부정문은 have가 마치 일반 동사처럼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로 쓰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must와 have to는 긍정문에서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으로 쓰면 have to와 must의 must not의 부정문의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뜻이에요? 불필요, 어찌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의미가 됩니다.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였죠? 그런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으로 불필요의 의미를 가져요. 자, 예문 볼게요. You don't have to pay for it. 당신은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 But you must not lose it.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앞에 쓰인 don't have to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필요고요. 뒤에 나온 must not은 네,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입니다. 부정문일 땐 의미가 달라져요. 자, 의문문일 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must의 의문문은 조동사 의문문 만들듯이 must가 주어 앞으로 오면 돼요. 자, have to의 의문문은요.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듯이 do you have to, does she have to 또는 did they have to 이렇게 두 동사를 써서 만들어줍니다. 예문이에요. Must they stay here or do they have to get another room?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야만 하나요? 아니면 그들은 또 다른 방을 얻어야만 하나요? 네, 의문문으로 쓰일 때는 의무를 묻는 표현으로 둘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조동사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제 step up으로 가서 독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지문부터 봐주세요.
첫 번째 지문의 주제는 society, 사회란 뜻의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사회라고 부르죠. 처음 나온 주제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More and more robots are working around us.

더 많고 더 많은 로봇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more and more는 many의 비교급으로 더 많고 많은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로봇이 주인공으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동사 부분이 are working, 비동사, 동사의 ing, 현재 진행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일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주변에 많고 많은 로봇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At home, they clean and mop the floor. 집에서 그것들은 청소하고 닦는다. 그 바닥을. 네, at home, 집에서 어떻게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they는 robots, 로봇을 가리키는 대명사고요. 집에서는 우리 청소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Clean and mop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In restaurants, they take our orders and serve us food. 레스토랑에서는, 식당에서는 그것들은 우리의 주문, orders, 주문이죠. 주문을 받고 우리에게 음식을 serve, 제공한다. 자, 이번에는 레스토랑에서 로봇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었어요. 이처럼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But do we have to have all these robots around us? 그런데 우리는 가져야만 할까? 모든 이 로봇들을 우리 주변에, 네, 멋이라고 말하면서 글쓴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가 나왔죠. Do we have to have?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의 의문문이에요. 해야만 할까? 그리고 동사 원형 자리에 have가 나왔죠? have가 두번 나와서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나온 have는 have to의 have예요.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뭐 해야만 한다. 조동사로 해석해야겠죠? 뒤에 나온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가져야만 할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많은 로봇들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Some people are worried.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are worried, 걱정한다. 네, worried는 worry, 걱정하다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worried 이렇게 썼어요. What should we do if robots cause accidents?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만약에 로봇가 사고를 cause, 일으키면. 네, 이 문장에서 지난 유닛에 배운 should가 나왔죠? 네, 권고나 조언, 충고의 의미를 가지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자, 그리고 if가 나왔는데요. if부터 마지막 accidents까지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는 조건 부사절입니다. 이 조건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면이라고 이렇게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제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시제로 써야 돼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미래에 만약에 나중에 사고를 일으킨다면이라는 의미로 미래 시제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여 있나요? 동사 원형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 시제라도 이렇게 will cause라고 쓰지 않아요. 네, cause는 유발하다, 야기하다란 뜻이에요. 만약에 로봇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What if they don't listen to us? 만약에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what if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what if는 어떤 상황을 상상하거나 가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어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사고를 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So they say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고 규칙을 for robots 로봇에 관하여. 네, 우리가 배우는 must 조동사가 나왔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y say, 그들은 말한다라는 주어 동사 부분인데요. say의 목적으로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쓰였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say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함으로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명사절은 목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대시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대시 있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0: 에 관한 규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 They also believe we have to do some things ourselves.
0: 그들은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몇몇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 이 문장도 앞에 나온 문장과 마찬가지로 believe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왔어요. 자, 이런 절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믿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어떤 일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For many tasks, we don't have to rely on robots, only on robots.
0: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don't have to rely,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로봇에게만. 네. Don't have to. Have to의 부정문이 나왔죠?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Rely on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로봇에게만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1: This way, robots and humans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0: 이런 식으로 로봇과 사람들은 살수 있습니다. 함께 조화 속에서. 네, 마지막에 robots and humans가 주어고요. Can live together, 함께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n harmony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Harmony가 조화이니까 조화 안에서 조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로봇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몇몇의 일들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볼까요? 1번.
1: Robots can do anything for humans.
0: 로봇들은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 인간들을 위해서. 자, 이 메시지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일까요? 아닙니다. 글쓴이는 We don't have to rely on only on robots. 네, 우리는 로봇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로봇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설명은 네, 글쓴이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말이 되겠죠? 다음 2번이에요.
1: There are some worries about robots.
0: There are 있다죠? 몇몇의 걱정들이 있다. 로봇에 관한. 네,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Some people are worried. 몇몇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무엇인지 다음 문장에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스스로 일들을 해야 한다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번이 글의 주제와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3번이에요.
1: Thanks to robots, life is getting easier.
0: 로봇들 덕분에 인생이, 삶이 getting easier.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네, 이 글은 로봇들로 인해서 걱정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편리함보다는 단점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3번은 글의 주제로 볼수 없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글에 밑줄 친 some people의 걱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여기 some people하고 나오는 부분 있죠? Some people are worried.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보기 1번. 로봇이 낸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자, 사고라는 말이 나왔었죠? 바로 여기에요.
1: What should we do if robots cause accidents?
0: 만약에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지어야 될까? 이런 말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걱정으로 알맞다고 할수 있겠죠? 다음 2번.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어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로 다음 문장에서 What if they don't listen to us? 만약에 그들이, 로봇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즉, 명령을 어긴다면, What should we do?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 네. 지문에 나와 있는 걱정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이에요. 로봇이 규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 네, 처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뒷문장에서 we must have rules, 규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지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3번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네, 이 몇몇 사람들이란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이 some people에 관한 말이 되겠습니다. 네, some people들이 이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주장. There should be blank for robots. There should be 하면 there is, there are가 있다란 뜻이에요. 거기에 should가 함께 쓰였으니까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로봇들에 관해서. 네, 여기 정리되어 있죠? They say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rules가 되겠죠? There should be rules for robots.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 볼게요. We should not blank, only blank robots.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로봇에게만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어요. 네, We don't have to rely on, only on robots. 로봇에게만, 네, rely on,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고와 조언의 의미로써 다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rely on. 네, 의존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글쓴이가 말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 1, 주장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structure. 중요한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볼게요. We must have rules for robots. 우리는 주어예요. must have. 가져야만 한다. 동사죠? have의 목적으로 rules. 규칙을. 이 나왔고요. 다음, for robots 하면 로봇에 관하여 또는 로봇을 위한이란 의미로 전치사 포함 함께 쓰인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we have to do some things ourselves. 우리는 해야만 한다. 조동사와 동사원형이 쓰인 동사 부분이에요. do의 목적으로 몇몇의 일들을 이란 말이 나왔죠. some things 목적어고요. ourselves는 스스로란 뜻의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부사적 수식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we don't have to rely only on robots. 우리는 주어네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의존할 필요가 없다. 동사 부분이에요. 어디에? 로봇에게만 전치사 on이 나온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내용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번입니다. 2번의 주제는 인터넷, 인터넷이네요. 여러분에게 참 친숙한 주제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ikipedia is an online encyclopedia. 위키피디아는 온라인의 백과사전이다. 위키피디아라고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네, 처음 듣는 친구들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온라인의 encyclopedia. 뭐죠?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죠? 피디아? 피디아. 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백과사전입니다. You can find almost everything here. 당신은 찾을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을 여기에서 말 그대로 백과사전이니까 정말 많은 지식들을 찾을 수 있겠죠. It shares knowledge on millions of topics. 그것은 공유한다. 지식을, 뭐에 관한 지식? 수백만 개의 주제에 관한 지식을 shares, 공유한다. 여기서 is은 위키피디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knowledge는 지식이란 뜻의 명사예요. 여러분 여기 know 보이시나요? know, 알다란 뜻이죠? 알다란 동사에서 온 명사로 아는 상태, 아는 것, 즉 지식을 의미합니다. millions of는 수백만 개의 정말 정말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topics는 주제예요. 백과사전인 만큼 또 온라인에서 사용하니까 수백만 개의 주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Wikipedia believes that anyone should be able to get information. 위키피디아는 믿는다. 무엇을? that, 이하를. 누구든지 할수 있어야만 한다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네, 이 문장은 주어 위키피디아 동사 believe가 나왔는데요. believes의 목적으로 that 이하의 명사절이 온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으로 명사절이 쓰였을 때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번에는 지문에 쓰여 있네요. Anyone should be able to get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should be able to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be able to도

They say it must not be owned by anyone.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must not be owned,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By anyone, 누구에 의해서든. 자, 역시 이 문장도 say의 목적어로 주어 동사, 명사절이 따라왔어요. 이럴 때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must not be owned, 수동태가 나오고 조동사의 부정문이 나왔네요. 해석은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t is free, so blank. 이것은 free, 무료이다. 여기서 free는 무료의란 뜻으로, 네, 자유로운이란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문제로 풀어볼게요. All users help build the site so anyone can edit it. 모든 사용자가 help, 돕는다. 무엇을 뭐 하도록? 짓도록, 구축하도록, 그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편집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help 구문이 사용된 문장인데요. help는 특이하게도 목적어로서 동사 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build란 동사 원형이 왔죠? 또는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뭐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build도 또 to build로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구축하다는 뜻이니까 모든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But you must not write something incorrect. 그러나 당신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써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부정확한 무언가를 써선 안 된다. Must not은 금지의무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 되고요. Something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앞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죠. 부정확한 무언가 라는 뜻이에요. You have to make sure the information is accurate. 당신은 확실히 해야 된다. 즉, 확인해야 된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을. 네, 틀린 정보, 부정확한 정보를 쓰면 안 된다고 했고요. Have to make sure 이라고 말하면 make sure이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키피디아에 쓸때그 정보가 accurate, 정확한지 확인하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This way, more people can trust available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can trust, 믿을 수 있다, 귀중한 정보를. 네, valuable, 귀중한, 가치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And it can become a treasure for all of us. 그리고 이것은 될수 있다, 보물이. 우리 모두를 위한 보물이 될수 있다. 네, 위키피디아가 누구나 들어와서 쓸수 있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올릴 때, 네, treasure, 보물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글이에요.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What we can find on Wikipedia.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자, 무엇을 찾을 수 있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쵸? 1번 틀렸고요. 2번, How Wikipedia shares information. 어떻게 위키피디아가 정보를 공유하는지. 네, 어떻게 공유한다고 했나요? 아무나, so anyone can edit it. 아무나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네, it,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정확한 것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는 방법에 대한 글 봤죠? 따라서 2번 정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3번 어떤가요? Why many people trust Wikipedia? 왜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를 믿는지. 네, 위키피디아를 믿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것. 1번, 누군가 정보를 소유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 말 있었죠? It must not be owned by anyone. 그래서 1번은 언급되어 있고요. 2번, 여러 사람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언급된 말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3번, 사용자들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말 있었나요? 여기 있죠? So anyone can edit it. 나와 있으니까. 네, 이 말은, 이 설명은 맞고 2번이 틀린 것으로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필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볼까요?
When you write or blank something on Wikipedia, it must be

blank. So available blank can be trusted. 당신이 쓰거나 뭐할 때, 무언가를 위키피디아에서 쓰거나 무엇을 할수 있었죠? 바로 can edit it.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edit 써보고요. 그것은 반드시 어떠해야 하나요? 네, 어떻게 한다고 했죠? Must be accurate. 정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accurate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 그러므로 valuable 가치 있는 귀중한 무엇은 믿어질 수 있다. 자, valuable 이런 말이 나온 부분이 여기 있었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valuable information이 되도록 information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빈칸 완성하면 필자의 주장이 완성됩니다. 네, 잘했고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글의 가로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예요. 아, 뭐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럼 주어 당신은부터 시작할게요. You 다음 don't have to. 그 다음 동사로 지불하다란 뜻을 가지는 pay를 써주면 완성됩니다. You don't have to pay. 당신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즉, it is free. 그것은 공짜다, 무료다. 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장 분석해 볼게요. It must not be owned by anyone. 그것은 must not be owned.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동사 부분이죠? by anyone. 누구에 의해서든 by가 나온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You must not write something incorrect. 당신은 쓰면 안 된다. 동사죠? 부정확한 무언가를. 네, write의 목적어고요. You have to make sure the information is accurate. 당신은 확실히 해야 한다. 확인해야 된다. 무엇을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목적어로 볼수 있겠습니다. 절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문제 낼게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95강. 자,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이제 어휘 여러분들 저랑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의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 뭐, 당연히 지문 안에 다수 등장하겠죠. 그래서, 자, 이제 행동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요것도 좀 개수가 뭐, 좀 다섯 개 정도로 우리가 좀 자르기가 좀 애매해서, 요것도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행동과 관련된 단어 다섯 개 여러분께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공부 다 하신 다음에는 마무리는 퀴즈로 하시는 거,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우신 핵심 단어와 자, 문장들 다시 한번 싹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단어 어떤 건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이제 byt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listening에서도 꽤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단어예요. 발음은 일단 byte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동사로만 제가 지금 제시를 해놨지만 명사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행동 뭔가요? byte입니다. 자, 뭘까요? byte가 cut something. 자, 뭔가를 자르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면서? 자, 당신의 치아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ing은 일종의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아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자르는 거니까 뭐예요? 베어 물다.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로 뭔가를 물다, 베어 물다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단어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0: 있는데, 이 바이트는요, 뜻만 알고 지나가기엔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3단 변화를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의 과거는요, 자, bits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bitten 이렇게 됩니다.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이렇게 여러분들 리듬 타시면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A, B, C 서로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가 모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A, B, C형으로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She was bitten. 그 여자가 물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family do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 의해서, 자, 그 우리말로 하자면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예문 가면 어때요?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fingernails.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이거는 손가락이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손톱이죠? 손톱, 발톱을 nail이라고 하는데, 앞에 finger가 붙었으니까, 자, 손톱을 일부의 아이들이 물어뜯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제 물어뜯어요? 바로, 자, when 이하에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When they feel nervo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긴장한 상태로 느꼈을 때, feel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도 쓰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이하의 보호를 취해서 이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아주 오래전에 배운 바 있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자, 적용해 보시고 복습 한번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불안한 상태로 느낄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바이트 마무리 짓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sea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2번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take a seat이라고 할 때, 뭐 자리를 취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omething such as는 자, 뭐뭐와 같은 예시죠? 자, 의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당신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사실 좌석의 의미로 명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seat라고 하는 단어는 give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자, 앉을 장소를 자, 제공해 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seat는 누구누구를 앉히다의 자,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명사는 당연히 뭐 좌석과 자리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단어는 그래서 뜻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자, 이 단어를 드렸고요. seat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타동사로만 사용됩니다. 누구누구를 앉히다의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seat만 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비교해서 이 단어와 구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앞쪽에 저 sit는 짧게 발음해요. sit. 뒤쪽에 seat. 이것은 장음입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해서 sea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저 sit이라고 하면 자동사. seat라고 하면 타동사입니다. 앉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동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함께 쓰이는 경우도 엄청나게 영어에는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쓰는 이런 특색을 가진 단어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법 문제로 종종 왕왕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수동태로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동사니까 못 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앉혀져 있다, 착석해 있다, 라고 할 때는 자, be seated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도 여러분들 응용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단 변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sit라고 하는 단어는 자, 단음으로 set. 저것은 자, 3단 변화가 sit, set, set. 이렇게 A, B, B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음으로 seat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seat, seated, seated. 이렇게 3단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런 설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께 자, seat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자, 그다음에 사용상의 포인트 드려봤고요.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offered her my s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여러분들 자르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얘가 수여 동사니까. 그리고 이때 seat는 뭐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명사로 사용됐네요. 자, 그래서 버스 같은 데서 이제 노약자 같은 분들이 있거나 임산부 같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좌석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공해 주었다. 그녀에게 나의 좌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offered her my seat.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She accepted it. accept는 받아들이다고요? 자,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gladly, 기쁘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 예문까지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fol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fold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실제로 많이 쓰죠. folder phone,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니까. 그래서 folder라고 하는 얘기가 이 R이 저기 붙은 거거든요. 자, fold가 뭘까요, 그러면? 자, 바로 bend, 구부리는 거예요. 뭔가에 한쪽 일부분을 구부리는 거예요. 어디 너머로? 다른 쪽으로. 뭐죠? 이거 접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fold the phone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는 전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다의 뜻이 있고요. 빨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다보다는 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fold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말도 알려드릴 거고요. 앞쪽에 on을 붙이면 unfold라고 해갖고 접혀져 있는 걸 펴다예요. 그 다음에 이 folder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종이가 큰 게, 마분지가 큰 게, 딱딱한 종이가 있었는데, 골판지가 있었는데, 그걸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그 안에다 서류 따위를 집어넣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접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를 서류철로도 알고 계시고, 혹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면 폴더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이버 공간 안에 있는 서류철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폴더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폴더폰이 이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그죠? 이 서류철 같은 그런 전화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쓸 연관어휘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당신의 방의 바깥으로. 직역하면 get는 도달하다의 뜻입니다. 당신의 방의 바깥에 도달하기 전에. 뭐예요? 자, 방으로부터 방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자, 우리말로는 이제 com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쓰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혹은 go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쓰는 게좀더 한국말로는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싶지만, 원어민들은 어디 어디 바깥으로 나가다라고 할때 coming이나 going도 물론 써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get out of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당신의 방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old 접으세요. 자, 뭐를요? The blankets. blankets가 뭐죠?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단어인데요. 어휘 시간에 담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p 별표. up은요 부사 자리에서 사용되면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라고 여러분들 번역하실 줄 알아야 돼요. 주유소에 가갖고 가스를 넣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요? Fill it up, please. 그렇게 얘기하면 맨 위까지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되지만 완전히 꽉 채워주세요. 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hey, finish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를 완전히 다 끝내. 이런 얘기고요. wrap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완전히 다 포장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fold a up.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완전히 접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지금 blanket, 담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연히 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식은 어떤가요? 또 부사가 나와 있는데, nea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atly는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완전히 담요를 개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물론 fold도 중요했지만,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 아, 위로라고만 하지 말고, 완전히라고 앞으로 내가 적용을 잘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inspect인데요. inspect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중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inspect는 뭔가요? 자, look at something carefully. 조심스럽게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또 뭐죠? 자, find problems. 여기 문제가 뭐가 있어? 이 문제 따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조사하다, 검사하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 조사, 점검의 의미로 inspect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Police will inspect. 자, 경찰관분들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 바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the scene. 자, scene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이라고 번역할 거고요. 어디의 현장이에요? 자, 사고의 장면이니까 사고의 현장을 자,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choose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친숙하신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byt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무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자, 뭔가를 갖다 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씹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뭘 가지고? 치아를 가지고. 대개 뭐 하기 위해서? 자, taste its flavor. 자, flavor라고 하는 것은 맛 혹은 풍미 정도로 번역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의 풍미를 갖다가 맛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자, 풍미를 갖다가 맛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씹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말로는 게 쉽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chewing gum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chew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짝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학생들이 a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아요. 뭐 하도록? 바로 During class가 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 껌을 씹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요. 자, 여기에 to 부정사는 학생들이 이것 하도록 임으로 이것은 자, 목적 보호가 수동태를 만나서 자, 지금 주격 보호가 되었으므로 자, 이것은 to 부정사를 보호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다섯 단어들 모두 마무리해 봤고요. 자, 그러시면 2번에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ld는 뭐라고요? 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chew는 씹다가 되겠습니다. seat, 뭐죠? 자, 이거는 앉히다가 되겠고요. 자, bite는 베어 무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inspect는 뭐예요?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퀴즈 1번 끝내고 2번으로 갈게요. 긴장할 때 몇몇 아이들은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bite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도 끝내고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껌 씹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Are not allowed to chew gum during clas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true로 여러분들도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모든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쪽에서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Bite, bite.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when they feel nervous.

0: Seat, seat. When I offered her my seat, she accepted it gladly. Fold, fold.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fold the blankets up neatly. Inspect, inspect. The police will inspect the scene of the accident. Chew, chew. Students are not allowed to chew gum during class.
1: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행동들 한 다섯 개 동작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자, 잘 익혀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특히 거기에서 이제 문법적인 특성 잘 기억해야 되는 seat라고 하는 단어 특히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 가시고 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리파파 성규홍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제 아이에게 하늘이 왜 파란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법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음의 벽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파도를 이렇게 축 보면

그러면 파도가 칠때 가장 파도의 높은 지점, 하이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의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게 로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점과 아래 지점,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지점,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Think of ocean waves.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waves. wave죠.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ach wave, 각각의 파도는 has a high point, 높은 지점과 and a low point, 낮은 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파도가 칠때 어떨 때는 이 같은 파도 안에서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파장입니다.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Distance는 바로 거리가 됩니다. 거리. 여기에서 아,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할때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distance는 거리입니다. 그럼 어디 사이의 거리가 그 파장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between two high points. 자,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바다가 아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이죠.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쭉 일렁이는 것 중에서 파도의 각각의 그 높은 지점이 있겠죠. 여러 파도의 그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위아래의 거리가 아니라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 그것 또한 동일한 파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Each color. 각각의 색은 has a different wavelength. 각각의 색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물결 모양의 이런 웨이브 같은 그런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길거나 짧거나 모든 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파장. 뭐의 파장이냐면 파란색의 파장은 짧습니다. 파란색의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이 웨이브가 촘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파장, 빨간색에 대한 파장은 길다. 그러면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이렇게 완만한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돼. 그 파란색은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장이 높은 지점, 높은 지점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게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Raindrops can act like prism. 그래서 이 물방울은 can act like prism. 무엇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prism, 분광기, prism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nlight hits them. 햇빛이 그 프리즘들을 때리게 됩니다. 즉 레인드롭스가 되겠죠. 자연적인 프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인드롭스를 때리게 됩니다. A rainbow appears.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a rainbow, 무지개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자, 파장인데요.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아래 두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는 red,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그다음 yellow는 노란색, green은 초록색, blue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파란색. 그다음에 indigo라고 하면은 바로 남색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보라색은 자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은 viol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iolet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wavelength가 있는데, 아,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지금 파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높은 지점과 여기 있는 높은 지점 그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죠. 이게 좀 훨씬 더 촘촘합니다.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라색이 가까워질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보라색이 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longer. 그리고 shorte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2주쯤 전에 미용실에서 펌을 했습니다. 펌을 했는데 저는 막 뽀글뽀글 동글동글한 그런 펌이 나오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펌을 할 펌이 나타나도록 즉이 웨이브가 아주 완만한 것이죠. 즉한이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완만할 수가 있겠죠. 이건 파장이 긴 웨이브, 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빛에 비유한다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 그런 펌, 아주 빠글빠글빠글한 그런 펌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0: 바이올렛의 파장에 가까운 그런 펌을 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파장이 너무나 촘촘한 이 웨이브가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것이구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장 설명을 마쳤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0: 자, 그 다음 내용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Chapter 3, Scatter Light. Scatter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방으로 흩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된 빛이다, 흩어진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그래서 이 햇빛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태양에서 쫙 햇빛이 나와서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김없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층이죠. 바로 대기가 됩니다. Atmosphere 하면 지난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대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자, 그러면 이 sunlight은 맞죠? 이 sunlight은 makes 만듭니다. Air particles. 이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공기 알갱이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공기 알갱이들을 툭툭툭툭 건드리겠죠. 그래서 이 공기 알갱이들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양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 막 움직이겠죠. Up and down,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겠죠. This movement, 이 움직임은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자, 이렇게 this movement,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는 것은 scatters, 흩뿌리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빛을 저 온 사방 팔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directions라고 하면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그렇게 되니까 햇빛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색들이 각각의 색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법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쓰인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 이게 뭐죠? 동그라미 형태의 부정사는 도대체 뭐죠? 자,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학원이든 학교든 인터넷 강의든 이런 EBS 수업이든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형 부정사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동사 원형이 뭐죠? 동사 그 자체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다 할 때 write 있잖아요. 그럼 write 그 자체 앞에도 없고 뒤에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사의 원래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그것처럼 생긴 부정사다.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었죠. 부정사를 지금 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줄이자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바로 부정사라 하죠. 그래서 형태가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그게 바로 원형 부정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She made him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실수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왜 써야 되냐면 make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키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가 해야 되는 활동, 즉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아, 그때 그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 나오면 뒤에 원형 부정사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I saw him leave the building. 나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걸 봤다 라고 할 때 우리가 see라는 이 동사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는 이걸 지각 동사라고 하죠. 지각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빌딩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죠. 그런데 거기에 지각동사가 앞에 C라는 지각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원형 부정사가 이런 게 개념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원형 부정사를 쓰는구나를 제가 소개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책에 나왔던 것이죠.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이 되겠죠. It은 만든다. Air particles. 무엇을 만드냐 하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make라는 시키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상.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공기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래 위로. 그래서 여기에 뭐 to move라든가 moving이라든가 moves를 쓰지 않고 앞에 make라는 사역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다고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move라는 것은 동사의 그 자체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 동사 원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형 부정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ve. Wave. Think of ocean waves. Distance. Distance.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Appear. Appear. A rainbow appears. Atmosphere. Atmosphere.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Direction. Directio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읽고 문법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책 속에 나왔던 어휘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MENT, MENT라는 것입니다. MENT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형 접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미사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착제, 접속, 접착, 뭔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나 풀 같은 거. 무언가를 붙이잖아요.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미사라는 거 어딘가에 붙이는데 미, 미는 뭐냐면 도레미 할 때 그 미 아니고 미는 꼬리 미입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다가 붙이는 것. 그런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명사형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MENT가 어딘가에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학생 수준으로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생 수준으로 단어를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두 개. Government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가 될 것이고요. Achievement. 그래서 Achievement입니다.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스리다. 통치하는 것, 뭡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 정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hievement, achieve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는 것, 성취,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achievement는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요. 그래서 이렇게 ambient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단어 학습 방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미나리에 관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과열 경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 즉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패턴, 그리고 표현 정리할 텐데요.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Today's Topic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Part 1, Today's Topics 가운데 첫 번째 토픽입니다.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이렇게 돼 있군요. 이미 오버한 겁니다. 과열 경기가 이루어진 거죠. Real estate, 부동산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1: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2: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0: 항상 특정 기사 혹은 특정 분야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분야에 꼭 나오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특히 청취로 들을 때그 기본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라든가 표현들을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To tame.
2: To tame.
1: Real estate.
2: Real estate.
1: To eradicate.
2: To eradicate.
1: Speculation.
2: Speculation.
0: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가 되겠군요. To tame. Tame이라고 하는 말.

0: 말은 우리가 뭐 가축을 길들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꼭 가축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특정한 분야를 길들이다 혹은 다스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Real estate, real estate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eradicate, eradicate 근절하다, 뿌리 뽑다. 근절 자체가 한자로 뿌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다, 근절하다라고 할때 eradicate. 물론 그 밖에도 root out, 뿌리를 꺼낸다라는 개념으로 root out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것도 eradicate과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Speculation. 보통 우리가 추측이 무성합니다라고 할때 speculation is rife,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speculation은 정말 문맥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추측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투기를 얘기하는 건지 꼭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체는 정부군요.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가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동사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는 계획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공급한 거 아니죠?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죠. 공급 물량은 얼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내가 조금 전에 청취로 이 뉴스를 들었을 때그 내용을 다 잡았을까?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는 over, more than이라는 개념이죠. 자그마치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지역이 across the country, 바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군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아, 역시 동사 중요합니다. Tame the market. 아, 지금 과열 중인 부동산 시장,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첫 번째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and eradicate speculation. 그렇습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와 함께 쓰는 목적어, 그리고 이런 명사 앞에는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항상 세트 메뉴로 함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me the market, 그리고 eradicate, 그리고 root out speculation, 투기를 근절하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2: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0: 자, 두 번째 주제는 미나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makes history. 자, make history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역사를 이루다. Open a new chapter.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영화 미나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Minari makes history. Minari, a much talked 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2: Minari makes history. Minari, a much talked 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0: 뭐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기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청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냐? 그 background information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뉴스 키워드 몇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1: Immigrant.
2: Immigrant.
1: Upcoming.
2: Upcoming.
0: 간단하게 두 단어만 오늘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immigrant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민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upcoming.

0: 곧 다가오는 upcoming 요두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미나리라고 하고 이렇게 카마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문장 중간에 이제 카마가 나오거나 하이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는 부분이죠.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미나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군요. A much talked about film. 여기까지입니다. 자, a much talked about film이에요. Talked about.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much talked about. 정말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고요. 그 주제가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아, 그렇군요. 한국계 이민자 가정인데요. 미국의 아메리카 드림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이민자 가정의 삶을 담은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영화가 미나리란 영화인데요.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아, 그렇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었죠. 언어 때문에 작품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어 영화상에 일단 출품이 되었는데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원 수상했습니다.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Nomination, 후보 지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또한 6개 부문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곧 다가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6개 부문, 잘 아시다시피 여우 조연상 부문도 이번에 노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좀 큽니다. 이번 달에 이제 하게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2월 말에 하던 행사를 4월 25일로 이제 연기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고 나서 혹시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한번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미나리 makes history. 미나리, a much talked 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2: 미나리 makes history. 미나리, a much talked 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0: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패턴인데요. 법이나 제도, 정책 등의 취지나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취지, 목적을 동사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 예를 들면 laws. 그리고 제도는 institutions, 정책, policies, 이런 것이 주어로 나왔을 때, 취지나 목적은 요런 동사를 쓰게 됩니다. To be intended to. 이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의 취지가 뭔지, 의향이 뭔지, to be designed to.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To be to. 이때는 to 부정사의 부태형 우리가 문법을 얘기하자면, 부사적 용법 가운데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편이고요. 다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만, 딱 하나, to be aimed at ing. 이런 경우에 다 정책이나 법, 제도의 취지 혹은 목적, purpose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발효됩니다. 실시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때, 정책이 뭐 여러 건일 수 있으니까, policies blanket boosting the economy. boost, 끌어올리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로켓을 발사할 때 boosting 하는 것처럼, 경제를 뒷받침하다, 부양하다 라고 할 때, boost the econom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경제 활성화,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취지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때, 이때 들어가는 표현이, policies aimed at boosting the economy. 지금은 뭐 as이 나왔으니까 ing형을 썼습니다만, policies intended to boost the economy, policies designed to boost the economy. 다 마찬가지로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의

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발효된다. 발효된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A series of new policies blanket boosting the local economy. 여기까지로 확대될 수 있겠군요. 일련의 정책이니까 a series of new policies. 근데 which are aimed at boosting the local economy.

0: 자, 여기까지 보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일련의 정책이 will soon come into effect. 자, 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발효된다, 실시된다라고 알려진 표현 중에 하나가 take effect, 혹은 come into effect, 혹은 go into effect라고 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 우리가 듣고 정리합니다.
1: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come into effect.
2: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come into effect.
0: 자, being an anchor yourself. 이제 내가 직접 글을,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나리를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화 미나리는 유명 배우 없이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입니다만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로 인해 미국 영화계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유명 배우 없어요. 그죠? 막 사실 우리 입장에선 꽤 있는데, 그죠? 우리 입장에선 꽤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예산 영화입니다. 반대말이 블록버스터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평론가란 표현도 알아야 될것 같고요. 일반 관객, 관람객이란 말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찬사, 극찬을 받았다. 또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논쟁이 재점화되었다라는 표현들 정말 많이 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화 미나리는 유명 배우 없이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 자, 일단 유명 배우라고 할때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A-list stars 라고 쓰시거나 A List stars 혹은 big name stars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 때도 big name universities 그렇게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major stars 괜찮습니다. 저예산 영화라고 하면 당연히 a low budget movie, a low budget film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우리가. 미나리 was a low budget movie라고 해도 되겠지만 미나리 was made on a low budget with no major stars, with no big name stars.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Be made on.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나리 was made on a low budget. 미나리 is a low budget movie. 뭐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군요. 찬사라고 하면 일단 그래요. praise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는데, 그거 전에 평론가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critics. critics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뭔가 자잘못을 얘기하는 사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critics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비평가라고도 하는데, culture, 문화에서는 평론가라고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객이라고 할 때,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moviegoers, filmgoers 라고 하시면 관객 혹은 the audience 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자,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예산 영화였습니다만, but the movie has been highly blanked by both critics and the general audience. 일반 관객으로부터 말이죠. 자, 이때 들어간 표현 highly praised by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he movie has been highly praised. 극찬을 받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이 critics, 평론가들과 and the audience, 관객들로부터 말이죠. 여기서 the general audience 대신에 조금 전에 봤던 moviegoers 괜찮습니다. 자, 요게 또 문제군요. 논쟁이 재점화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미국 영화계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논쟁을 일으키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cause. Set off, trigger, spark a debate on이나 over를 쓰게 되는데요. 자, cause, set off, trigger, spark a debate on 혹은 over. 자, 그래서 미나리 blank the debate over diversity in Hollywood. 미국 영화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in Hollywood, 다양성, diversity. 자, 여기에 관한 기존의 논쟁에 다시 재점화했으니까요. 이때는 동사를 뭐 쓰면 좋을까요? 쉽지 않죠? 예, reignite 혹은 rekindle 이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reignite 다시 점화하다 혹은 rekindle 다시

0: 오늘도 중요 표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확인하시죠.
1: Tam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2: Tam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1: Eradicate speculation.
2: Eradicate speculation.
1: A low budget movie.
2: A low budget movie.
1: Reignite the debate. Rekindle the debate.
2: Reignite the debate. Rekindle the debat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요. 미나리는 아닐지언정 영화 한편 보시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코치랑 함께 저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아함을 통해서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잘 복습하고 오셨죠? 자, 우선 우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됐었어요. The main thing is to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수거 표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stay calm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모두 잘 맞춰주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오늘 학습할 내용 바로 워드 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데이 13부터 데이 15까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워크, 개들을 워크 시킨다. 치즈, 제목을 치즈해야 해. enter, 그 집에 enter 하다. only, 그녀는 only 거울만 쳐다보다. starry, starry 아름다운 밤. smelly, 그 해변은 smelly 하다. ocean, 강물이 ocean에 이르르다. earth, 나는 earth를 구하고 싶다. refrigerator, refrigerator 안에 음식. mud, mud 속에서. gas, 나는 gas 한다. attack, 개미가 attack을 한다. challenge, challenge 해라. destroy, 너 자신을 destroy 할 거야. polar, polar 기후. do a good job, 그는 do a good job 할 것이다. with two thumbs up, with two thumbs up 하고. keep a diary, keep a diary 했니. next to, 제인 next to에 있는 남자. on the way to, 학교로 on the way to. 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walk. 자, 발음 잘 따라 하셔야 합니다. walk라는 단어인데요. 자, 동사의 의미와 명사의 의미가 같이 있죠. 자, 그들의 개들을 매일 walk 시킨다. 우리 강아지들을요, 이렇게 walk 시켜줘야지 또 강아지들이 좋아합니다. 뭐 시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자, 걷다,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걷기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 walk와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중에서 work. 발음이 좀 다르죠? work. 알 발음이 있는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walk는 걷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choose 하면 여러분 동사인데요. 자, 너는 제목을 choose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글에 대한 제목을 choose 해야 되겠죠? you must choose a title. 제목을 그렇습니다. 자,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명사형의 단어로 choice, 선택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다음 표현입니다. enter 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동사입니다. 그 도둑은 창문을 통해 그 집에 enter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컴퓨터의 키보드에 보면 엔터 키 있는 거 아시죠? 엔터 누르면 뭔가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다, 입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the thief. 자, 도둑이요. enter 들어갔습니다. 자, the house. 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요? through a window. 창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자, entrance라고 하게 되면요. 명사로 우리 입장, 입구라는 의미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244번인데요. only입니다, 여러분. 자, only you.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녀는 only 거울 속에 자기 모습만 바라보았다.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직 당신만 이런 노래 가사 방금 전에 불러봤었는데요. 그렇죠? 자, 유일한, 자, 또는 뭐 부사로 오로지, 단지의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She only, 자, 그녀는 오로지 look at 쳐다봤습니다. 그녀 자신만 쳐다봤어요.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5번인데요. 여러분, starry. 자, 요것도 갑자기 선생님 노래가 생각나네요. Starry, starry night.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뭐, 우리 라디오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어떤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 시는 starry 아름다운 밤에 관한 것이다. 선생님이 방금 정답을 말했었는데요. 자, 별이 빛나는, 뭐, 별이 총총한 별빛이 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poem, 우리 배웠던 단어죠. 그 시는요, is about, 관한 것인데요. beautiful starry night. 자, 별이 총총 빛나는 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6번. smelly. 자, 형용사인데요. 그 해변은 시끄러웠고요. smelly 했다. 자, the beach was noisy and smelly. 그렇죠. 소리도 정말 소음이 많고요. 냄새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smell 하면 냄새지만요. smelly까지 하게 되면요. 불쾌한 냄새가 나는이라고 합니다. 자, 247번. ocean.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 강물이 그 병을 ocean에 이르게 했다. ocean. 자, 우리 마음꽃이 암기특합니다. 여러분. ocean. 자, 오시원을 빨리 발음하면 오션 되겠죠. 오시원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태양, 뭐 해양,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a라는 단어와 동의어고요. river took the bottle to an oce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took A to B 가시면 여러분들 A를 B로 가지고 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Earth는 전 국민이 알것 같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어요. 나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Earth를 구하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어디에요? 지구 대지죠. I want to save the Earth. 무엇으로부터요? From global warming. 자, 지구 온난화로부터. 그렇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249번. 자, 여기 강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refrigerator. 자, 명사입니다. 요거 없으면 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refrigerator. Help yourself to food in th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 안에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자, 우리 보통 음식 먹고 나서 어디다 보관하죠? 여기다 보관하죠? 자, 바로 냉장고 보면 되고요. 같은 표현으로 fridge라고 간단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mud, 여러분, mudpack 하면 피부에 좋겠죠? 금은 mud 속에서도 빛난다라는 표현인데요. gold, 자, 금은요, shines, 빛나는 거예요. even 배웠죠? 심지어 in the mud, 자, 진흙 속에서도 빛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251번이에요. 자, gas 갑니다. gas. 여러분, 동사 명사 뜻인데요. 나는 그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gas 한다. gas, 여러분. gas랑 좀 비슷하죠? 저금통에 동전 몇개 있을까 추측한다. gas, 개수 추측하다. 그래서 동사 추측 짐작하다. 명사로 추측 짐작하시면 돼요. I guess the candle.

It's out by itsel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2번이요.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응 어택 이런 게임 있죠. 그쵸? 명사 동사인데요. 자, 개미는 무는 것으로 어택을 하고 자신들을 방어한다. Ain't. 자, 개미가 뭐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죠. Take. 자, 그리고요. Defend. 방어합니다. 자, 공격하고요. 방어하는데요. 그대의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요? By biting. 깨무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공격하다. 반대말은 수비하다, 뭐 방어하다니까 defend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갈게요. 자, 253번. 이것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Challenge. 자, 실패할 걱정 말고 우리 챌린지 해라. 그렇죠. 실패할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 도전하다. 챌린지가 되게 되면 여러분 형용사인데요. 도전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어요. 자, 챌린지, 도전하세요. yourself, 당신 스스로. without, 여러분, without, 뭐뭐 하지 말고. 우리가 worrying이라고 같이 쓰게 되면요. 동사 ing죠. 걱정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about failure. 자, 실패할 걱정하지 말고요. 스스로 도전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4번. 자, destroy. 자, 동사인데요. 오로지 너 자신만 생각한다면 너 자신을 destroy 할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파괴하다, 망치다. 반대말은요. 반대말이 파괴하다의 반대말이니까 만드는 거겠죠. 건설하다. 자, construct 가시면 되겠습니다. 255번, polar, 여러분. 자, polar 기운은 매우 춥다. 요건 좀 어려워도요. polar bear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북극곰이죠. 그쵸? polar 하게 되면요. 그런 어떤 극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북극의 남극처럼 극지방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The polar climate. 자, 극지방의 기운은요. 매우 춥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o a good job. 칭찬할 때할수 있는 표현이죠. 그는 스스로 그 문제를 do a good job 할 것이다. He himself, 여러분, 조금 약간 생소하시죠? 제기대명사가 우리 앞에 우리 주어, 명사와 함께 쓰였죠. 대명사와.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스스로 will do 할 것입니다. A good job. 잘 해낼 것입니다. On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잘 해내다. 뭐 처리하다. 쉽게는 뭐 do well이라고도 갈 수도 있고요. With two thumbs up. 칭찬할 때도 할수 있는 표현이죠. 그는 with two thumbs up 하고 그 영화에 관해 말했다. 영화가 정말 짱이었던 거죠. Two thumbs up. 자, 얼마나 정말 짱이었으면 두 개의 손가락 올렸을까요? 만족도의 표현으로 두 엄지를 엄지척 하는 거예요. 자, he talked about the movie with two thumbs up.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258번. Keep a diary. 쉽죠? Diary 뭐예요? 일기죠. 콜럼버스의 항해에 관해 keep a diary이니? keep a diary. 다이어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일기를 쓰다 보시면 되겠죠. Did Columbus keep a diary on his voyage? voyage는 항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9번. Next to. 너무 쉽죠? 여러분, 제인 next to에 있는 남자는 누구니? 바로 뭐겠어요? 바로 나와야죠. 옆에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의 바로 옆에. Who is the man? Next to Jane. 자, next to Jane이 바로 man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0번. On the way to까지 하게 되면요. 자, 나는 학교로 on the way to 하는 중에 되게 음악을 듣는다. 학교로 가는 중이겠죠. 그렇죠? 자, 가는 중에로 보시면 되고요. 도중에 뭐 가는 길에. I usually. 자, 되게. listen to 합니다. 듣습니다. 음악을요. On the way to school. 자, 여기 장소 나오겠죠. to 전치사 다음에 장소 나와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20개 단어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walk, 걷다구기, choose, 선택하다, enter, 들어가다, only, 유일한, starry, 불빛 밝은, snowy, 냄새나는, ocean, 대양바다, earth, 지구대지, refrigerator, 냉장고, mud, 진흙, gas, 추측하다, attack, 공격하다, challenge, 도전하다, destroy, 망치다, polar, 극지방에, do a good job, 처리하다, with two thumbs up, 두 엄지척, keep a diary, 일기 쓰다, next to, 바로 옆에, on the way to, 가는 길에,
leads, 함께 with한다. serve, 사람들을 serve한다. connect, 컴퓨터에 connect. fire, 큰 fireball. must, 사람들이. scary, 영화 보기. silence를 깨고. disappointed 했어. because, 버스를 놓쳤기, because. fact상. universe의 기원. century, 19th century. submarine을 타고. dive, 바다에 dive. wave 하기 시작했어. breakthrough 하고 있어. take part in, 사회활동에 take part in. make a mistake 했니? give up on 하지 않았어. for fun 게임을 한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또 20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lose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동사인데요. 이것도 매우 쉽죠. 우리 lose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승리하고, 자, lose에도요, 함께 lose한다. 뭔가 단결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잃다, 뭐 빠지다, 패배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말은, 자, 이기는 거니까 승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we win together and lose together. 이겨도 같이 이기고 저도 같이 진다. 자, 262번 serve. 이것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식당에 가면요, serving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일은 사람들을 serve 하는 것이다. serving 하는 건요,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가 식탁에 차려주고요, 대접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식을 차려내다, 대접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service라는 표현인데요, 명사로 봉사의 뜻까지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주시고요. My job is to serve people.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connect. 자, connect 보면 여러분들, 자, 너네 이 선들을 컴퓨터에 connect 할 필요가 있다. 자, connect 해야지만 컴퓨터가 작동이 될 거예요. 뭐겠어요? 그렇죠? 연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nection 하면 연결,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자, fireball입니다, 여러분. 자, fireball. 큰 fireball이 우리를 따라왔다. fire 자체에서 뭔가 의미 추론이 될 것 같아요. fire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덩이 보시면 되겠죠. A big fireball followed us. 자, followed us.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must. 자, 이것도 쉽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용사인데요. 요즘에 most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자, 사람들의 most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떤 표현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거죠. 대부분의 또는 양수 등이 가장 많은 보시면 됩니다. 반대 표현도 중요한데 여러분, 자, most가 가장 많은이면요, least는 가장 적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ost people are selfish. 이기적인이죠. 이기적인 these days, 요즘에. 자, 다음 표현이에요. 266번, 자, scar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친구는 scary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선생님도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자, scary 영화. 자, 이미 이건 장르 이름이니까 아시죠? 그렇죠? 무서운, 겁나는 이고요. scare이라고 하면요, 무언가를 위협하다라는 동사 의미로 보시면 돼요. My friend doesn't like to watch scary movies. 무서운 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자, silence. 자, silent도 있고요. 자, 그는 science를 깨고 말하기 시작했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에 siren이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 끄집어내 볼게요. 자, 마오코치 팀 나갑니다. siren, 삐용, 비상상황이에요. siren이 울렸어요, 여러분들. 대피소에 가서 고요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자, 고요함,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침묵, 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silent 하면요, 형용사로요, 침묵하는, 조용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e broke his silence and began to talk.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appointed, disappointed 하면 좋지 않겠죠. 그들은 서로에게 disappointed 했다. 서로에게 disappointed 했대요.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쵸? 뭔가 좋지 않은 면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실망한 낙담한이겠죠. disappoint까지만 하게 되면요. 실망시키다요. ED로 끝났기 때문에 뭔가 받는 수동의 이미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ey are disappointed. 자, 누구에게요? With each other. 배웠죠? Each other 뭐예요? 두 명일 때 서로서로라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Because. 너무 많이 봤어요. Because. 접속사요. 나는 버스를 놓쳤기 because. 정시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왜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버스를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를 이끄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때문에. 이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I couldn't arrive. 도착할 수 없어요. 언제? On time. 정각에. 왜냐하면 I missed the bus. 자, 왜 접속사예요? 왜 접속사?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표현 가볼게요. 270번. Fact. 이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팩트 폭격, 팩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사죠. 팩트상 나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다. 팩폭할 때 팩트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상 하면 뭐예요? 그렇죠. 사실상. 팩트 자체는 사실이고요. In fact 많이 써요. 사실상 원래는 사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In fact, I want it to join the tennis clu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niverse. 여러분, universe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죠. 자, 명사인데요. 그것은 universe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우리 미스 코리아 말고요. 전 세계에서 미인을 뽑는 대회. 미스 유니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버스는요.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주.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전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It's a big, 무엇에 관한 책인데요?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entury예요. 명사인데요. 그 집은 자, 19세ncy에 지어졌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책 많이 읽으면 알 수밖에 없죠. 뭐예요? 1세기. 100년이요. 그러면 19세기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1800년대로 보시면 돼요. The house was built in. 지어졌어요. 언제요? In the 19th centu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ubmarine이요, 여러분. Submarine 하게 되면요.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자, 나는 Submarine을 타고 바다 밑을 여행하고 싶다. 이미 나왔어. Sub는요, 밑에라는 뜻이고요. Marine 하게 되면요, 바다, 해양 이런 느낌이요. 그러면 바다 밑에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타고 갈수 있나요? 이거죠. 그쵸, 뭐예요? 잠수함이죠. 자, Sub가 뭐라 그랬죠? 밑이라 그랬죠? 자, 우리 땅 밑에 길이 뚫려서 다니는 교통수단, Subway. 지하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to travel 자, by submarine. 자, 우리 잠수함 타고 under the sea, 바다 밑을 would like to travel. 여행하고 싶다. 나왔죠? 자, 274번. dive. 여러분, 다이브는 잘 모르겠다고요? 다이버는 아시죠? 다이브 뭐 하는 사람이요? 다이브 하는 사람이 다이버예요. 나는 바다에 다이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다이버가 뭐 하는, 이거 하잖아요. 그쵸? 물속에서 머리부터 뛰어들다. 잠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learning how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다이빙하는 방법인데 어디로요? Into the se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ave. 웨이브 선생님 춤을 잘못 춰요.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런 춤을 웨이브 춤이라고 하죠. 그 마술사는 마술 지팡이를 웨이브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웨이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죠. 파도 물결 명사고요. 손 등에 흔들다. 그렇죠. 자, The magician. 자, 그 마술사가요, began to 시작했어요. Wave of magic. Wind 하게 되면 지팡이에요. 그래서 마술 지팡이가 되겠죠. 자, breakthrough. Break 자체가 뭔가를 부수다 이거잖아요. Through는요, 뭔가를 통해서 거쳐서 이런 뜻이죠. 햇빛이 구름을 breakthrough 하고 있다. 느낌 아시겠죠?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에요. 뚫고 나오다, 나가다, 무엇을 뚫다 보시면 돼요. 자, the sunshine is breaking through the clouds.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Take part in 좀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러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Participate in 모른다고요?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많은 사회 활동에 take part in 한다. 캠페인에도 가고요. 뭐, 마라톤에도 가고요. 여러 가지 활동에 take part in. 자, 부분이 되는 거야. 어떤 활동의 일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참가해야지만 일부분, 일원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표현으로 participate in 같이 보시면 되고요. My family takes part in many social activitie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ake a mistake. 너무 쉽죠? 바로 갈게요. 실수하다고요. By mistake 하면 실수로죠. 그가 사람들 앞에서 make a mistake.

했니? 실수했니? 그쵸? Did you make a mistake in front of people? 미스테이크 아시잖아요. 그쵸? 실수예요, 우리. 요 정도 느낌 알죠? 그쵸? 279번. Give up. 모를 수가 없어요. Give up 알죠? 오나나 붙었네. 어떤 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give up on 하지 않았다. 둘 다 포기하다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give up은 많이 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일 자체를 그만두는 거고요. 온이 하나 붙게 되면요. 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만뒀다라는 느낌 보시면 됩니다. 꿈은요. 어떤 생각의 개념, 관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80번. For fun. 여러분, fun 아시잖아요. 그쵸? fun이 뭐예요? 그쵸? 나는 이따금 그냥 for fun 모바일 게임을 왜 해요? 모바일 게임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뭐해? 왜 하기? 그쵸? 재미삼아 하는 거죠.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I sometimes 가끔 play mobile games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재미로 하지 왜 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20개의 단어 Show Me The World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올게요. Lead, 패배하다, serve, 차려내다, connect, 연결하다, viral, 불덩이, most, 대부분의, scary, 무서운, silence, 침묵고요, disappointed, 실망한, cause, 때문에, fact, 사실 진실, universe, 우주, century, 1세기, summary, 잠수함, dive, 뛰어들다, wave, 파도 물결, breakthrough, 머리를 뚫다, take part in, 참여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give up on, 포기하다, for fun, 장난으로. 페리, 너는 페리를 탔니? upcycle, 식탁보를 upcycle 하자. frame, 사진 frame. magnet, magnet은 끌어당긴다. wild, wild에서 살 수 있다. admit, 실수한 것을 admit 했다. recommend, 삼계탕을 recommend 한다. unique, unique한 예술가. pattern, 기린의 pattern. reduce, reduce 하는 게 어떠니? else, else 다른. destiny, 인간의 destiny. fail, 수학에서 fail 했어. idea, 훌륭한 idea. lie, 나이를 lie 했니? fall to the ground, 나뭇잎이 fall to the ground. be planning to 이니? get to, 공항에 get to 할 수 있어? be sensitive to, 날씨에 be sensitive to. bring about, 온도 변화가 문제들을 bring about. 네, 우리 본격적으로 또 20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ferry 나와 있네요, 여러분. 너는 제주도에서 ferry를 탔니? 우리 이렇게 바다에서 탈 수 있는, 자, 배와 같은 것인데요. 그렇죠. 바로 연락선 나룻배 이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배로 짐 등을 나르다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did you ride 탔니? 자, the ferry 어디에서요? at 제주 islan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upcycle. 자, 여러분, 명사로요. 자, 나는 오래된 식탁보를 upcycle 하여 커튼을 만들었다. 와, 식탁본데 오래된 게 커튼이 됐네, 여러분들. 자, 업사이클 하게 되면요. 창조적으로 재활용하는 거야. 뭔가 더 예뻐지고요. 품질이 좋아, 좋게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Reuse creatively.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I upcycled an old tablecloth into curtain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83번이에요. frame.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사진 frame은요. 강철로 만들어진다. 사진을 꽃님 frame이에요. 바로 뭐겠어요? 그쵸? 이거죠. 틀, 액자, 뼈대 골격. Picture frame is made of steel. 강철이 steel이죠. 자, magnet.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들. magnet은 금속을 끌어당긴다. 금속 끌어당기는 거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거죠.

그쵸, 뭐예요? 바로 자석이요. A magnet. 자, attract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matter. 자, 끌어당긴다. 무엇을요? 금속을 끌어당기는 거죠. 자, 285번 wide. 우리 지난번 어떤 단어 할 때요? 나왔던 단어인데요. 명사 형용사 있네요. 사자는 wide에서 20년까지 살수 있다. wide에서 완전 제왕이죠. 바로 뭐예요? 야생 황무지, 야생의 사나운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우리 거친, 뭐 사나운이라는 의미에서 tough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Lions can, 자, live가 살다죠. live up to까지 하게 되면요. 어느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까지 살수 있어요. 20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야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86번, admit인데, 여러분, 동사예요. 그는 실수한 것을 admit 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 뭐한 거죠? admit 했죠?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다, 시인하다, 입장 등을 허락하다. He admitted that he had made a mistake 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had made a mistake. 실수를 아주 예전에 한 것을 자,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287번. 자, recommend. 자, 우리 동사 의미인데요. 나는 네가 삼계탕을 한번 먹어보길 정말 recommend 해. 자, 여기서 마우코 제팁 나갑니다. recommend. 자, 내거 맨드로 바꿀게요. 자,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시계를요, 수제 시계를 만들었어요. 자, 누군가가 수제 장인이 만드는 것을 샀어요. 내거 만든 곳을 추천할게. 내거 만드, recommend. 내거 만든 곳 추천할게. 그래서 여러분 추천하다. recommendation 하면 뭐예요? 추천 가시면 되죠. I recommended that you try 삼계탕. 삼계탕 맛있죠, 그쵸? 자, unique. 이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형용사. 너는 그가 유니크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쵸? 여러분, 윤이라는 표현 아세요? 하나라는 뜻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써요? 유일한, 독특한이 되겠죠? uniqueness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독특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will find that he is a unique artist. 자,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술가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보시면 되겠죠. 자, padding 명사인데요. 갓기린의 pattern은 독특하다. 기린이 가지고 있는 pattern 뭐예요? 그쵸? 그 모양 알죠, 여러분? 선생님 옷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자, 양식 패턴 모범 무늬 보시면 되겠습니다. Each giraffe's padding is unique. 각 기린의 패턴은요, 서로 다르대요, 여러분. 독특합니다. 290번 reduce. 여러분,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학생으로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동사인데요. 라디오 음량을 reduce 하는 게 어떠니? 너무 시끄러운 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reduce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x 정도 등을 줄여야 되겠죠? Why don't you 뭐 해주는 게 어때? 또뭐 하는 게 어때? reduce the radio volume. 자, 라디오 소리를 좀 줄이는 게 어때? 자, else.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부사인데요. 넌 else, 다른 필요한 건 없니? What else?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다른, 뭐, 그 외에, 그 밖에,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뭐 필요한 거 없어요? 292번. Destiny. 자, 명사인데요. 그들은 하느님이 인간의 데스티니를 지배한다고 믿는다. 선생님이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You are my destiny. 음이 좀안 맞나? 자, 어쨌든. 자, 옛날에 어떤 가수, 여가수가 부른 어떤 드라마의 OST가 있었어요. 별에서 어떤 누군가 내려왔었던 그 드라마의 OST 생각나시죠? 좋아요. 우리 통한 거예요, 지금. Destiny 명사인데요. 너는 나의 무엇이야. 그렇지. 운명이에요. 자, Destination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목적지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They believe. 자, 그들이 뭘 믿었어요? God controls human destiny. 자, 신이 인간의 운명을 정한다라고 그들이 믿었다.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인가 봐요. 자, fail. 여러분, fail 하면 조금 약간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 중 5명이 수학에서 fail 했대요, 여러분. Five of them failed in mathematics. 자, 수학에서 이렇게 된 거야. 성공의 반대말 뭐겠어요? 그렇죠? 떨어지다, 실패하다. 우리는 succeed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성공하다. 294번. 자, idea. Good idea.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We think. 자, that it is a wonderful idea. 그렇죠. 아이디어, 이건 거의 우리말처럼 쓰죠. 그렇죠. 생각, 사상, 발상. Ideal 뭐냐고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Ideal. L 붙이면요. 이상적인이에요, 여러분. Perfect. 같은 표현이죠. 완벽한, 이상적인. 자, 295번.
라이벌계 여러분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별표 칠게요. 그녀가 자기 나이를 lie 했니? Did she lie about her age? 마코치에 자, 또 암기팀 나갑니다. lie 약간 억지스럽지만 바꿀게요. 나이로 바꿀게요. 나이. 연예인들이 좀더 어려 보기 위해서 나이를 lie 해요. 어떡해요? 저 거짓말하죠, 그쵸? 그렇죠.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누워 계셔요, 여러분. 그쵸? 눕다, 거짓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y 하면 동사로 눕히다. 아래에 놨다. 같이 알아주세요. Did she lie? 그녀가 지금 거짓말을 했니? About her age.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그쵸? 296번. Fur to the ground. Ground 아시잖아요. 뭐야? 땅이요. Fur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쵸? 땅이 떨어지는 거겠네. 그러면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fall to the ground 하고 있었다. 그렇죠? 땅이 떨어지다. Leaf was slowly falling to the ground.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be planning to. 플랜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요. 그쵸? Plan 뭐예요? Plan. 계획하다죠? 넌 이번 방학 때 뭘? 그렇죠. be planning to이니? 뭐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쵸? 계획이다. be going to 우리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be going to 뭐라 그랬죠? 뭐뭐 할 예정이다. 비슷한 의미예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vacation? Get to 나왔네. Get to. 어떻게 우리가 제 시간에 공항에 get to 할수 있니? How can we get to? 자, the airport on time. 좀 늦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쵸? 도착하다. 자, 그다음 볼게요. 299번. Be sensitive to. 너왜 이렇게 좀 sensitive 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나는 날씨에 Be sensitive to 하다. I'm sensitive to 전치사 다음에 명사 같죠? The weather. 날씨 하나하나에 내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죠? 그쵸? 민감한 거예요. 300번이죠? Bring about 할게요. Bring about. 온도 변화가 많은 문제들을 bring about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the changes in temperature bring about many problems. 그렇죠? Bring about 뭔가를 안 좋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자, 일어나게 하다, 초래하다. 자, 우리 쉬운 표현으로 cause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20개나 우리가 살펴봤고요. Show me the world. 지금 바로 해볼게요. Ferry, the roof bay of cycle, 재활용하다, frame, 특별대, magnet, 자석, wild, 야생에, admit, 인정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unique, 독특한, pattern, 양식 패턴, reduce, 줄이다, else, 그 외에, destiny, 운명, fail, 실패하다, idea, 생각사상, lie, 눕다, fall to the ground, 떨어지다, be planning to, 할 계획이다, get to, 도착하다, be sensitive to, 민감하다, bring about, 초래하다.

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지 농담했을 뿐이야. We are pink and joking. 자, 우리는 농담을 한 건데, 자, 단지 농담했다. 단지, 자, 오직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Only. 오, 하늘은 맑고 별이 총총했다. Starry, starry night. 그런 노래 있었죠. 그렇죠. The sky was clear and.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자, starry 보시면 되고요. 3번이에요. 자, 지구는 우주의 작은 일부분이다. Earth is a small part of the. 자, 우리 우주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뭐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죠. Universe.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줄래? 자, can you 빈칸 a good restaurant?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추천하다. 그쵸. 바로 그거죠. recommend. recommend인 곳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영년 볼게요. 자, the planet. 자, 행성인데요. on which we live. 우리가 사는 행성. 지금 서 있는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Earth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pick, 자, 따는 거예요. 또는 or take one thing from a number of things.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요, take, 취하는 거죠. 뭐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선택하는 거. choose겠죠. 자, 그 다음에 a period of 100 years. 자, 100년 가리키는 거. 바로 1세기. 바로 century 가시면 되고요. 자, being the only one of each kind. 한 종류인데요. 한 종류에서 유일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1이라는 거, 유니였죠. 유니로 시작하는 거 바로 유니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잘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코너죠? 도전 나도 워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쓰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단어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정답을 우리 마오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 배우기 전에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 보이시네. EBS 중학 검색하시고요. 마오코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서 복습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7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어휘 문제 5문제씩 끊어서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기출 문제 5개 알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몇 번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2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문장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surely, 확실히, one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물론 우리 어법을 다루는 단어는 아니지만 얘들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이러한 이유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쪽의 문장은 완전해. 그러면 얘는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이유냐면 copies라고 하면 복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복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들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대. 어떤 감을 잃어버렸을까? human connection, 인간과의 연결성 혹은 풍부함 그리고 intimate relation,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이것이 이러한 복제물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가지 이유는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뭐냐면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를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유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구나 라고 하는 내용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복제 방법이라고 하는 거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런 복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has never been more powerfully abund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했던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강력하게 풍부한 게 맞아? 라고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복제 기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많이 풍부했던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현대 기술이 복제를 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아주 잘 쓰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seems true. 자,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복제 기술이 풍부해진 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대. 비록 The sense of loss has at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가져온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현대 기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을 reproduce 복제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등장하는 무슨 표현이랑 같은 거야? copying 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copying, copies, 복제물, 복제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reproduce 라고 하는 복제하다 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월드 벤저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has famously formulated 아주 유명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this loss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무작위적으로 마구 찍어냄으로써 상실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대? 아우라가 상실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은 which is lost in mechanical reprod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lost, 잃어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3번 los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맞을까? 이러한 상실감이라고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라고 표현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복제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것을 우리는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loss라고 하는 표현에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aura of art of work of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아우라, 즉 상실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요, 복제되어질 수 없대. 뭐로 인해서 복제되어질 수는 없냐면 기술적인, 기술로 인해서는 뭔가 복제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by around 1900 이라고 나오고 있어. 1900년대 즈음에 그가 쓰기를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900년대쯤 가니까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적어놓고 있어.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있냐면요,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이 기준이 이 기술적인 복제 능력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예술 작품, 즉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죠. 자, 그리고요, and thus, 그러므로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eir impact upon the public, 우리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 예술품의 영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술작품이지. 예술작품인 모나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작위로 배포할 수 있지. 뭐 함으로써? 복제함으로써.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모나리자가 그려져 있는 뭔가 테이블 색, 테이블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상실돼?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랬을 때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여기서 왜 능력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고 했냐면 모든 전승된 예술 작품들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모나리자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제 기술의 능력은요, substituted, 대체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대체했냐면요, a unique exist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일무이란 존재를 뭐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작품인데 다수의 복제품들이 이것들을 대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더해서 예술을 작품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public relation to it, 그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거에 더해서, 벤자민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mechanical reproduction, 이렇게 기술적인 재생산,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뭐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To rend tradition. 오, 갑자기 강력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찢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마구잡이로 복제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네. 자, 그랬을 때, by interfering with, 무엇과 대립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의 구조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대상의 권위에 대립하면서 뭐할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만 있는 독보적인 존재를 마구잡이로 재생산해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때 this devotion to tradition. 자,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에 대한 얘들아, devotion 하면 헌신이거든요. 지금 전통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전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전통에 뭔가 대립하는 혹은 전통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때 devotion, 헌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threat라고 하는 위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의 위협, 전통에 대한 위협은요, has twof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and concerned, 무엇을 고려하냐면 the presence of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대상의 뭔가 존재를 고려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 즉, 이 지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쓸수 있겠어?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 방법이 abundant, 풍부해지면서, 그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는 대상을 reproduce, 재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얻었지. 자, 그런데 기계적인 복제 과정에서 예술 작품 특유의 뭔가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권위에 대한 threat,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특히 어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내용에서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 지문을 읽을 때 도대체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 as rational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쵸? 내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careful and consider in our thinking

characte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자, 근데 얘들아, 보통 이런 문장이 나오면 보통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we might believe 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아마 믿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약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도 있냐면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거든? 괜찮을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우리를 인식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decisions, 결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we are in fact,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irrational,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역시나 한번 내용이 꺾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실제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가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사고를 한대. 그치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할 순 없어. 우리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하는데 typically 특히나 taking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어떻게 한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대. 얘들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심사숙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 뭔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쉬운 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쉬운 길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껴질 테니까 오케이, easier path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록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모두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e often make snap judgments. 우리는 아주 재빠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Or no real judgments at all. 전혀 뭔가 판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뭐를 계속 말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뭔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numerous bi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inhibit, 얘들아 inhibit 뭐야?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ride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이러한 뭔가 편향,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reflexive, 성찰적이고 이런 숙고적인 생각을 저해하고 무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뭔가 숙고적이고 성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네. 그래서 intuitive theories,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게 되냐면 얘들아,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대로 바로 인식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봤을 때 intuitive theory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개념이 뭘까? 직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앞에 나오는 numerous biases, 그렇지, 그 다수의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직관적인 이론, 아, 이거 바로 그거야, 생각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또한 무엇을 방해할 수 있냐면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내용적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understanding 무엇을 이해하는 거,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지? 그리고 and how biases may operate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더잘 아는 것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우리를 덜 걸리기 쉽도록 만들어준대. 뭐에?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에 덜 걸리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우리가 편향을 가지고 있지를 계속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면 더 fallacious reas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류가 있는 추론에 우리가 빠지기 더 어렵게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4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more rational, 우리가 더 이성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s'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7번 문장 보자면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문장이랑 뭔가 유형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고 다음 문장은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의 형식이 조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거?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래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rationality라고 하면 합리성이거든요. 그러면 built-in ration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재된 합리성이에요. 얘들아, 우리의 mental processes, 그 우리의 정신 과정에 있어서 내재된 합리성이 있다고 했어, 지금? 아니야, 얘들아. 합리성 없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었어?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rationality는 나오면 안 되고요. limitation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신 과정에 있는 많은 제약들, 많은 내재된 제약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은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줄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뭐하다?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잘 갖춘, 즉, informed 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mental effort라고 하는 거를 아끼기 위해서 더 쉬운 경로를 선택하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인다. 얘들아, 이 정도 키워드는 솔직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내재된 인지적인 limitation, 얘가 답이었죠. 그래서 내재된 인지적인 그 한계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이 질문도 정리해 보았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번째 문장 조금 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People are correct. 사람들은 옳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언제 사람들이 옳냐면 when they feel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그 사람들은 맞는 거래. 어떤 감정을 느낀대? The written poetry of literate society and the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literate society라고 하면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기반하는 사회에서 쓰여지는 written poetry라고 하니까 뭔가 쓰여진 시. 그리고 뭔가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oral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이 differ. 자, 이때 등장하는 differ는 대절 안에 있는 동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에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쓰여진 시나 혹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differ from, 뭐로부터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거냐면 The Everyday Language Spoken Comm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에서 말해지는 언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게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아, 시에서 쓰인 언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언어랑 다르네라고 느낀다면 그건 맞는 말이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랬을 때 listeners, 우리 듣는 사람들, 즉 시를 듣는 사람들은요, not only accept the strange us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듣는 사람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런 단어들의 이상한 사용들 혹은 이런 단어들의 색다른 사용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개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단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거. Rearrangement of word order. 어떤 단어의 어순을 재배열하는 거. Asson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음을 사용하는 거. 두음을 사용하는 거. 지금 쭉쭉쭉쭉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and so on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어를 색다르게 재배열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은요, actually expect to find these things in poe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뭔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 얘들아 이때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뭐야?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러한 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시를 듣는 사람들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번,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한번 보자면요. 시에서 얘들아, 뭐라 그랬어? 시에서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strange use of words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괜찮은 표현이겠지. 그랬을 때 시에서 단어를 색다르게, 낯설게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듣는 사람들, 시를 듣는 사람들은 are disappointed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가 뭔가 시답지 않게 들린다면 실망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but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하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gard poetry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를 뭐로 인식하는 사람들? 아,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완전 다른 부류에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즉, 뭔가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are deaf to 무엇을 들을 수 없냐면,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의 진정한 성취를 들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fferent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밑에 문장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랬을 때 rather the poet
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는 artfully manipulate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인들은 그보다는 아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거래요. 무엇을 조작하는 거냐면 그의 언어에 있는 원재료, 똑같은 원재료를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래.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그보다는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어야겠네? 그쵸?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재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잖아. 시인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든,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same raw material. 똑같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 아, 시인이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언어야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언어, 반대로 똑같은 원재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때 등장하는 B의 표현은 잘 나오고 있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시인은요,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더 예술적으로 언어를 조작하는 사람들인데요.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으로 조작해내는 사람이래. 그랬을 때그 시인의 기술은요, is to find new possibilities in the resources already in the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언어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찾는 것이다?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똑같이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시를 읽는데 뭔가 새롭게 감명을 받고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하는 거는 그 시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in much the same way. 자, 뭐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냐면요. The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얘들아, 지금 소댓구문 나오고 있거든? 소댓구문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너무나도 익숙해서, 뭐뭐 해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뭐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대? The sound of wa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듣는 게 파도 소리야. 그러면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새로운 인상이 떠오를까? 아니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have become sensitive. 우리 대부분은 뭐 해졌대?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To the flawed tide of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millions of them every day. 매일매일 수백만 개가 들어오는 그 단어의 홍수에 얘들아, 예민해졌을까? 아니지. 우리가 우리의 고막을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단어가 들어와. 한국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insensitive. 묻어내지게 되는 거죠. 마치 파도 소리가 묻어내지는 것처럼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묻어나게 굉장히 뭔가 insensitive 하면 뭔가 예민하지 않게,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시인의 역할이 뭐야? 다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one function of poetry, 시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해내는 것입니다. The world with a fresh persp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묘사해내는 게그 시가 할한 가지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어떤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B번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To make it strange.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낯설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We will listen to language once again. 우리가 그 단어를 한번 더, 그 언어를 한번더 들을 수 있게끔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하지만 successful poet,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never depart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 낯선 언어에 너무 멀리까지 나가지는 않는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none of his listeners can follow him. 그 청자들,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때까지 너무 멀리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멀리 가지 않는다. Never depart so far.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를 따라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follow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communicator, 의사소통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언어의 홍수에서 insensitive, 무감각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야? 우리들에게 이미 친숙한 단어들을 낯설게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예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신선한 감각으로, 뭔가 fresh한 감각으로 묘사해서 우리가 언어에게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자 시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요. Internalization depends on support for aut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ernalization 하면 내재화잖아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의존한대요? 어떤 자율성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뭔가 딱 와닿아? 이해가 확 갔어? 잘안 갔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음 문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라고 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이해를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려가 보면요. Context, 문맥은 맥락, 문맥은 문맥인데, 혹은 맥락은 맥락인데,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인 거죠. 왜? 동사가 뭐니까? 동사가 are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겠네. 그래서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래. 자, 근데 이때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걸 뭐로 예시로 줬냐면요. 아주 두드러지게 보상을 주는 거. 혹은 아주 두드러지게 punishment, 뭔가 처벌을 내리는 거. 혹은 evaluative, 아주 평가적이고 self-esteem hook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self-esteem이라고 한 자존심,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압박을 주는 것과 같은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자, 얘들아, 쉽게 생각하자. 영어 문장은 쉽게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일단 보상을 주는 거라고 해볼까? 두드러지게 보상을 제공하는 그러한 맥락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to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자, 그 말인즉슨 얘들아 두드러진 지금 보상을 제공해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10만 원 줄게라고 해서 두드러지는 보상을 줬어. 그러면 뭐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가치적인 활동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하기, 내재화하는 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least likely to lea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is is not to say 자, 이것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냐면 that controls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 자, 얘들아, 통제를 주면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그치? 엄마가 10만 원 줄게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Decades of operant psychology proves that
They c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조작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통제가 분명히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증명을 해왔대. 자, 그렇지만, it is rather, 그보다는요,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뭐가 보여? 뭐가 눈에 띄냐면, 더비교급이 눈에 띕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더비더비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그보다는 우리가 the salient external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외재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over 뭐에 대해서?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적인 외재적인 통제가 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더 뭐하게 된대?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외재적으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외재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거에 있어서?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그냥 외부적으로 통제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외재적인 통제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reward 보상을 제공해줬지만 이제는 punishment 뭔가 처벌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앞으로 용돈 끊어버릴 거야라고 했어. 그러면 이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된대? 외재적으로만 통제되게 된대. 즉, 내재적으로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그 결과, the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i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뭐 하게 되지 않는데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가치,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투자를 개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더뭐 하게 됨으로써? 외재적인 가치에 치중되게 됨으로써. 자, 하지만,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그 대신에 어디에 의존하게 된대? 외재적인 통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돈 주면, 용돈 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용돈 끊어버리면 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외재적인 통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parents, 자, 어떤 부모님이냐면요,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숙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해주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모님들은 더뭐할 가능성이 높대? 어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냐면요, 오직, does so only when rewarded, cajoled, or for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보상이 있을 때만, 오직 회유가 되어질 때만, 그리고 오직 강요가 되어질 때만 숙제를 하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the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이러한 외재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rise, 무엇을 이끌어준대?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얘들아, self-responsibility가 뭐야? 책임감이잖아. 그래서 책임감의 습득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외재적인 보장이 막 두드러지고 있어. 뭔가 정말 회유가 되어질 때만 혹은 압박이 들어올 때만 애들이 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을까? 아니지. 습득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맥락이 나와야겠지. 자, 이때 그러면 the rise가 아니라 undermines 라고 하는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외재적인 통제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요, 개인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책무감의 습득을 아, 뭐 하게 된다? Undermines, 약화시키게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lternately 그 대신에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야? Who supply reas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너가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요. And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ies overcoming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and use a minimum of external incentiv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그치? 얘들아 지금 반대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외재적인 통제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는 아, 이런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재적인 보상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부모님들은요, are more likely to cultivate 무엇을 더 기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A sense of willingness and value for work in their chi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아이를 뭔가 길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 통제는요,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아이는 스스로 책임감,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외재적인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제의 현저함은 자기 책임감의 습득을 undermines, 약화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답이었거든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는 어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화시키고요. 부모는 외적인 유인책을 미니멈,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무슨 단어로 나왔죠?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autonomy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외적인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였고요.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30번 문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If we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한다면 자,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이해하냐면요.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근거에 대한 평가 혹은 어떤 근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우리가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판적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 그랬을 때 ethical thinking 반대되는 말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면요. Identifying ethical iss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하는 거, 그리고 evaluating these issu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관점으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사안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역시나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들만 조금 뽑으면 될것 같아. 어떤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냐면, ethical thinking, 이런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 식별해내고 뭔가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키워드만 일단 뽑고 넘어가 볼게.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form of ethics, 이러한 종류, 이러한 형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랑은 구분이 되는 거냐면요.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 윤리학 혹은 개념 윤리학의 뭔가 이론과는 뭔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from this perspective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전달하고 싶은 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본질이래요.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혹은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본질,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사안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뭔지 그럼 이제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가 없대?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없대? 명확하게 옳고, 명확하게 그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정말 무자르듯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라고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essential. It is therefore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필수적이냐면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래. 자, 얘들아 이제 이해가 갔어? 조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옳고 이건 무조건 틀려 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뭐보다는 rather than follow a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s or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규범이나 어떤 윤리적인 규율들에 prescribe 하면 어떤 묘사된이잖아요. 이렇게 묘사된 혹은 기술된 윤리적인 법안들을 뭔가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앞문장이랑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개념이 없으니까 학생들은 문제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there is a need to be encouraged recognitio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이런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 윤리적인 문제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 라고 하는 인식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That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대요. As acting,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면 뭐를 따르는 행동인 거래요. With the principles of conduct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법칙, 옳다고 여겨지는 행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규정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얘들아 하지만으로 끊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These principles vary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윤리 규칙, 윤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사람들 간에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사람 내에서 다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해주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인식이 촉진되어져야만 한다, 장려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 어려워. 이 질문 어려우니까 우리 문제 다 풀고 나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what a person values, 정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their social, religious, and civic belief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시민적인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요,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그들이 뭔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그 배움의 경험들로부터 온 건데 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어 에 따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values라고 하는 표현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dividual perspective 이러한 개인적인 관점, 나는 A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사람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관점, 나 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대? 문맥 의존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환경에 있으면 혹은 다른 시간에 있으면요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사람이 어떤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 혹은 환경에 있게 되면 the same individual, 같은 사람이라도 may make different choices,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나

0: 김현진이라고 하는 나, 이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나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context dependent, 문맥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맞고 있네. 그쵸? 자, 그래서 D번까지도 맞는데 그럼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and think eth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think ethically,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자, 근데 그 개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That influence your own codes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만의 행동 강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nd 또한 뭐 하는 것이 중요해? How these may coinc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이런 모든 지금 개인적인 요소들이 다 일치한다고 했어? 아니야.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내에서도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때 일치하다라고 하는 coincide라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동사가 나오면 좋을까요? 뭔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var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사람들마다 다른지, 그리고 내 개인 내에서도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alongside라고 하면 무엇 무엇과 병행해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무엇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냐면요. Recognizing and accept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대. 무엇을? That the factors that derive other people's codes and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decision making, 뭔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의 요소들은 may be different, 다를 수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얘들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뭔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특히 7번 문장에는 쌤이 지금 앞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왜 별을 달아놨을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어차피 지금 강의 끝났잖아요. 그쵸? 마지막 지문이었으니까 맨 마지막 특히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혼자 복습하실 때 찬찬히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것은 무조건 옳고 어떤 것은 무조건 글러라고 하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처방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그치? 규정된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가치관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의존적이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결정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는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문 특히 마지막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는 거 약속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1: Yeah,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지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1: 그쵸, 그쵸. Alright.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이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배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1: 네,
0: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도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0: Oh, the ferry?
1: Ferry. Yeah.
0: Yes, it's arriving soon.
1: Driving soon.
0: Oh, here it comes.
1: Driving car.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0: Is there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0: Okay.
1: my father, 그, toilet.
0: He's in the toilet.
1: So,
0: Oh.
1: 그, please wait. 응?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어떡해.
0: He'd better hurry.
1: 아빠,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0: 아,
1: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네.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

0: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3: 오.
2: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죠.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2: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 때
3: 그쵸.
2: 그거 줄이냐
3: 티켓팅
2: 할 물어볼 때? 수 있죠.
3: 그죠? Right. Is this the line for the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니까요.
2: 한번 가보고 Is this 이것은
3: 줄인가요?
2: 그러면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3: 여기서 자를까요?
2: 좋아요.
3: For the ferry, ferry 둘 중 하나거든요.
2: Yes.
3: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네. Ferry라고.
2: 아, 제가 Ferry라고 했나요?
3: 네, 했어요. 그래서 Ferry. Fer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네, Ferry.
2: Ferry.
3: 예.
2: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3: 네.
2: 실제로는 F 맞습니다. 맞는데?
3: R이 두 개구나.
2: F, 맞아요. 근데 R이 두 개예요.
3: 어쩐지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2: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So,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3: 맞아요.
2: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3: 네.
2: 뭐 기타 등등 할 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하면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3: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2: 저는. 아, 그러니까요.
3: 네, 웨이팅 라인.
2: 맞아, 웨이팅 라인. 네. 근데 알아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3: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되는군요.
2: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For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3: 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게 네.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2: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3: 간편한 게
2: 왜냐하면 예외 상황은 네.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3: 네.
2: 네.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 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3: 네.
2: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3: 네.
2: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3: 예스.
2: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3: 네네네네.
2: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3: Train.
2: Train. Okay. 네.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3: Is this a line?
2: Is this the line
3: for
2: 그 기차를 위한?
3: For the train?
2: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3: Mm-hmm.
2: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 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3: Oh.
2: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3: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2: Exactly. Uh-hu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3: 맞아요.
2: 어렵지 않죠, 그렇죠?
3: 네.
2: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3: 예.
2: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3: 네.
2: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3: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2: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3: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2: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3: 네.
2: 그럼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 주려면
3: 예.
2: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3: Yes, it is.
2: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3: 말은 되죠. 예.
2: 자,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 주면 되겠죠.
3: Yes, this is the line.
2: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3: For the bus.
2: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3: 네.
2: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3: 페리는 이렇게 앙 소리가 나가는
2: 느낌
3: 거예요.
2: 와요?
3: 예.

0: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1: Okay.
0: 나네요.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곳이 순이잖아요.
1: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1: 오케이.
0: 이렇게 할게요.
1: 오케이.
0: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1: Here it
0: comes.
1: comes.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0: Yes.
1: Very, very good. Alright.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써
0: 요거는
1: 있는 거
0: 그래서
1: 있죠.
0: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디파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1: 오!
0: 왜 이렇게 길죠?
1: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0: 근데
1: 얘가 동사예요.
0: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1: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0: 아, 그런가요?
1: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0: 네.
1: 동사죠.
0: 응.
1: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0: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1: Yes,
0: 거군요.
1: yes. 그래서 아마
0: 아.
1: 눈에 살짝 익기는 칠
0: 예.
1: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0: 네.
1: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0: 이상해요.
1: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0: 네.
1: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0: 네.
1: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0: Yes.
1: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0: 네.
1: So 비동사 ing. 그거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0: 오.
1: 이미 그 릴리스 되는 데이트 있죠?
0: 네.
1: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0: 그렇죠.
1: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0: 예.
1: 그러면 그 영화는 나와.
0: The movie is coming out
1: coming out So,
0: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0: 오.
1: 뭐 전체 다못 썼죠?
0: In.
1: So, 3분
0: 예.
1: 있다가 하면은?
0: In 3 minutes.
1: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0: The
1: The
0: bus
1: bus
0: is leaving
1: leaving. 3분 있다가?
0: in 3 minutes.
1: 이걸 만약
0: 오,
1: 썼으면,
0: 예.
1: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0: 그러니까요.
1: 됩니다.
0: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선, 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렇죠.
0: 이러고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저도.
1: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0: 아.
1: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0: 네.
1: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0: 그죠.
1: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0: 네.
1: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bus is leaving in 3
0: The
1: minutes.
0: bus is leaving in 3 minutes.
1: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0: 너무 많이
1: 그게
0: 들었죠?
1: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0: 곧
1: it's
0: 나오는 거죠.
1: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0: 확정된 미래 사실.
1: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0: 네.
1: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0: Here.
1: 그건 와 여기.
0: 네.
1: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0: 오.
1: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쓴.

0: 감탄사 같은 거예요. Oh,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 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네, 다음 문장. 오,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2: 아우.
1: 근데 넘버 2로 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 아우,
1: 오래 걸릴
2: 어떡해.
1: 거죠.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1: 아, 이거 우리 많이 해봤는데요.
2: In the, 그쵸. Restroom. 오케이. 할게요. Restroom.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2: 그쵸.
1: 듭니다. 어쩌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2: Restroom.
1: 맞습니다. Restroom,
2: 네.
1: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을
2: 그쵸.
1: 얘기할 때 restroom을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2: 아.
1: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2: 기억나요.
1: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2: 네.
1: 그리고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화장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2: 네.
1: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2: restroom. bathroom.
1: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2: 둘 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2: 네.
1: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2: Yeah.
1: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 네.
1: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2: 네.
1: in이 어느 쪽이죠?
2: 안쪽이요.
1: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2: 안에.
1: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그 화장실 안에 있니?
2: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2: 그렇죠.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2: She is in her room.
1: Very nice.
2: Yes.
1: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2: 네.
1: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 그쵸.
1: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in 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2: Are you in the bathroom?
1: Oh, she is in her room.
2: She is in her room.
1: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2: 그죠?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2: Mm-hmm.
1: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2: 아...
1: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아, 아빠만 지금 이 페리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그쵸?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2: 네.
1: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2: 예,
1: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2: 아...
1: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2: 페리를 타고?
1: 네.
2: 오.
1: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2: 어머.
1: 이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2: 그날 그냥
1: 네.
2: 저기 병가를 내야겠네요.
1: 그게 나아요.
2: He'd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1: 낫겠다.
2: He'd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1: 그렇죠.
2: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1: 언제요?
2: 오늘에.
1: 오늘에.
2: 네.
1: 오케이.

0: 자, H-U-R-R-Y,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hurry. 이것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 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hey, 여기서 쓰면 안 돼요?
0: Hey,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아, 돼요. 괜찮아.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에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hurry가 아니라 hurry처럼 돼야 됩니다. 두 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어, 훨씬 좋아요. 어우, hurry, hurry. 이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죠?
1: 네.
0: 이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유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1: 아~
0: 그래도 둘 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지금. 그렇죠?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헤드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 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어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어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1: 그렇죠.
0: 이렇게 강해요.
1: 거의 must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 수 있겠죠. 나 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0: 그렇죠.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Mm-hmm. Okay?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지는 않아요. Okay?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아, 곧.
1: 아, soon.
0: Soon.
1: 네.
0: They'd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Okay?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어,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걸? 어,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1: 음흠.
0: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0: Mm-hmm.
1: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오,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

0: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아,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 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in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빨리 와야 되는데.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만들어주시면
1: 네.
0: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재미있는 주제.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breaking the ice.
0: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break the ice라고 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break the ice by finding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mm-hmm. 공통점, 공통의 관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common ground라고 하는데 mm-hmm.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서먹함을 없애보세요라는 표현이죠.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who's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리 씨의 요약 문장 바로 소개해볼까요?
1: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네, 빌리 씨의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1: So Billy said,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Mm-hmm. It took me years of 뭐뭐 하면 이것을 수년간 했습니다. Years of trial and error. Mm-hmm. 시행착오,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some awkward encounters, mm-hmm. 어색한 만남들이 mm-hmm. 걸렸다. 그만큼이 mm-hmm. 필요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mm-hmm. a conversation. 서먹함을 없애고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수년간의 시행착오와 어색한 만남을 겪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1: Hmm. All right. Okay. Very good. Let's just review a speaking summary.
2: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1: How about we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단어가 나오고 있죠?
1: That's attractive.
0: 네.
1: Attractive.
0: 매력적인 건데 attractive personality, 매력적인 성격, attractive.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she is attractive, he is attractive 이렇게 말하면 거의 100% 외모예요, 외모.
1: Yeah, it's mostly talking about their outer appearance. 네. So if you don't mean their outer appearance, just be specific.
0: 맞아요.
1: Right?
0: 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1: Yeah.
0: Attractive voice라든지.
1: Oh, yeah.
0: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1: Mm-hmm.
0: Attractiv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라든지.
1: Yeah. Yeah.
0: 그래서 제 생각에 you would have to be really attractive.
1: Mm-hmm.
0: 정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For some, for A to B 하면은 A가 B하기 위해서는이라는
1: mm-hmm.
0: 구조인데요. Some of those cheesy
1: pickup lines. Cheesy.
0: 네, pickup line 하면 작업 멘트고 cheesy 그런 싸구려 작업 멘트가 통하려면 그런
1: mm-hmm.
0: 형편없는 작업 멘트가 통하려면 외모가 정말 매력적이어야 할 거예요.
1: That's really true though.
0: Yeah, I agree.
1: I'm not gonna li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n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Well, I certainly had no idea back when I was in the dating scene.
1: But then,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0: 그런데 그렇다면,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mm-hmm. 이런 작업 멘트를 쓸 수 없다면,
1: mm-hmm. then,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0: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던지는 그런 멘트 안 된다면 how else 이 방법 말고 다른
1: yeah.
0: 방법으로는 어떻게 달리 또 어떻게가 이제 how else인데요.
1: Yeah.
0: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고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1: yeah.
0: 새로운 사람과 어떻게 서먹함을 없애고 대화를 시작하란 말인가요? 시작해야 할까요?
1: True. And so he says. Well, I certainly had no idea back when I was in the dating scene.
0: I certainly had no idea. 저는 확실히 전혀 몰랐어요.
1: Mm-hmm.
0: Have no idea 하면은 생각 아이디어가 없다도 될 수도 있겠지만
1: Oh, yeah.
0: I have no good ideas. 아무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네요. 그런데
1: right. But in this case, I have no idea is like 전혀 모릅니다.
0: 네, 전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I had no idea라고 했죠.
1: Mm-hmm.
0: Back when 예전에 뭐뭐 했을 때 I was in the
1: dating scene.
0: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Dating scene, 데이트를 하는 장면, scene 장면이잖아요.
1: Yeah.
0: 그래서 그 장면 속에 내가 있으면 그 누군가랑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데이트 씬, 데이팅 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싱글이어서
1: yeah.
0: 이 사람하고도 뭐 데이트 해보고 저 사람도 소개 받아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1: Yeah, we call basically before you get married,
0: yeah.
1: you're on the dating scene
0: yeah.
1: or in the dating scene.
0: The dating
1: Both
0: scene.
1: Of them are okay.
0: Yeah, you are not married.
1: You're not married
0: yeah.
1: yet,
0: 그래서,
1: right? You're still looking.
0: 네,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할 때는 저는 전혀 어떻게 그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야 할지 몰랐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he has to say.
2: And I only recently learned as an adult through trial and error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So,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Just find common ground. You know, something that you can both relate to and talk about that.
1: And I only recently learned as an adult through trial and error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0: 그리고 I only recently, 최근이 되어서야 learned, 알게 되었습니다.
1: Mm-hmm.
0: As an adult,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1: mm-hmm.
0: 거예요. Through
1: trial and error.
0: 네.
1: Trial and error.
0: 시행착오인데요. 이제 trial 자체가 시도해보는 거고
1: mm-hmm.
0: error는 착오, 실수. 뭐,
1: yeah.
0: 실, 뭐, 예, 그렇죠. 실수죠. 오류가
1: you
0: 생기는
1: messed
0: 거죠.
1: Up.
0: Yeah. Trial and error. 그래서,
1: Gotta try again.
0: 그렇죠. 해보고 안 되는 것도 보고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이걸 trial and error라고
1: mm-hmm.
0: 합니다. Trial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error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1: mm-hmm.
0: trials and errors라고 보통 안 하고
1: No, that's weird.
0: 그냥 한 덩어리예요.
1: Yeah, it's one thing. Trial
0: 네.
1: and error.
0: 네.
1: It's just the idea of trying something out and seeing if it works.
0: 네.
1: Right?
0: 그래서 복수형으로 많이 안 쓰고요.
1: Yes.
0: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1: Mm-hmm.
0: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서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1: And next he says, so,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Just find common ground.
0: So, Billy's secret has been revealed.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보통

0: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공통점을 찾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to help you break the ice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Find common ground. The ones who ask questions back may just become new friends.
0: Okay.
1: Joe says,
0: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만나는 사람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세요. Mm-hmm.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mm-hmm. 그 정보를 활용하세요. Mm-hmm. To help you break the ice, 어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m-hmm. 다음번에 봤을 때,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서로 구독을 하면
1: Yeah.
0: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대충 보일 수 있잖아요.
1: Uh-huh. And you can see what they're doing, if they've been traveling. So next time you meet, you can talk about it.
0: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1: Mm-hmm.
0: 그리고
1: And CH says,
0: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Mm-hmm.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1: Mm-hmm.
0: Find common ground. Mm-hmm. 공통점을 찾으세요. The ones who ask questions back 그렇게 질문했는데 또 나한테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Yeah.
0: May just become new friends. 그 사람들은 true.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다. 나한테도 관심 있는 거니까.
1: That's true. They show interest in you. They could very well become new friends.
0: Mutually interested.
1: Perfect. All right, grea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종종 듣곤 했던 그 혼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생각 좀 하자 였어요. 제 부모님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제 선생님들도, 자 승규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에게 따끔한 말들을 종종 해주셨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웃겨요. 특히나 생각 좀 하면서 살자라는 말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아니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건 그럼 가능한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제 염원을 담은 오늘의 문장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At last, I began to think. That is to say, to listen harder.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t last, I began to think. That is to say, to listen harder.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법적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콕 집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That is to say.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That is to say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가 헷갈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라, 이 문장에는 I began 이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하는데, 그래놓고 쉼표 찍고는 또 that is 라는 주어랑 서술어가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주어 서술어가 어디서 끝나는 거고 어디서 또 시작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근차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That is to say. 이게 하나의 정해진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떤 뜻을 갖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해석을 먼저 해보자는 거죠. That is, 저것은 인 거예요. 그것은 인 거예요. That is까지만 먼저 해석을 한 겁니다. 저것은 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to say가 나오죠. To say. To say가 여기서는 to 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것은 인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 즉 저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의 뜻으로서 지금 이 표현 자체를 먼저 이해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그래요. 그것은 뭐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빨리 말을 하려다 보니까 혀가 꼬이고 있죠. 자, 여기서도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래서 이 that is to say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말하자면요, 또는 즉과 같은 의미로 앞에서 내가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이따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몇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표현이 that is to say가 원래 이 모양 이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냐 하면 조금 줄여서 that is 로만 쓰이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In other words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that is to say, that is가 나왔을 때 요게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그냥 in other words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예문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I had

a great idea. That is,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자, that is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걸 몰라버리면요, 이 문장 되게 헷갈립니다. I had a great idea.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죠. That is.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약간 여기까지만 보면 그 아이디어가 뭔지를 마치 설명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래놓고는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라고 앞에서 나왔던 문장이랑 되게 비슷한 문장이 나오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오탄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that is가 즉 또는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해석해보면요.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That is.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서도 제가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That is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장치로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맥락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말에서는 실제로 언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영어의 특이한 어떤 그런 문장의 특성을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자, 다음 문장도 봐볼게요. She only eats natural food. That is, food grown without chemicals. 자, 차근차근 해석하면 됩니다. She only eats natural food. 그녀는요, 자연스러운 음식, 즉 자연식품만 먹어요 라는 거죠. 그래놓고 that is가 나와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쵸, 부연 설명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뭐냐면요. Food grown without chemicals. 화학약품 없이 만들어진 음식만요. 처럼 앞에서 내가 던진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that is 뒤에 이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쓰임 모르면요, 이 문장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문장으로 돌아와 보자면, 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At last, I began to think. 마침내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That is to say. 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즉,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To listen harder. 자,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요, 결국 아, 다른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자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자체를 외워주심으로써 that is to say 또는 줄여서 that is라고 쓰이는 이 관용적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장 여러 개 만들지 말고 오늘은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렵지는 않은 문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말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5일 후에 톰을 만날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 5일 후면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만날 준비를 기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I'm plann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I'm planning to meet Tom. 나는 톰을 만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만나냐면요. 5 days from now. 오늘로부터 5일 후에 만날 거예요. 근데 아, 그게 그래서 무슨 요일이냐면요. 뭔가 내가 부연 설명하고 싶어? 이때 들어가는 게 that is to say. That is to say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아, 그게 그래서 on Friday next week. 다음 주 금요일인 거예요. 라고까지 말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planning to meet Tom 5 days from now. That is to say, on Friday next week.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영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That is to say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문장 읽다가 자주 만나게 될 그런 표현이니까 오늘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While you sweat. 네, 오늘은 동작이 어려우니까요. 제가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편히 쉬고 계세요. 알겠죠? 다치지 마시고. 오늘의 영어 표현. I'm leaning more towards 혹은 I'm leaning towards입니다. 나는 기울고 있다라고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거에 더 끌린다. 나는 무엇무엇을 더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f you're leaning towards making more

0: while ago.
1: I did, but that was before I saw this on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So, what do you think?
0: 그래서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think I'm leaning more towards the crimson.
0: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내 생각에는 그 크림슨이란 색깔 있어요. 버건디란 색깔 아시죠? 약간 검붉은 색인데 조금 더 벽돌 톤에 가까워요.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나는 크림슨에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1: You liked the navy a little while ago.
0: Navy, 남색이란 뜻이죠? 어, 조금 전에는 a little while ago, 좀 전에는 남색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 I did.
0: 네, 그렇긴 했는데
1: But that was before I saw this one.
0: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렇긴 했는데 그거는 이 크림슨 색깔을 보기 전 얘기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s leaning more towards the first option.
2: Really? That's a surprise.
1: Right? I guess we were wrong. He's full of surprises.
0: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He's leaning more towards the first option. First option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1: He's leaning more towards.
0: 그는 첫 번째 옵션을 더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Really? 어? 진짜요?
1: That's a surprise.
0: 정말 뜻밖의 일이네요. 예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That's a surpri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Right?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1: I guess we were wrong.
0: 우리가 틀렸었나 봐요.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He's full of surprises. 이럽니다.
0: 그는 정말 깜짝 놀람으로 가득하네요. 아, 직역하면 그렇게 뜻이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이나 뻔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많이 쓰인데요. 누군가 여기서 꿀팁 누군가 full of surprises라고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상치 뭐 그 사람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신선하고 뜻밖이네요.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두 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할게요.
1: I can't believe you guys did the camel pose with me today. So good. It was really difficult, right? But a very good job. Next week, we will start with the downward facing dog series. And I'm so excited.
0: 오늘 우리 낙타 자세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허리를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고 가슴도 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다운도그 이제 시리즈로 갈 건데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어 표현,
1: I'm leaning more towards 혹은 I'm leaning towards
0: 어디에 이렇게 기울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더 끌린다, 무언가를 더 선호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1: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 really, really, really, really good day, okay?
0: Bye!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irl,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걸은 후에 무언가를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무엇을 깨닫는지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0: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Es esto?
3: No, sí. Es uno
4: nomás. Natural.
5: Ya pasé. Sí, sí.
1: There's even music.
6: Vamos, vamos, vamos.
1: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3,800m 해발. 해발 3,800m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오케이, 모두 캐치하셨으리라 믿고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m excited to hear noise. 나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신나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라고 합니다. 하지만 티가 났나 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럼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7: Today's listening point.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나는 고독의 시간 이후 소리를 듣게 되어 신이 납니다. 혼자 있다가 조용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라고 했어요. 나는 안 보이려고 했는데요. 티가 났나 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신이 난 모양입니다.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티가 났나 봐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 들었을 때 놓치거나 잘못 듣거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Es esto?
3: No, sí.
2: Es uno nomás.
4: Natural.
5: Ya pasé. Sí, sí.
1: There's even music.
6: Vamos, vamos, vamos.
1: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excited to hear noise. I'm to,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belongs to, 네, content words가 되겠죠.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인지라 강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excited로 들리지 않고 excited, excited, 치사운드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에 T사운드가 R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되고요. Hear noise.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be a copycat. 고고 리스닝 1. I'm excited to hear noise. 되시죠? 고고 리스닝 2. I'm excited to hear nois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m excited to hear noise. Noise 아니에요, 여러분. Noise. All 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one more time.

0: Tim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했어요. 자, 여기서는 but it must. 자, 그리고 네, have been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but it must have been 이렇게도 발음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속도감이 확 붙게 되죠. must have been, have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소리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obvious, obvi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고고 리스닝 1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Good. Google listening 2.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또는 Google listening 3.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네, 두 가지 모두 방법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한 번 더.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2.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 비교 잘 해보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I'm excited to hear. 들어서 신이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Noise, 소음을.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이거였죠? After time of solitude 했습니다. 이 solitude가 고독을 뜻하는데 고독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리를 들으니 아,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이제 가다가 사람들을 맞닥뜨리니까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신이 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re's blank music.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even, 뭐뭐도, 뭐뭐조차 라는 뜻이 되겠는데 음악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났죠. 음악도 있죠. 얼마나 신이 날까요?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그냥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blank 했는데 빈칸에 some time, 네,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로써 그냥 얼마 걷지 않았는데 깨닫게 된 거죠. 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That blank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레벨 이렇게 들리지 않고 level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해발 3,800m 이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의미죠. I tried not to show it. 보여주려고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but it must have been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obvious. 이거는 너무 뻔한, 분명한 티가 났나 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I'm excited to hear noise after time of solitude.
3: ¿Y si tú?
4: No. Sí.
3: Es uno nomás.
4: Natural.
2: There's even music.
5: Vamos, vamos.
2: I decide to just follow them. I realized only after walking for some time that I'm at over 3,800 meters sea level. I tried not to show it, but it must have been obvious.
0: Everyone,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어요? 놓친 부분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면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It's time for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좀 오바를 했네요. The reason why is because, you know, business English, everybody thinks business English is boring and it's not fun, it's too hard, but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자, business 영어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최대 자연스럽게.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want to speak naturally.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we don't want to be rude.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오해시키면 안 되니까요. 정확히, 쉽게. Communication. That's the key. All right. So today we have our main dialogue. Let's go ahead and check that out first. 이분은 캐리입니다. This is Carrie.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We'll find out in just a second.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그는 작가입니다. That is Mike. He is the writer.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And this is Brad.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So, we're actually introducing several people today. All right, well, let's find out more about this dialogue. Okay, so the dialogue that we have is very interesting. 자, 여기도 소개지만 좀 특별한 소개죠. 왜 이렇게 그 한 팀이 있는데 팀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일일이 한 명 이렇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거는 좀 아니고요. 이분은 이거 하고 이분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런 소개입니다. So here, let's take a look. This is Carrie. 자, 이분은 캐리입니다. 자,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o, the expression that we're looking for is 담당하다. So, what do we say? She's in charge of design.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If you are in charge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doing that. You are the person who is working on that. 그래서, she's in charge of design. 뭐, she's in charge of marketing. She's in charge of sales. She's in charge of accounting. 다양하게 그거를 교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습니다. So, she's in charge of. Good pattern right there. All right, that is Mike. 자, 저기는 저분은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He is the writer. 자, 여기에서는 뭐 he's in charge of writing.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바꿔서 뭔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he is the wri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he is the computer programmer. He is the designer. He is the accountant. 다양하게 또 거기에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 And this is Brad.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자,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에서 he takes care of. 아니, he take care of 하면 뭐 takes care of 하면은 뭐 누구를 돌봐주다, 조살피다 이렇게 누구를 take care 한다, 뭐 아기를 take care 한다 이렇게 쓰지만 여기 이 business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To take care of is very similar to in charge of. Alrighty,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ese two expressions in detail. Let's take a look. So our key phrase, the first key phrase is in charge of. 자, 뭐뭐를 담당하다. So here is a sentence.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자, 이 부서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떤 department라도 이 팀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누군가는 boss가 있죠, right? Okay, so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r you can say,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제가 이 계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account는 꼭 bank account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 회사에서는 account는 뭐 client라고 생각, 손님, 뭐 아니면은 it could be like a project, right? 네, 그렇게 해서 이 account를 굉장히 많이 써요. So who's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department. I'm in charge of this project. I'm in charge. Key phrase. Take care of.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take care of 할 때는 보통 뭐 엄마가 아기를 take care, 뭐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왜 take care가 나올까요?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를 처리하다 아니면은 뭐뭐를 담당하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o, 자, he will take care of you. 자, 그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이럴 때는 business 상황에서는 아, 이분이 잘 알아서 이렇게 돌볼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옷을 입히고 No,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So he will just take care of you. He will help you. 이런 뜻이에요. So, he will take care of you. She will take care of you. Oh, come this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네,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Alright? Next one. Can you take care of this client? 자, 이 손님을 돌봐줄 수 있나요? 그래서, 네, no, I'm so busy. 나 좀 너무 바빠요. Can you take care of this client? So, to take care of the client. Can you take care of this person? Can you take care of Mr. Brown or Mr. Lee? 네. 이,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So, to be in charge of, to take care of, those are really important phrases in the business world. All right, let's do some shadowing. Time for shadowing, guys. Now, remember, feel the rhythm. 네, 원어민답게 이렇게 좀 리듬을 타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All right, and of course, I am Kristen, the wannamean. Okay, let's go. This is Carrie. She's in charge of design. That is Mike. He's the writer. And this is Brad. He takes care of editing. Wow. 빨리 갔죠? But,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So, let's try one more time. This is Carrie. She's in charge of design. That is Mike. He's the writer. And this is Brad. He takes care of editing. How was it? Okay, you're getting the hang of it? Okay, so we're going to have a little quiz to see how much you remember these phrases and sentences. Okay, let's do it. 이분은 캐리입니다.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그녀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mazing job! Good for you! How was it? So, not so bad, right? Okay, and really, again, practice makes perfect.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for today.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and to take care of something. So keep these phrases in mind and join me again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출근 영어. That's it for today.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juice versus beverage. Juice versus beverage. The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juice 그리고 beverage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볼게요. juice. 이거는 외래어로도 우리가 juice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juice. juice.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juice 라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리가 이 C 발음, S, C 이렇게 섞인 발음이죠. juice. juice. Okay? juice 가 아니고요. 이건 습관적으로 고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많이 연습해 보세요. Okay? juice 는 이거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짠 즙입니다. 그거를 juice라고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Juice. Juice. Juice.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갖다 줄까?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do you want 이거를 완전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그래서 vegetable juice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유보다 야채 주스가 좋아, 더 좋아. 이거 말하자, 더 선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 뭔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즙이 나온 거는 juice라고 합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Okay,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우리 이 레몬에서 즙을 짜내보자.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서 그 바로 나오는 그 즙도 juice라고 합니다.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read this out loud.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네, 다음 단어는 beverage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B-E-V-E-R. 그래서 뭔가 beverage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은 그냥 beverage. 그래서 중간에 ER를 아예 그냥 무시해서 beverage. Beverage, 바로 V에서 R로 넘어가시면 돼요. Beverage, beverage. Okay? Beverage는 음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drink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물, 우유, 주스와 같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액체류를 다 b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jui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죠. 다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juice하고 beverage의 차이, 만약에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juice처럼 생겼는데 밑에 beverag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설탕, 색소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탄 거를 beverage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ould you like a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베브리지. Beverage, 음료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뭔가 비행기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트가
Would you like a beverage?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마실 것을 좀 줄까? 친구한테는 Would you like a beverag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beverage는 drink하고 동일해요. 근데 drink는 훨씬 짧으니까 좀 더 캐주얼하고 beverage 같은 단어는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근데 bevera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스랑 뭐 술 종류 I don't know like iced tea 뭐 이런 거 티 종류 다 이게 다양하게 다 들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Would you like a beverage?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그러면 alcoholic 이게 뭔가 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이 든 음료는 아니야.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Is this an alcoholic beverage? No,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is is the menu for drinks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포멀한 느낌이요. 이게 음료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음료를 위한 메뉴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주스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 나오는 그 즙이죠. 그래서 juice라고 하고요. beverage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다도 들어 포함되어 있고 뭐 술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우유, 주스 등등등. 근데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주스처럼 생겼는데 beverage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많이 타 있는 다른 재료들이 타 있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juice 그리고 beverage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좋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많이 좋은 감정들 했죠? 고마움의 표현, 미안함의 표현, 만족감과 기쁨의 표현, 마지막에 감동의 표현까지 어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요. Love란 단어를 당연히 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문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다. I love you. 그건 뭐 다 아시니까. 요거를 사랑에 빠지자 이런 버전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fall in love with. 이런 경우는 love가 명사겠죠? 사랑에 빠지다니까. 그죠? Fall in love with someone. I fell in love with her. 과거형으로 하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fall in love with.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문이죠. 들어볼게요.
1: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0: They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서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fall in love. 정신없이 사랑을 느끼다. 자, 이거는 madly라는 말을 써요. 이 madly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을 mad라고. He's mad. Are you mad? 너 정신 나갔니? 이건데 사랑을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케미가 진짜 좋아요. Be madly in love. 저 두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사랑하네. They are madly in love. Madly in love. Madly 이렇게 발음합니다. 들어보세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이런 경우도 love가 명사죠. in love니까. 그죠? 전치사에다 명사 붙인 거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한다. 이것도 표현이 하나 있어요. be head over heels in love. 여기까지 가면 뭐 표현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수거예요. be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이건 발 뒤꿈치고 이건 머리인데 이게 뭐 넘어져서 그 형태를 표현한 건지 정확하게 그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 head over heels. Be head over heels in love. 들어보세요.
1: Be head over heels in love. Be head over heels in love.
0: 오케이. 이거 써볼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를 정신없이 사랑했어요. 자,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로 너무 사랑했다. 자, 부부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혼할 당시, 당시를 잡아주면 같고 madly in love 써봅시다.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결혼은 got married. 반드시 개동사가 와야 되죠. 우리 결혼할 당시에는 너무 사랑했어요. We we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사랑했다. When we got married. When we got married. 결혼 시점을 잡아준 거죠. 들어볼게요.
1: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진심으로 사랑하다, 일방적으로 누굴 좋아하다. 자, 이런 단어들 좀 살펴봅시다. 이 진심은 영어에서 love 누구누구 with all 누구누구's heart. 자, 일단 뭐 저기 소유격을 넣어보면 너무 이게 문장이 그 만들기 힘드니까 you를 그냥 예로 들어올게요. 자,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하면 내 진심을 다 담아서 널 사랑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ove you만 쓰지 마시고 요걸 붙여서 써보세요.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나의 진심을 모두 담아서 어뢰 힘주고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0: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오케이. 뭐 you를 바꿔서 우리 부모님. I love my parents. With all my heart. 우리 부모님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방적으로 누구를 몹시 좋아하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말은 love를 안 쓰고요. cru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요, 명사긴 한데 have a crush on somebod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좀 몹시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짝사랑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날 좋아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have a crush on some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Have a crush on somebody. 자, 들어보세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누구를 몹시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자, have a crush on. 자,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좋아하는 상대를 crush라고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had a crush on him.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몹시 좋아했었다라는 얘기고요. He was my high school crush.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상대야. 그 상대를 crush라고도 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또 crush라고도 해요. 이게 영어에서 약간 좀 다이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단어가요. 들어보세요.
1: crush. crush.
0: 이해가 되시죠? 미드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그러면 내가 crush를 갖고 있었다. 문장으로 풀어줘도 되고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이렇게요. 그렇죠? I used to 하곤 했었다.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한테 내가 몹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문장을 He used to be my high school crush.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crush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친구지. 이렇게.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0: 오케이? 이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그렇죠?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표현 두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 천생연분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거든요. 자, 잘 어울리는 커플 앞에 붙이는 형용사 중에 제일 많이 붙이는 게 perfect입니다. You guys are a perfect match. Perfect match. 너무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Perfect match. 완벽한 한 쌍이라는 뜻이죠. 들어보세요.
1: A perfect match. A perfect match.
0: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천생연분. 하늘을 영어에서 뭐라고 할까요? Sky는 아닌 것 같고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자, 천국이라는 뜻이죠. A match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맺어져서 내려온 사이.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들어볼게요.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자,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그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들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둘이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천생연분이야. 그러면 같다라는 것도 좀 표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느낌이니까. They를 조로 잡읍시다.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이게 뭐예요? 같다죠? They seem to be. 그들은 인 것 같다. A match made in heaven. 붙여서 천생연분. 들어보세요.
1: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0: 됐죠? 문장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의 느낌은 they seem to be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a match made in heaven 하면 천생연분이라는 얘기고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좋은 표현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 사랑, 사랑이 정말 가장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주제입니다. 정신없이 사랑을 내리다. 자, 이럴 때 madly 쓴다고 했었죠? be madly in love. they a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서로 사랑을 하는구나. 들어볼게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서로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each other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they are madly in love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오케이.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쓰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아까 crush죠. crush. Have a crush on somebody. 사람이 나오겠죠? 누구누구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마지막으로 천생연분 기억나시죠?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양쪽 강세 주시고 들어봅니다.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쓸 수 있는 표현들을요. 이번 주에 좋은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정리했죠? 다음 주에는 안 좋은 감정을 정리할 겁니다. 안타까움, 슬픔, 뭐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것들. 이게 생각보다 영어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저도 정리하면서 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해서 정리가 다 잘 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볼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다이어트 잘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 잘 진행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항상 그 대상에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바로 How are you? 바로 이 문장 구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How is 혹은 How are 하고 나서 궁금한 것 혹은 대상을 넣어주시면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됐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그 대상이 혹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볼 때는요. 뒤에 이거 붙여주세요. 바로 going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how is 하고 나서 궁금한 것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다양한 것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문장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당신의 하루는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에서 궁금한 것을요. 당신의 하루를 넣어서 how is your day going? How'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루는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How is your da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때요? 라는 질문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진행 과정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뒤에 going까지 붙여주시면 조금 더 의미 차이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하시는 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되게 일이라는 거는 되게 work라는 명사를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How is your work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하는 일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진행 과정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ork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your work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좀잘 되세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야, 너 연애한다면서 연애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연애라는 거는요. relationship 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연애는 어떻게 잘 하고 있니? 라고 그 진행 과정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애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혹은 다이어트 그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식단 조절하는 거잘 되고 있어요? 혹은 다이어트 하는 거잘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이어트라는 발음보다는요, 다이어트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것 좀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어떻게 좀잘 되어 가니? 라고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보시면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0: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0: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으로 How is your day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루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How is your day? 에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going을 넣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How was your day? 어떻게 오늘 잘 하루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얘기를 해서 How is your day와 How was your day로 여러분이 시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How is your work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냥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your work를요, is로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how is it going? 이렇게 해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또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is를 줄일 때는요, apostrophe s로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ow is it going? 에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요렇게 여러분이 듣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바로 안부를 물어볼 때 Hey, how's it going?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서 How's it go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s i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it going? 요렇게 얘기를 해서 안부를 물어볼 때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것이 두 개 이상일 때, 복수일 때는 비동사를 are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내용을 네, 여러분, 마음가짐을 설렘으로 한번 살짝 바꿔서 도전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마다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그래,

0: 여러분, 사실은 행복하자고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어쩌면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을 매일 강조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find our happiness with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다른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을는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지나간 일인데 no sound or no solid proof. 그렇죠? or evidence. 아주 탄탄한 증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했을는지도 몰라. 했을지도 몰라. 나의 추측이야. 자, 그렇다면 했을지도 몰라. 영어로는요. might have 그 다음에 뒤에 동자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뭐뭐 지났다는 뜻으로 과거분사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ed라고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might have done. might have done. might have 이렇게 발음이 들려요. 그러면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실제 연습해봅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right?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뭐뭐 했을지도 몰라. 훔쳤을지도 몰라, 보았을지도 몰라,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놓쳤을지도 몰라.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음은 might have done. 그렇죠. done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훔쳤을지도 몰라 라고 했던 것은 steal이죠. 그러면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빨리 하면 might have 이렇게 들려요. might have 말을 might have 말을 말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됐죠? 그가 그걸 봤을지도 몰라. 똑같아요. 뭐만 빼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stolen 대신에 seen 쓰시면 됩니다. He might have seen it. 길게 하셔야 돼요. He might have seen. seen 발음을 길게 하셔야지. 짧게 하시면 죄란 뜻입니다. S-I-N. He might have seen it.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살아남다는 survive죠. survive 하는 거, 그쵸? He might have survived it. 그쵸? 아니면 survived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놓쳤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요. He might have missed it. 그쵸? M-I-S-S-E-D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동작과 함께 떠올리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your turn time. Here we go with the first example. 그걸 훔쳤을지도 몰라. 빰, 빠밤, 빠밤, 빠밤, 빰, your turn. 네, he might have stolen it. 자, 두 번째, 그것을 보았을지도 몰라. 자, 뭘까요? your turn, he might have seen it. 확신은 없지만 이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 he might have seen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사고가 있었군요. 그래서 he might have surviv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하셨나요 다들? 아, 왜 your turn 안 하냐고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아직 안 돌렸으니까 your turn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놓쳤을지도 몰라. 아, 아깝다.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your turn. 그렇죠. You might have, he might have missed it.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자,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지도 몰라. 묘안을 훔치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steal. 아까 나왔던 stolen. 그러면 he might have stolen. 그런데 뭐예요? 묘안이 뭐지? 묘안? 아이디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수도 있어. 보았다면 그거를 증거로 한번 증인을 서라고 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e might have seen 아까 나왔어요. she might have seen. 예, 그다음에 이 자리에 the documen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she might have seen the document. document. 도큐먼트. 예, 미국식 발음은 document.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예를 들면 탐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르겠어라고 할때 아까 나왔잖아요. He might have survived. 그죠? 탐으로 바꿉니다. Time might have survived. 그런데 뭘요? 사고에서라고 할때 보통 예, 이렇게 survive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고보다 더 많이 살아 오랫동안 살다라고 해서 in 같은 걸 보통 안 쓰고요. Time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라는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좀 이상하죠? 사고를 살아남다 이렇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m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제발 살아남았길. 자,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문장 중에 최고 중요한 문장 두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네, 여러분.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자,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사실은 가능성은 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from h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게 가장 간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반반 정도면 maybe, 아마도라고 할 때 이걸 쓰고요. 가능성이 실제로 높잖아요. 한 7, 80%. 근데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되는 아마도가 예, 영어에서 probably가 있는데 걔는 70% 이상이에요. maybe는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정리가 됐고요.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So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here. 함께 와서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멋진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한번 네, 브라우징 해보시고요.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Farming.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하셔야겠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2.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Here,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별 차이 없었네요, 이번에는요. 네, 비슷한 발음들 아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ithin each potato, 각각의 그 감자 안에는요. Is there blank of being able to thank and wait 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일단 들어간 말은 mindset이라고 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들어있다는 거죠. Okay. Here where three blank blank live together 했습니다. 자, 여기. 근데 여긴 어떤 여기냐? 3, 뭐뭐, 뭐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빈칸에는 generation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세대들을 가리키죠. 즉, 3대가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시 빈칸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3대가 사는 이곳, 함께 사는 이곳, 이곳은요.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이라고 했어요. 즉, 전체 가족이, 가족 전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라고 하는데 작은 농담이 어떻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 big laugh 라는 것은 큰 웃음이 되네요.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문양 재미난 농담, 재미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큰 웃음이 된다는 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놓친 부분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Within each potato is their mindset of being able to think and wait.
3: 그 소금으로 해서
2: Where three generations generally live together, the whole family works on farming. Small joke becomes a big laugh, maybe because everyone's together.
0: 네, 오늘도 열대어 다름 없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s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정보를 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듣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청취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서 향상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 Intelligent versus intellectual.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telligent 그리고 intellectual.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intelligent부터 할게요. 이거는 총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intelligent. intelligent.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맞아요. tell에 들어가죠. intelligent. intelligent. 네,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강세를 연습하시는 걸로요. 오케이. intelligent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예, 지능적인 사람을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So we refer to someone who is intelligent. We think of someone who is intelligent as being smart. They're very clever. They're fast at solving problems, right? Okay, 머리가 좋다는 말입니다. Okay, 예문들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Intelligent, 총명한, intellig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그녀는 머리가 좋지만 똑똑하지만 게을러.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네, 만약에 smart라는 단어를 썼으면 비교급은 그냥 smarter. 하지만 intelligent 같은 단어는 음절이 많아가지고 앞에 more intelligent than 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남동생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소개팅 갔다 왔는데 그 남자 어땠어?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그는 매력적이었고 매우 총명했어. 네, attractive라고 하면 약간 좀 성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낄 때 attractive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우 총명했어. Very intellig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He was attractive and very intelligent. 네, 다음 단어입니다. intellectual. Okay, intellectual.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비슷하게 이제 intel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여기는 강세 앞부분에 살짝 있고, 그래서 in, 그 다음에 tellect. 여기 lack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 Okay,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tellectual, intellectual. 네, 이 단어는 말하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리듬을 잘 잡아가지고 intellectual. 그래서 좀 더 빨리 intellectual, intellectual. Very good. Okay,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을 intellectual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 다 이제 머리가 똑똑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intellectual 같은 경우는 핵심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사람입니다. Okay? So intellectual refers to somebody who is smart because they've studied a lot. They've gotten a lot of education.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Intellectual. 지적인. Intellectua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녀는 남동생보다 훨씬 더 지적이야. 뭔가 그녀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지적인 사람이야.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mpanies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는 기업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해. 네, 지적 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intelligent property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뭔가 좀 안경, 이제 다양한 안경들 이렇게 쓰면서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나 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안경뿐만 아니고 뭔가 되게 intellectual한 옷을 입었어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Don't I look quite intellectual? 네, 정리해 드릴게요. Intelligent, 이거는 총명함을 의미할 때 intellig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 다음에 intellectual 할 때는 지적임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So this refers to somebody who has been educated a lot.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intelligent but lazy.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She is more intellectual than her brother. 네, 오늘은 intelligent하고 intellectual 비교해봤습니다. Hope you guys found it helpful.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연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0: 상당히 이거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한번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뭐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뭐 사랑의 감정. 뭐 미안함도 누구한테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안타까움, 실망감, 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thank you,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thank you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자,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1: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0: I want to thank you for. I want to thank you for.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요 동사는 꼭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thank you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는 아이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모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뭐 그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0: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마움 그냥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요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네?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거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0: 이건 뭐냐면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1: feel thankful. feel thankful.
0: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오케이. 그 다음에 배려심은요. thoughtful. 비슷한 맥락인 애들이거든요. 하세요. thoughtful. thoughtful. 이건 feel thoughtful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0: 상대방이 참 배려심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 I am thoughtfu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1: Be thoughtful. Be thoughtful.
0: Okay. So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조합을 잘 보세요. 이 케미를 잘 보세요. 이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1: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낌도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요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그렇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1: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0: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honor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란 얘기예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1: It is my honor. It is my honor.
0: 아시겠지만 이 H는 묵음입니다. It i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일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1: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 오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0: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1: Feel grateful. Feel grateful.
0: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1: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정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축하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린 항상 Congratulations 이렇게 해서 축하해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축하할 때는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그 일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우 취직 정말 축하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우 축하해 라는 의미라면 여러분이 Congratulations 뒤에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축하해요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해요. 그렇죠.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congratulations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요걸 줄여서 congrats 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가 독특하게 o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 on 축하할 것.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다양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취직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서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당신의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on your new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취직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사업 시작한 거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땐 job보다는 on your new busin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창업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취직 축하드립니다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해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승진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승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promotion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프로모션이지만 여러분이 직급에 관련해서 회사 안에서의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되게 승진과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으로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해서 승진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baby를 넣으세요.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아이 생긴 거 축하드려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라고 해서 아이 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 Congratulations on your bab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그렇죠. graduation이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congratulation과 graduation 요게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미션에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는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이것만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ongratulations on 축하할 것, 그 무엇자리의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baby.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취직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를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하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Congratulations on ing 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직한 걸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요, get a job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하고 나서는 on getting a new job,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거를요, pass the ex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ongratulations on ing니까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험에 통과한 거 축하드려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ing라는 거는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패턴으로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Congratulations on passing the exam. 해서 이런 Congratulations on ing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축하하는 거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Send my congratulations to 대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Send my congratulations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to 대상까지 얘기를 하면 메이슨 씨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여러분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봤고요. 이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났을 때 까먹을 쯤 되면 제가 이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Send my congratulations to Mason. 해서 메이슨 씨에게 축하한다고 좀 전해줘요 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Congratulations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on 축하할 것을 넣어서 그 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and happy moments.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도 찾고 그렇죠. 바로 행복감도 느끼는 시간. 별거 아닙니다. 문장 딱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요? Try again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요, 사실 그 예문의 느낌이요, 쉬운 구어체도 있고요, 이렇게 경제나 경영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약간 전문적인 느낌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겁먹지만 않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재정 자문가는 뭐지? 그냥 단어예요. 음식 재료인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렇죠? 강하게 권했다. 그게 뭐예요? 우겼다. 예, 네, 그게 고집을 폈다라는 얘기죠. 고집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요. 뭐뭐 하는 걸 고집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로 insist. I insisted. 내가 고집했다. 근데 상대편이 뭔가 고집할 때에도요. If you insist.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진짜 구체서도 많이 써요. 아야, 그러세요. 그러세요. Okay. If you insist. 그러면 내가 이걸 할게. 이런 식으로요. 자, 발음은 insist고요. 이게 어떻게 예문에서 쓰일지는 확인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해 보는 순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는 것을 고집했다라고 한 표현은 아까 insist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라고, 그만두라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사과하는 것을 고집했다. 내가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서 다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내가 고집한 거니까 insisted, 그래서 발음이 insisted 이렇게 됩니다. I insisted, 그 다음에 그거를 팔라고, 그 남자가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표시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거니까 he's selling it. He's selling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발음은 selling it 하셔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selling처럼 들려요. selling. 마치 ing을 은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insist와 뒤에 어울려서 많이 쓰입니다. insisted on. 같은 구조로 다 쓰시면 돼요. 그가 그걸 그만두라고 했다. I insisted on.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on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on. He's quitting it. He's stopping it. 하셔도 되고요. stopping 할 때 stopping it. 아니면 quitting it. Q-U-I-T-T-I-N-G. quitting 이란 말고 안 들립니다. quitting. quitting.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 I insisted on her coming back home. 간단하죠? 아니면 coming home 다 좋고요. 네 번째는요. 사과하기를. 그렇죠? I apologize 할 때 그 apologize. 자, 그래서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됐죠?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네 가지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그걸 팔라고 내가 우겼다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is selling it. 맞습니다. 그걸 그만두라고 라고 했으니까 your turn. I insisted on his quitting it. quitting. 발음이 Q 발음이요. Q, Q, qui, qui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killing이 아니고 qui, qui. 입술이 쭉 나왔다가 군부원처럼 like goldfish, 그죠? When they kiss each other, 들어올 때 왜, 왜 이런 식으로, 그죠? 단면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I insist on his quitting it. quitting it. quitting it. 됐죠?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Your turn. 네. I insisted on her coming home. 그쵸? 네. I'm coming h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사과하기를 내가 고집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안 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고 그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I insisted on her apologizing. 해서 됐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 좀 더 let's find out more. Step 2. 바로 이거죠.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어. 아까 거는요, 단순하게 on하고 뒤에 ing 숫자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내 재정 자문가가 주식을 매도하는 걸 고집했다. 재정 자문가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advisor인데 충고해 주는 사람인데 재정에 관련됐다 해서 financial이란 나눠 쓰시면 돼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우겼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뒤에 on, ing 쓰지 마시고요. that을 쓰셔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I sell the stocks.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판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라고 우겼다,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됐죠? 네, 그 다음 의사는 탐이 당장 금연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했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사는 the doctor죠. The doctor insisted. 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탐이 금연을 해야 한다. 탐이, Tom, 그렇죠? Quit smoking. 당장은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왜 탐인데 뒤에 quit에 stop 같은 것이 나오면 s가 없습니까? 자, 주장한 내용이 강력하게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에 명령형처럼 quit에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내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우겼어, 고집했어, 강하게 권했어. 다 전부 다 insist를 쓰시면 돼요. I insisted. 그 다음에 몸을 아는 사실을, 그녀가 내 결혼식에 온다. She, 원래 comes하고 s가 와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She comes to my wedding. 그죠? 그런데 comes라고 쓰면 그녀가 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와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일부러 S를 뺌으로써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왜 그렇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장치로서의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특별한 동사 표지법을 쓰기 때문에 얘를 가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if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오늘 해결되셨을 겁니다. I insisted that she come to my wedding. So Come to my wedding.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When I went to her wedding. 이런 식으로요. 자,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 한 문장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어린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재정 전문가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우겼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B의 반응은 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증권시장에서는. 자, 어떻게 할까요? My financial advisor insisted that I sell the stocks. 그죠? 예, 네, 바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는 표현은 everything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Timing is everything. 시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라고. Timing is everything in the stock marke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 격식 차린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자,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Bye!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려서 행복을 찾아감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명언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조금 길어 보이는데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Or maybe I'm discovering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s.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요, 뜻이 살짝 헷갈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Get out은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것 of hand를 해석해 볼게요. of를 특히나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of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무엇의란 뜻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of hand 하면은 손의란 뜻이 됩니다. get out 나가다, of hand 손의, 나가다 손의, 손의 나가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of가 언제나 무엇무엇 의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서부터라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from의 맥락으로 살펴봐 주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out of hand는요, 손아 귀를 벗어나다, 손에서부터 무언가가 멀어지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get out of hand의 이 뜻이 더 발전되게 되면요, 결국 어떤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다 라는 뜻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 전치사 of가 언제나 무엇무엇의란 뜻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 그 힌트 하나 얻어 가시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John's lie made the situation get out of hand. John's lie 하면 존의 거짓말이죠. 자, 그것이 made the situation,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get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make가 지금 여기서 사역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get out of hand.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됩니까? 존의 거짓말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도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좀 이렇게 덮겠다고 거짓말했다가 상황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그리고 그때 get out of hand라는 오늘의 표현이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lled the fire department because our campfire got out of hand.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We called, 우리가 전화를 한 거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까? The fire department.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즉 신고를 한 거죠. 왜요? Because our campfire. 캠핑 가면은 캠프파이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작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got out of hand.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났기 때문에, 즉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로맨틱하게 캠프파이어 하려고 했는데 야, 이게 불이 너무 커진 거야. 옮겨 붙고 이럴 때 재빠르게 여러분들 소방서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었구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 살펴봤는데 이거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ings are getting out of hand.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요, 물건들을 뜻하는 그 things가 맞지만 요 things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들,
을 지칭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도로서

의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are getting out of hand. 내 손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까지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요즘에 일이 뭐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 Or 아니면 maybe 어쩌면 말하지 I'm discovering 내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거죠. 근데 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That things were never in my hand. Good things.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내 손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즉 원래부터 내가 지금 아, 내 맘대로 안 되라고 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내가 뭔가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슬퍼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일들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또 괜찮게 느끼는 게 맞을라나 라는 고민이 담긴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 아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삶을 바라볼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논쟁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침착해지자고요. 이때도 get out of hand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 침착해지자고요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calm down. Let's calm down. 침착해지자. 자, 뭐 하기 전에? 전에니까 before, 그렇죠? 뭐 하기 전에 this argument, 이 논쟁이 get out of hand. Get out of hand 하기 전에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과열되다 이런 것도 get out of hand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나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한 표현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Let's calm down before this argument gets out of hand. 좋아요.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별이 3개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말부터 봅니다. 제 일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좀 어색한데 결국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어떤 그런 매니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매니저, 실무를 막 진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문제 없는지 확실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묘사하는 문장이고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먼저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It's my job. 내 일인 겁니다. 뭐 하는 게 내 일인 거냐?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죠. 요거 가주어가 사용된 부분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 시간 내서 가주어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It's my job to make sure. 나는 확실히 하는 게 그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확실히 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get out of hand. 뭔가 get out of hand 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내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my job to make sure nothing gets out of han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 전치사 of와 관련된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전치사 of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더 띄게끔 만들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 오늘 배웠던 고양이 소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이 It's perfectly fine to blah blah blah예요. Perfectly fine. Perfect은 완벽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fine, 뭐 괜찮다, 좋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It's perfectly fine to 이러면 뭐뭐 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It's perfectly fine to 뒤에 어떤 동사를 넣으시면은 당신 그래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wrists hurt, it's perfectly fine to make fi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엎드리는 자세에서 손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쥐어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땅에다 내려놓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갑시다.
1: Oh my goodness, I'm so sorry I stepped on your foot. You're perfectly fine. Are you hurt? No, it looks completely fin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my goodness, I am so sorry에서 저런 세상에 I am so sorry 너무 죄송해요. I stepped on your foot 발을 밟아서 너무 죄송해요. 실수로 밟았나 봐요. 그랬더니 You're perfectly fine 이랍니다.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You're perfectly fine. 혹시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You're fine. You're fine. 뭐는 괜찮아요. You're fine. 당신 참 괜찮아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You're fine. 괜찮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You're perfectly fine. 정말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Are you hurt? 혹시 다치셨나요? 다치신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it looks completely fine. 입니다. 어? No? 아니요. It looks completely fine. 역시나 perfectly fine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Completely fine. It looks 완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대화였어요. You're fine 하는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자주 써주세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I'm burnt out.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Yes, we should do that. Let's go somewhere. Oh, I've been slacking. I need to work more.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I'm burnt out 이럽니다. 나 탔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지쳤어. 정말 녹초가 됐어 이런 뜻입니다. 녹초가 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You know,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표현 나왔죠. 알죠. It's perfectly fine to give yourself a break. 당신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에게 좀 휴식 시간 줘도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란 표현이죠. 그랬더니 Yes, we should do that. 그렇지. 우리 그러자. We should do that. We should really give ourselves a break. Let's go somewhere입니다. 어디 좀 가자. 우리 진짜 좀 그러자. 어디 가서 쉬고 오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I've been slacking. 이럽니다. 친구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slacking.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조금 이렇게 미루고 이런 거를 slacking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게으름 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eed to work more. 나는 일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놀러가진 않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It's perfectly fine to.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Yay! We did the cat-cow poses together. You feel great? Great. Next time, we will be doing one of the cat variations. So stay in tune. 오늘 고양이 서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이거 허리 통증 있으신 분 병원에서도 재활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니까요.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 중 하나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영어 표현 It's perfectly fine to 진짜 그래도 돼 이런 뜻이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always great to be here.
0: 이번 주의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바로
1: ice breaking or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break the ice, mm-hmm. 아니면 ice breaking, ice breaker라고 해서 mm-hmm.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얼음을 깨는 거죠. Mm-hmm. 그래서 처음 mm-hmm.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1: All right.
0: 네, Perfect.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or in particular, and it is. I learned a fun ice breaking game in university.
0: 네, 오늘 핵심 내용은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ice

0: 맨 앞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Some of my most favorite ice breaking activitie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들 중에 일부는 I discovered them 이라는 의미죠.
1: Yeah.
0: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go to university라는 말이 go to the university, go to the school campus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1: yeah,
0: 학교에
1: different.
0: 입학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1: Right. So when you go to the university, you are actually attending it as a student. But if you just go to the university, you could just be visiting.
0: 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그 학교에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1: yeah.
0: 만나러 그냥 방문한 거와
1: right.
0: go to school, go to university, go to uni, go to college 이거는 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
1: sure.
0: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1: She says,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0: In my freshman year, 1학년 때 저는 몇몇 단체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I joined some
1: societies. A society.
0: 네.
1: Society.
0: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협회나 단체. 그리고 1학년을 가리키는 이 fresh하고 원래는 man이잖아요.
1: Oh,
0: man이라는
1: yeah.
0: 단어가 에 발음을 하죠. 원래. 그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되면서 그렇게 freshman이라고 하진 않아요.
1: No, freshman.
0: man처럼 발음을 합니다. freshman.
1: freshman.
0: 이게 신사를 가리키는 gentleman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gentleman.
1: gentleman. Yeah.
0: 네.
1: gentleman. freshman.
0: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뒤에 나오는 man이 약간 약해지면서 man이 됐어요. freshman, man. freshman 아닙니다.
1: Yeah.
0: freshman year.
1: freshman.
0: 네. 다음 줄 볼까요?
1: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0: 그때가 바로 when I first played 제가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던 때예요. 나머지 게임 제목은 아까 소개했었는데 발음만 잠깐 볼게요. Two 원래는 그냥 truth 발음이잖아요.
1: All right.
0: 그런데 two truths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Yeah, two truths.
0: 네, 그래서
1: truths.
0: 그냥 S가 더 강조되는 느낌.
1: Yeah.
0: Two truths.
1: Two truths.
0: Two truths.
1: Truths.
0: 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Two truths. One lie.
1: One lie.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1: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0: It's a game, 어떤 놀이 게임이죠. Where,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걸 하냐면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write down 하는 거니까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생각한 걸 적어내는 걸 말해요. Write 한 다음에 그냥 write a book, write a novel, write an essay, write a poem 하면은
1: a paper.
0: 이거를 네, 뭐 paper, 논문 같은 거를 쓰고 작성하는 쪽인데 write down은 들은 걸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생각한 걸
1: yes.
0: 적는 거라서 집필하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1: Yeah, it's 네. definitely much different.
0: Yeah, it's simpler.
1: Yeah, much more simple. Something small.
0: 네.
1: Just something, as you said, that you thought of or writing down something someone said.
0: 네, 그냥 write하고 write down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two truths, 그러니까 뭘 적냐면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거, 적는 거죠. 하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bviously 붙인 이유는 아까 제목이 two truths and one lie 라고 했으니까
1: so.
0: 당연히 게임 제목처럼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진실 두 개. All right.
1: Great. And next she says,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0: 그런 다음에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그 종이들을 모두 쌓아두고, 여기 재밌어요. paper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apers라고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 pieces of paper.
1: Yeah, pieces of paper. If
0: 네.
1: you say papers, it's like a lot of essays.
0: 네,
1: right?
0: 네. 그래서 논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한 것 같고요.
1: It makes sense.
0: 재분배를 합니다. redistribute them around. 다시 나눠줍니다. around는 빼도 의미는 거의 같을 거예요.
1: Yes, that's
0: 네.
1: true.
0: 재분배하다.
1: Redistribute, redistribute. Perfect. And how about we just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 have always been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항상 운동을 잘했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이라는 뜻의 athletic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lways been athletic.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One more ti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으로는 저는 항상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어요. I have always been, 아니면 줄여서 I've always been pretty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are so much more fun than in high school.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Neuralin says,
0: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대학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은, 게임들은 are so much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대요. 무엇보다 than in high school,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하고 icebreak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이 두 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icebreaking activities를 빼준 거죠.
1: Yeah. Just then in high school.
0: 네, 그리고 보통 더 재미있다라고 할 때 more fun 하면 되는데 much more fun 하면 훨씬 더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 So Lucas says,
2: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만나셨대요.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and they got married.
1: That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고소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we're going to make 달콤 떡갈비 떡볶이. Yes, delicious sweet 떡갈비 떡볶이. Are you ready?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onion, 양파, shiitake mushroom,
1: 표고버섯.
0: We have green pepper, 초록피망. We have red pepper,
1: 그 빨간 파프리카.
0: We have
1: 떡갈비. 떡갈비 영어 어떻게 해요? 바로 떡갈비요.

0: 우리 김치도 영어 했을 때 그냥 김치 불러요. 그리고 떡볶이도 떡볶이예요. 그래서 떡갈비도 그냥 떡갈비 불러요. And we have rice cakes. 바로 떡입니다. Here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We have soy sauce. 진간장. We have minced garlic. 다진 마늘. And we have oyster sauce. 굴 소스 있습니다. Now, let's make 달콤 떡갈비 떡볶이. We'll make sweet 떡갈비 떡볶이. So we start with the 떡. 네, 떡 요리 하고 싶을 때 떡 바로 해야 돼. First, we add water to the rice cakes.
1: 우리 떡 위에 물 넣을 거예요.
0: 왜요? 왜냐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them soft.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 Now, let's make the sweet 떡볶이 sauce. 이제 그 달콤한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First, we add the oyster sauce, 우리 굴 소스 먼저 넣을 거예요. Next, we add the sesame oil, 우리 참기름. Next, 진간장, soy sauce. Minced garlic, 우리 다진 마늘. Next, water, 우리 물도 필요해요. 아주 달콤한 것은 바로 설탕. Sweet, sweet sugar. 네. And now we mix it up.
1: 우리 섞여야 돼. 그 설탕 없어졌을 때까지 믹싱해야 해.
0: We have to mix until all the sugar has dissolved. Now we can chop the other ingredients. First, let's cut the green pepper.
1: 우리 먼저 그 초록 피망 잘라요. 또 이렇게 좀 크게 탕 탕 탕. 이제
0: 빨간 파프리카. Now the red pepper.
1: 손가락 조심하세요. 한 번 두 번 이 젓가락 또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0: 이제 mushrooms. 우리 표고버섯 시타케 mushrooms. Like this, cut. Cut, 한 번 더. Cut. Let's cut. And cut.
1: 우리 다른 레시피에서 채소들 아주 작게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는 식감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잘라요.
0: Now, let's slice the onion. First, let's cut or slice this way. One. Two, three, and let's cut or slice. Cut, and one more time, cut. 네, 됐습니다. All done.
1: 이제 떡갈비 준비해야 돼요.
0: Okay.
1: 똑똑한 친구들, 어떻게 떡갈비 자르는 거 아세요?
0: Into bite-sized pieces.
1: 네, 이것도 한입 피스 만들 거예요. 항상 손가락 조심하세요.
0: Okay, and now we cut the other way. And we cut again, like this.
1: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0: Now, our 떡갈비 is ready to cook. Now, we can drain the rice cakes.
1: 우리 물 뺄 거예요. 여기 넣을 거예요. 그리고 좀 씻어야 돼요. 하지만 왜 이렇게 해요?
0: 왜냐면 안 했을 때 우리 떡들 아주 끈적끈적 할 거예요.
1: 그래서 우리 떡볶이도 끈적끈적 할 거예요. 그래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씻어 깨끗한 달콤한 떡갈비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0: And now we put them in here. Now it's time to fry the 떡갈비.
1: 우리 이제 떡갈비 한입 부분들 요리할 거예요.
0: Let's add the 떡갈비. We're going to cook it for 4 minutes.
1: 우리 떡갈비 4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말고 앞뒤 요리해야 돼요.
0: So let's turn.
1: 네,

Okay, I think it's done, so let's put it in the bowl. 우리 완성된 떡갈비 빈볼에서 놀 거예요. Now the sweet 떡볶이. 이제 달콤 떡볶이 만들 거예요. First, we put in the rice cakes. Oh! And now we put in the sauce. 이제 소스 넣을 거예요. 어! 와, 그 냄새 너무 좋아요. 그 간장하고 굴소스 냄새 확 올라가고 that beautiful smell of the oyster sauce and the soy sauce. 이제 제 생각 3분 정도 먼저 하고 그 다음 우리 다른 재료 넣을 수 있어요. Now we add in our vegetables, our onion, our peppers and our mushrooms. 우리 양파, 초록피망, 빨간 파프리카, 하고 표고버섯, and 아, 떡갈비. 우리 떡갈비도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고기 안 좋아하는 친구 있을 때 떡갈비 대신 뭐 두부 해도 돼요? 너무 맛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5분 정도 또 기다려야 돼요. Now it's time to serve. Let's put the 달콤 떡갈비 떡볶이 on the plate. 아, 달콤 떡갈비 떡볶이 on our plate. 이렇게 접시 위에서 놓을 거예요. One more thing. 아주 맛있는 거 하나 있어요. 참깨. 네, 그 참깨는 아주 고소한 맛이 이 떡볶이 줄 거예요. 이제 달콤 떡갈비 떡볶이 sweet 떡갈비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Now it's time to taste 맛보기입니다. 오호호. Okay. 파프리카, 떡갈비, and 떡. 오, 맛있겠다. Here we go. 와, 어머, 달콤해, 달콤해, 달콤해. It's so sweet. 아, sweet and savory. All the spices and herbs and marinade make something really delicious. 우리 재료들이 이렇게 섞었을 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폴 아저씨 진짜 행복합니다. I'm so happy. 우리는 달콤 떡갈비 떡볶이 sweet 떡갈비 떡볶이 완성 만들었습니다.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sweet or maybe something savory. 다음에 아주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 해드릴게요. See you soon.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렇게.
0: 네.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네.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네.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1: 그쵸,
0: 넌데.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고지서?
1: 유 에어 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fee, all the
1: 예, 그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예. You saw? Did you see?
2: I think so.
1: 에?
2: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응?
2: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2: doesn't turn
1: always
2: it
1: TV
2: off.
1: on?
2: Yeah.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Yes.
0: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습니다.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1: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0: Yeah.
1: 전기요금,
0: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뭔가.
1: Electricity. City. City
0: 시티.
1: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은
1: 예.
0: 거잖아요. 네.
1: Electricity.
0: 네.
1: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Save 했습니다.
1: Tax.
0: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0: 네. 자,
1: 그래요?
0: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1: 아.
0: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쵸.
0: Right? So
1: 아.
0: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1: choice.
0: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사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실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라고 하면 어떻게
1: 그거,
0: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에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0: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어떤
1: 네.
0: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1: Electric bill.
0: 하고요.
1: 오,
0: 둘
1: 그렇게도
0: 다
1: 되는군요.
0: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0: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를 고지서 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1: 수표.
0: 그런 것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다
1: 아, 쓸수
0: 쓰지만
1: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1: Bill.
0: 음식값, 뭐,
1: 네.
0: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집에 책이
1: 아.
0: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Bill만
0: That's right.
1: 집에서는,
0: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1: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 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0: more
1: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Okay, so. 여기에서,
1: Yes.
0: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1: Okay.
0: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원초보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1: 응?
0: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났어.
0: 그러게요.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오, 이건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예.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아,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this
1: 그러네요.
0: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gher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Much higher.
1: 아, right? 비슷한데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요?
1: Leah is much smarter 그래. than.
0: 어, than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stronger.
0: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거, 아, 그거 있지.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0: 훨씬. 오케이. Okay.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꽤나는
1: 아,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way?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 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그래서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아.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네.
0: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1: 엄청 짧은데요?
0: 네.
1: 네.
0: 왠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1: 왠지 알 것
0: 얘기합니다.
1: 같아요. 어,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0: 어, 그런 마음.
1: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0: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1: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네,
0: 그렇죠.
1: 네.
0: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1: 맞습니다. Why?
0: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1: 알죠.
0: 이유라는 단어 쓰죠.
1: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0: 아, 오케이.
1: Reason. 네.
0: R-E-A-S-O-N.
1: Yes.
0: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1: 어, 확신 완전 있죠.
0: 어, 나 왜인지 알아요.
1: 나 왠지 알아?
0: 근데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1: 그쵸.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해 하더라도
1: 네.
0: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1: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0: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1: I think I know him.
0: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1: 네.
0: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렇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0: 정도가 되겠죠? Mm-hmm.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어우,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1: 그쵸.
0: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1: 그쵸.
0: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에,
1: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0: 아,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0: Yeah, yeah, always, 부사.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맞습니다.
1: Yes.
0: A-L-W-A-Y-S.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 는 항상 all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0: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1: 네.
0: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1: 아.
0: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0: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alone.
0: Leave me alone.
1: 나 혼자 두지 마.
0: 둬요.
1: 아, 둬.
0: 혼자 둬요.
1: 날 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 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용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 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1: Oh, yes.
0: I left my phone on.
1: Mm-hmm.
0: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네.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도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s.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s on.
0: That's it. So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1: 다른
0: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할 때.
0: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1: 열어두다.
0: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0: Uh-huh,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오케이.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아니,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0: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1: 응.
0: TV라고 그냥 하면 우리
1: 네.
0: 보통 어,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1: 응.
0: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실제로
1: 네네.
0: 들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What's
1: Yes.
0: wrong?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 오케이.
0: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1: 그쵸.
0: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TV.
0: 기계를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0: City.
1: bill this month?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Ibro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음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1: 에.
0: ing로.
1: 자,
0: We.
1: we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많은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1: 더, more people.
0: people. 이번
1: this
0: 달에.
1: month.
0: 오케이.
1: yeah, much
0: 아,
1: 비교급이랑
0: 맞지. 그거
1: 헷갈렸잖아요.
0: 훨씬이죠.
1: 아,
0: 훨씬이죠.
1: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the
0: electricity
1: electricity bill
0: bill.
1: this month?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알라이트,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1: 나 이제
0: Much
1: 나왔구나.
0: 나왔습니다.
1: 아,
0: 자,
1: 정말.
0: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1: 리아 is much smarter.
0: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Oh,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5: Always TV on?
2: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5: Wow. Wow.
1: Oh.
0: Great job, you guys.
1: 네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0: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1: 아.
0: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0: Sure.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좀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1: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쭉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아,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1: 아.
0: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맞아요.
0: 거고.
1: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0: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거예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에. 근데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그렇죠.
0: 네. 큰일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Alright.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2: 스토마크 에이크?
1: No, no, no. Hungry.
2: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Cooking yeah. video make me hungry. Yeah.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Huh?
2: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satisfying.
2: Hungry but still.
1: So fun.
2: Love them. Yeah.
1: yeah, yeah,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that's the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Eh?
2: I'm cooking ramyun.
1: Huh?
2: That's it. I'm cooking ramyun.
1: Ramyun?
2: I can't resist.
1: No,
2: it looks so delicious.
1: I have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yun.
1: Ramyun? 맛있겠다. 두 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1: 아,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1: 맞아요.
0: 또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0: 대리 만족.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렇죠.
0: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그럼 뭘 만드는 영상인 거죠?
0: 아니,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0: Right.
1: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Okay.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1: 네.
0: 만들어요?
1: 배고프게.
0: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1: Yes.
0: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 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1: hungry,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배고파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0: 오.
1: 알죠? 근데 starve예요?
0: 네,
1: 그러면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1: right.
0: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0: 오케이, okay, so 이거는 굶주,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헝그리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1: Make
0: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쓰면 되는
1: 그러네요.
0: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1: 네.
0: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1: Don't make me sad.
0: 그렇죠. Don't make me sad.
1: Yeah.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둘째 딸이,
1: 네.
0: 따님이,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1: 아,
0: 라고
1: 맞아요.
0: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떡해요?
1: She makes me happy.
0: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1: She makes us
0: 그렇죠. She
1: happy.
0: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something like that. Alright.
1: 맞아요.
0: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쵸?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본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0: 삭삭삭삭삭삭 설명해서
1: 써는 소리.
0: 양념 막 하면서 촥 구우면서, 그게 저는
1: 맛있겠다.
0: 정말 힘들더라고요.
1: Oh.
0: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0: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0: 네,
1: 그게 바로
0: 대리만족이죠.
1: 대리만족.
0: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0: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
0: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Okay.
1: 예.
0: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 계속
1: 네.
0: 배워갈 거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아, ing가 들어갔습니다. 자,
1: 네.
0: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1: 아까 그거 쓰면 되죠?
0: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아,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0: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1: 네.
0: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예를 들어서 그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Okay, so,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1: They?
0: 사람들인가요?
1: 아니요, cooking videos.
0: 맞아요.
1: Yeah.
0: cooking videos를 데이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데이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1: 너무 완전.
0: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1: 에.
0: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1: 아주.
0: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1: 에.
0: Alright? So 뒤에 형용사 넣어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1: 네.
0: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1: 에.
0: 습한 게 형용사로 뭔줄 아세요?
1: Humid.
0: Humid.
1: Humid.
0: H-U-M-I-D.
1: Yes.
0: 네?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1: 네.
0: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냥 기

0: 게 아니라
1: so humid.
0: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1: Complicated.
0: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1: So complicated.
0: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1: 네.
0: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엄청 습해.
1: Today is so humid.
0: 그렇죠. Today is so humid.
1: Mm-hmm.
0: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1: The question
0: 과거로
1: was
0: so
1: complicated.
0: 그죠?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Uh-huh.
0: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죠?
1: 그러게요.
0: Alright.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1: Today is so humi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하는 게 뭐예요?
1: 동의하다.
0: 동의하다. 자, 그럼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1: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거 같아요.
0: 오케이, 정답.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Yes.
0: 어, 학창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1: 아유,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0: I like that. 예.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네.
0: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몸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0: 제 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1: 어, 그래요?
0: 그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1: 도플갱어 스타일.
0: 하,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1: 아.
0: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네. 말할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1: 그렇죠.
0: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1: 학교 다닐 때 다 똑같나 봐요.
0: 아, 그래요?
1: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0: 아, 미국도 똑같습니다.
1: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0: 아, 그게 이유야.
1: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0: 네.
1: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0: 실패하는 거.
1: 실패하는 이유야.
0: Yes.
1: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0: 오, 오케이.
1: Yeah.
0: F-A-I-L, 오케이.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Oh.
0: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 실패.
0: 오늘 기회에 실패.
1: 어, 이거 뭐냐면
0: failer?
1: No. 실패도 똑같아요. Fail.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근데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1: I'm a failure.
0: 그럴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1: 아.
0: 오케이.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너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렇죠.
0: 이유라고 했습니다.
1: 그래서
0: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그거지. 아, 이런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감사해요.
0: 아, 감사합니다. 미리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본인이 네. 되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오. So 인기가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1: 네.
0: 스스로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1: Mm-hmm.
0: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1: 아하, that's the reason.
0: That's the
1: reason.
0: reason.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1: Yes.
0: That's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1: 물론
0: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1: 네,
0: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되죠?
0: 없어.
1: 뭐 먹으러 가나요?
0: 아이고, 나 라면 끓인다.
1: 네. 아,
0: 그리고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 개 하나에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0: 신기하죠. 한국, 네.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것 있는데.
0: 같아요.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네,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Alright, 자, making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cooking으로
1: 쿠킹.
0: 썼습니다.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cook이 뭐죠?
1: cook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cook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 cook 쓰고 make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1: 네.
0: you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네.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뭐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1: 아, 맞아,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make를 씁니다.
1: Make sandwich.
0: So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1: make를 써야 되겠네요.
0: 안전하기는 해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라는 뜻도 됩니다. That's it.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1: 그래서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0: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슈퍼마켓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것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이제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오.
0: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is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1: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예,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l right. 읽어볼게요.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h, 좋습니다.
1: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4: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7: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6: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7: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6: Ramyun?
7: I need to eat it now. I'm sorry.
6: No, no.
0: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0: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입영작 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거예요.
1: 오.
0: 오늘은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했을 때 라고 해서 기사님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1: 예, 그렇게 또 지나치면은 아유, 또 걸어서 집까지 또 가야 되는데.
0: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좀 내려달라. 근데 거기가 정류장이 아니면 원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라에 따라 여전히 하는 곳도 있긴 할 텐데.
1: 그쵸.
0: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1: 또 완전 옛날에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어가지고
0: 저기 얼마나 과거로 가신 건가요?
1: 좀 많이 돌아갔어요.
0: 많이 갔네요. 네. 자, 그래서 버스 하차벨 누르는 걸 깜빡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